0: 샤동타 제제 숨준이 로교도쇼 네체 대외크라 동종 체바티 중앙인 친일의 공기 사르교배 냠토 뛰네 발린 체육시 제제 숨준이 배먹유칸 까마타 카도와 리죽 동서 시기 대부 넘준이 당에 가구 대외크 공소 초용기 로교 랭겐 죽디 응에서 지게 십자 살참 카도니 유바타 제례 로교민나 뒤주 팀뒤 어렵시 로교도쇼 타 취체 체제 대외마와 로교나 쇼토베체 Dordun Pogbe Gelam Ni Chi Chu Nyorso Chiju Tieni Tande Nye Se Rokyub Lai Tun Ki Zonin Shikdu Gyuryu Jeze Sumchun Nin Ki Chiju Chuzi Shibay Pura Nye Se Rokha Ki Kukja Thoma Ti Shang Simba Tan Tanda Rokyub Lengbu Tamien Jili Jik Zam Shang Sin Yubshi Xionglam Kangdu Shang Sin Ya Tera Chendong Gensung Tuba Che Yu Sokyub Lengbu Shang Gyuro Xiongdi Che Ni Ndata Che Lu Mienba Yong Chi Guichin Chendong Ki Dabdun Jizu Zubi Lai Tun Layang Guidi Tong Sin Yu 中国国际现在拉公司 로그 체류타 더빈 롱뉴 규체 제조 소재를 된 허다 주면 매수 최동기 탑스 뒤면 근동 부타 전동 서지수 로 댐부시 코딘 투표 갤린 치신 요타 잡지 로그 제체 구지 차수 부체디 갤람 니지 초기 도르균 파베 럼부수 유토 세메 로그 겐송 투바 체입시 제가 로차 제종 로그 공시 지급 진이라 보존케 타당아 최 매수 최동 근동 부타 전동 서지수 로 댐부 코딘 투표라 lamsu chi yutu chenme lok chun gelin che yu chi sumba shi. Degale gu nian nian zu pi se, chi zi sumchun nian ki nga zho, ge zhong ki ge pe ni zhu ki ri ru nio chi san ju yong zha cong du, xi zi chong ki ge zhong zong ge zhong chong de tu cao ba shi. Rang yong chong deng yu ki shu ji xun ba, rang yong chong ki zhu xi, ge zhong ki ge pe ni zhu ki ri ru nio chi dap tun rok yu gan dong bu gan dong ba, gam chi dian ki. Jina ge pe chi ni shu chu nian ki nga zho, ne ba liang yu ni ri ru tu ni, rang zhong ji xizi chong ji ji zhong zong ji zhong ga gu ro mi nan xi mian cip jing qing wa tang mi ma wu tang zhe wa qie yu ji zhe ni shu gu nin ki qi zhu qiu zi chu bu pa ra nui zhe zhu mi ju zhu jian lam tu xu wa tang mi nga bu jia xi xi zhu tang zhe wa qie yu ji ngu zhu na wa tang tie qi ca ma yar xing ni ji zhong ji ji bie ni zhu ki ri ru zhu jian lam tu xu wei mi na ra nga dam ni niang yi xu yu shi tanda mi nan cu ju tang mang zuo di zha kui tu gu zhi qie ba ti xin ngui mi jing ga li xi ra 提醒建筑来团要不住不说,年岁科学来团,杂障啊,别心有事。刚才这点,让院从邓伟堂四兄弟,直接出席习近平给各个开建堂,中共中央七十区及村队共同,老大团队他起度前年,中央给这位部委及女天组织我,明码狂度过他,厕所杂志这一年,脱去被切得接替,明的催促他,忙做举止,建筑的来团所要不住去。
1: 努尔西部堂得不到妥当参拜盟友国统治了几次你当我堂结果啤酒天干起盟友国统治几当我堂尿酒开塞堂尿酒节节节准来团了几句时堂的精准马堂长节宁多本地中国民生肉酒肉卡特送接地节堂中国安能说巧卡给肉酒都需全民的年冬家堂西部西街各地切有堂肉酒不浪苦了你接触这个堂 肉酒直接恰餐松动国家人正念各种切约钱甘肃卡松年女子地位口了决心约钱什么事女子团队让院长给女婿游客出入来团主啊堂女婿游客忙做地下口头表白接种充电堂三里乡客年个七个月前重组案忙做西部国际口国地下口头表现不堂全口堂口说肉酒门说恰餐清啊堂等等各种切约
0: 계정

0: 지금 좀 아무나 로피. 어, 죽을라.
1: 아무나 로피.
2: 콘조 요거대다. 네 가릉여도.
3: 아지 자샹타 쇼고장마 텐도 이달리 투고도. 창문에 가비야야샤. 나가라 좌시더니.
4: 우즈우즈 저저 가르치고 유. 칼라마세 응엘이야. 라부쭈마르베 아. 녀러 워마치제 라부쭈가 유시.

0: 아,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돈도 더 나지에 지금도. 걔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깨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걔랑 인기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 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클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샤나 땅안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네래 다 세리 유드양 개치마슈야
2: 等等俺去市里的停车出来马当呀他卡拉斯也差别接了俺去水星的俺这里俺车的总停车家有没来闹当会的谢谢阿姆拉阿姆拉孙当里的对比呢卡拉斯的我那亏了蒙古西扎有不着我那知道他爱你呢嘞他的那就知道这空西呀我去家不起个一把了呀子呀子你也不过的你来呀个去也让亏了点做当然做睡觉套我们不打 여럽 수저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대단지기 소화케 단지르다 기란즈 신송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시 못 뜸나 다그럽 시샤 먼저 디게 털아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4: 신부시도
2: 오네
4: 제자님
0: 신부시도 털아 마담체 양치소 아
5: 레세발라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氏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车点谈，点在了拖南去吧，学当学路了，一日比孔氏加不济难过。
6: 我这波了，我干不上了。
7: 好不，我干不上。装单都没得。
6: 好不，他俺走了走了，难怪女不打，受过这样的，忙是得给住个院长。轮球他是嘛，前年杨阳明的话，全部来上大了杨白啊。我那个装大了杨阳明打了。哦你，今晚里也唱不学会呢，年里年数不一样，会全的没了。
7: 好嘞，
6: 没三十的。
7: 是，
6: 一年来接两年，差不多了呀。
7: 你是观众下给这龙国面去，老百姓这是牛皮吧？
6: 哦哦，包了点谁的？别那个叶老师送样东西，空给老百姓那龙中心都会。哦哦，把业务这钱不一般的。哦，你是吃上装到了马菜？
7: 是，
6: 这都也能，这一年来人肉当多，而且这人肉当多的是哎。哦哦，现在你老表的钱不一般。哦，他也能买全的啥玩意都包了。
7: 啊嘞，
6: 包点不些渣都。哦，这一阵，包了点。
7: 大爹谁拿大爹？大爹，你昂达的，其他个几个谁的？哦，
6: 老表的那个检查不吧？那他不领拿大个嘞？他其他爹谁的？哦，这龙公庙进不对，咱别隔壁呀，你也把对呢，身体呢贴不拿了，贴不拿就讲不完。哦，那你那说不给，你是这个干个专门的。好公司，好公司，也就阿婆我。大伯了，要我讲哪了？
7: 有婆。
6: 好了，拜拜。
7: 好，婆婆啊。
6: 我呀。
0: 哦，这，那天里那俺就包干到了。卡的车是哎啊。你莫让那些个，天里那些莫让给，你看啥？长时间没得扫码的了，明个嘞，装码都。哦，这包的你卡的是我嘞的。
7: 哦。
0: 没嘛事，这明个嘞呀，大家自家没准备呢，俺那这的都是装码的呗。不然呢？
7: 俺西古结过一呗，是莫让你，你的这是没，得是的，你让你写。天天俺今天拿了两九七的，不去偷酒。
0: 哦，
7: 不的俺，你是观众偷呗，这龙国面的这是我最钱中啊。
0: 哦，
7: 不的人家，
6: 不过俺你嘛，那是记不起了，还有是给，
7: 没忙过四个月不着。哦，的呢，这龙国面的这个老表的前辈接了，俺那些的白得上扎清四个多啊。
0: 哦，是。
2: 제잔 드리네 몽라니 게 네시 군좀 세야기 전룽 검자디 야후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돈도 부디 대부채 우리 쓰도 안 모.
0: 어지보.
2: 아.
0: 나 딘저기 편바 유나도 나란 이게 대부채 제 야후 제 장도 아.
2: 어어. 아, 야 뭐 쇼시 이다. 얼른 열 견하게 돼. 아, 니디 두스제 딘한데 실 딜렘나 용구를 싸 어디. 로젠리스 도중에.
0: 어
2: 이다 뭐.
4: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 나와 그스 쇼구디. 이네.
2: 오야 꿈 어이 어두스 지 그리 그리 말래 어두스 어두스야 응응 누구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게라베 뭐 어두스다 어두스
0: 두스를 왜 봐
2: 대부채 오르다 뭐 대부채 쇼
0: 아
2: 샌딩네 내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0: 요 어두스 보
2: 아
0: 보가 구유 환이라
2: 아직이지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걸리지 아 아직이지 말이지 어 몽아라니 데 데라게 디스도
0: 고위자야게
2: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한도 야 항상 어디 고맙다 계직 말이 계직 말이지
0: 이다 이다
2: 어디 지시
4: 고위코금이
2: 어디 뭐 뭐 뭐랑 가르쳐서 어디 뭐 템포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 어디 가르쳐 그래 뱃사서 어디
6: Pola.
2: Osi, amjira.
6: Nebi nyenge le tas chons.
2: Osi.
6: Osi mona kon chashi thobshira do. Tugin ne chashi jo amen de chune ko mar bel.
2: Amjira. Tisha ngini ni ge ne shi kun jum chia ge zolun gom ya de cha je. Me kyone se yo ma jil.
6: La, ne shi kun jum ge zolun gom ja la.
2: O o.
6: Pola kirain. 안전 남자 거의 균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중기 저런 검자세야 된조 멍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리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도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2: 장문소 년아 시기 멍대리 이지 차차제 능 미소를 낙지 제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부 큰 지금에는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멘 남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지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당 아니 저거 떠지 구다 투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헐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 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 클리 대기업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드얀 개치마슈야
2: 等等俺去市里的停车出来马丹呀他看来是在外街里俺去水星的俺这里俺车的总停车家有没来闹当过的是是俺们啦俺们老孙当里的地皮呢看来是对我那亏路蒙古西扎有不着我那知道他爷爷那里他的那就知道这空气呀我是家不起个尾巴了呀就你也不过的你来呀个去也肉亏路顶座当然做睡觉头我不打 여럽 수저토를 달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대단지기 소화케 단지르다 기란즈 신송에
0: 레세발라
4: 진짜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그런서 클래시 못듬나 다그럽 쓰이샤 먼저디가 초라마 담지 장마야고 사도 용어두게
0: 레세발라
2: 어어
0: 신부시도
2: 신부시도 오네
1: 최선님 신부시도
0: 저
1: 클라마 담지
0: 양치소 아 레세발라
5: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西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赞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也热比孔西加过街南国

0: 다저 사브시 케네 장외 남라 시드 시급 날 중요매의 천안시 영시
1: 난취 뒤럽사비의 끝공디에 리엔싱의 체리 권주의 치드 시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랑도카와 순갈 미디 지겐 부조 남탕 주수
1: 전제기 미리 비치소를 피대 쇼핑팀이 도쇼 간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제로 체크동 고지 숨소니로 콩기 모두도 최다 제신 초대 직도기 직티 뷰제 10제 체린 잡고 봐 삼버시 년대 콩기 뒤윤 다르 최다 강도 수나 메바 최대 차와 결도 전에 콩기 사도 통과 초대 직도 티직기 설업 디동 당신 사도 튜베 뒤전인 판도 중에 뷰제래 차례 최도 송외 직도기 뷰제 파장 지 개변나 직도 사베 뷰제타 뷰드니 폐지 저수 민배 지제 톱시 닝도 변배 기부이 좀나 민주 강양미 가야 나과 마토르나 지우 남강 태워라 제바다 땡티어 공기 장기 기겐 루스 포리 모응원바 제네 송배 록드 만지배 직드 식디 우드 통토바 충시 에마 티니 우드시 티네 아즈 로망부 제웨 우드시야 시 차도 위가 가와 붐기뉴디 우르게버지 최대 강기 미신바 남기 계제디 코마타도 장매 콩기타 루디 콩다냠도 차와 람주 충와 가주기버타 콩기 우유디 사르도 니버타 디르 심주기 차외 최도 케도 파베 제제

0: 最后是阿姆拉罗皮斯。
1: 哦，去不了，阿姆拉罗皮斯去了的。
2: 저 요구되다 얘 가린 여도
3: 아지 자샨타 쇼고장마 텐도 이달리 투고도 창문에 가비야야르샤 나가라 좋아시더니
0: 우주우주 제주에 가르치고 이 칼라마 생애리야 라포투 마르베 아 녜러 워마티제 라포투와 주시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이
1: 나지 아멘 남균이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돈도 돈아치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깨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쓰고도
0: 당한테 저거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싸고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동군네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서 뒤 이섭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Siri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when a Kulu Mong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rina Jujitanje, Kumshi Yawchab Chi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i, Yerub Kulu Dinzo, Tangaran to Sujo Tong Mubata. 여럽 세조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디탄제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 주신 숨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시 못 뜸나 다가럽 시샤 먼저 디가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1: 신부시도
2: 오네
5: 죄송해 신부시도 촐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来出来灭当我谈，谁来给缺点他，点在了团南去吧，缺当去路了，也让比孔熙加过节难过。

0: 天地雷禅给西皮青滚囊天菩萨正对拉汤我往等子拉雷禅宗之汤这是给不建议天界修点家伙
1: 南爸爸
2: 哦, 那个阿妈
1: 他能不是戳戳亲咋自信点做我试试茶用给
2: 别想,
1: 南爸爸给你几里拿了 참참지체 잠녀샵도지 정과두게
2: 哦, 딱따리 쇼링이 모자놈질루
1: 모자당구마리 역자차로리 팅사 모자만배가라 샤삭하버시도 퇴미놈촤라리 아, 유쇼 틸레 낭바방맹이 지주랑고 대제죠
2: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호용지다
1: 그러봐
2: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는 슝릉대 양세세 참음의 승비
1: 그러봐
2: 마세 고유에 바소소야 뉴시라 조사
1: 그러봐
2: 나가 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1: 야구 크지
2: 다치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1: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남바바
2: 야 나 엄마
3: 你是我给你请不得进去哦哦哦爹你是你是我打住打住打住打住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座全部没有味气苍面
4: 谈的你毕竟去吃醉酒不打大事
5: 你看了你
6: 天中龙亲年轻烈共
5: 还给龙亲一
7: 增重堂龙亲对白
8: 作为拍击两年为 增重对接第二期 我们苏里马尔心图
9: 米子英里对卡拉冲恰强白马堂冲别中日久在对目的先看超过天界区眼望级别四十步增重堂龙亲对卡拉增重堂龙亲对卡拉
10: 早上天别三朝天界公康上 定地推给龙津级的层级难度多卡的协助资源完结及赞不当强把建建大能修大难行平常美满比准坑内比准难为培育给那修人路及年轻不度推别增重人物年纪压切许诺大米给登局及不得平常内谈的培育龙津级给追当团把的宗旨文章当着杨天修局应别三难预修三个人给
11: 培育给那些人都给年轻不都特别增重人物年纪拆洗金吧许诺大米给登局接不得总把不多卡的协助资源完结呢接入切动出街国际合并落入强德龙图也不安王参样把汤用登出年纪三十个冲把的公路出年就是把培育给一次年安当接不得江南西公路江安内面出领土罗钱大马西里冲突年安流松的自己过入
10: 一日拿错战斗杨建美日没用作对不着您没去路接了罗松江南河市多个的协助资源关键期解剖他上给革命说不全格的带来那么国阵准备改善压错明晚破了我孙南多街王角面南街街几个我吃了是个自总兵的这次吃不总给总兵兵上的师兄给中国这边高原街给感谢用我的
11: 학벌도 콩키 가륜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장남 가륜도주제바 잠 춥지기 칠로디 제로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 접으시 도가르 협중 치린 완전히 두렵적게 배 표기 변리 겨울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진식 임바당 콩키 명왕도주다 신호 담이기 등규 산계기 중립기니 현자르 야가르게당 표기 인 현자르기 Nyerkyu Dajru Sechi Gali Chengwar Dribwa Shibaswa Zamna Yuechik.
10: 대군기 추네 신우담이 기 뜸규다 미완도주 니니 계급 친화도 개차당 쇼킹 신도 전부 유업시 신우담이 기 뜸규 제바티니 도가르 협정 체린 관계기 구신의 투수 작지 지구 종기 종편능진 우잠네 주 도가르 제시 잡편도 적발 난신 년집 책조르기 남네 시에베 뜸규 인물티니 표미리기 쪽라 겸수 챔비언 난기 외동초에 진노르키 제식시 뜸규 대낭 좀바뷰 쇠냠 댐베 담비 망북교네 미수녜다 유기 젠조 삼베 차코소 네망 표숨 쪽바 응숨 신치 유바 마세 책조르다 응은주남 제티 년집다 고대사바 나위 표기 따줄 표숨 쪽부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바부츠 이완 초토바 중앙 마세 중추태 민나편주 랭묘당 유기 젠종 자와 튕기 강식르 진배 따와소 책지에 양하게 토하니 치바다 자외 규림다 숭예두 꾀배 민의 삼루동주소 책루 토하 치유배 제루 빼매 중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태 랑주 표숨 척배 류르 갱규 상규 제바당 자와르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기 제참멀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체마다 급제 그콜 식디 세강 먹뉴 찌리 제베토 제체 튼당 참베 겐남자 냠시기 제네 응바르 춘바르 제라 책제 남 세강 딩동 찌리 대야 책바르 저춘기 세강 시르 대바지 찌네 겐데 뜸베 냥아 자외 수균 떠네 세강 먹뉴 찌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Nyangaa me loo me xiong tuyong ki jugu yangbar kurbe liki puyo bashi.
3: Shamla tenge ne dogar shibchung cilin wanke ki zambata. Chamba genze la ki shuda nanshin. Pyonchon me 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Puyo ki na xiong rinlu ki zimchung rinmu nye ki chesi yinba. Xunu dami ki dimgu jeba. Pyonor ne tante pyoge longchin ki gajun tang tunbar. Zumji wun samtang zhane yangtun shubati liu jugu bati senro nang. Тэр шину яң жэвар мэсу бе дунвэ сунген ийгэ мэлун ту яң-яң чар яң. Курва дунген ки рангцан ту жиг бе ло до ду мэчир яң суэ ба. Дэнни ңэ ту нэнцам чар замны. Цэмэ чинги юнг су кян бе мар цэвэ лаксам сангбу нэр дангны. Дэнни сидэр юба мэйнде. Юмчи сидэр чинду чэва хин кэгэб мэгюру джугэн тэ жавар. Tongni tenam chintu sowa la rangxin tuni tunjub gese ju. Lapchin minju chengjub simgi di nyeju domdang giwe chunam du. Taye simjien tunju tsutim sum lekbar gyula giwe nyamta dro. Ndongen namba sumle choche di. Namgun pendi bela jorsu be nyangdob koja zembo digwe na manam jigdu irang chawarwe. Tijir dungye chamu misubar changjin jubye kikyur mirikbye. Baitang chadang sila cha bangne lujin korzo lechu tamjao. Si, meti, yumki ciklen mawa la nyenang. Da changjub jubye kiksu gyuru nyamne chicha lensum chebe. Yumki guwa nar sunbar hene masing chongi sangbur duende gyewa la shugyang. Tilang machakbar. Mika xintu qiru du tongar qebashi. Tezi qenda gawe rizu ni, gesi ki bianjur toba lang mika war. Po si dir xingna da yang jesu juku si mu xing zhiwar qijin sui ba. Po gigu rinje bianmyo ce, gezi nangwe dagbu si di qir. Naglun chule pangbar xiu chunna, jikdi nyamta dungye myunqin ki dibla lota nyangduk nangwe dir. Kechu mongba simbu mekirta, chenbur jota getib chirginyang, gubi minrum chomchi tuminga, sada duzi chungne kemina, chepang cedung dungwa sui gyob, zichin yixin nurki dadurna, longwe gyondu rechar sui bib. Kedi gyonkyu ngibar xixina, dadyang shimrim jubla tamjashang. Tirma sedi kyoni dagbe xing, rinchin beme buble chewa yi, Kupang ngandu zeba tiziyang. Korki tongmar gewar gyurjikji lapchin melam takbe tsamjurna tukji jangda sawe melu ce. Si shepki bema la lakbe chishinki ta.

암도 큐티 쯔지 큐비 쇠와나 쉬노 담바야 제수 차비 닝 학벌제월 교량 게시 빵디 다기 제수 주번이 진내장 중어 메이노 냠네 차 랑부 나샤 달 장바 가외 르체 제월 교티 송바 이마 말라 용치 닝기 지규 동외지 마주 말레 강매바 너희 틸릴 키 금메 웬단 계습 생지 왕구르웨 초가 조벌 제바 수남기 고개 달라 자규 외대나 성신 두부 직들 주미직 나주 용수 마미 슈뉴르 거듭 동외 쿠르진 쇠가시 기다 제외 땐남 본내니 다기 제수 주바 내마인 옆지 미 다규 시들송 남이 제부 나부르 민치베 디베 레라 쇼와 마인바르 다기 기회 남산 쇠뒤베 지슈 담배 근주 남탈기 계급 침부디니 추신경 전부 직주 근기 라추경 놈심 말게 책배 미경과 계부 천왕 초다 파만나 다두 규주 시슈 년버주 슈니 쳔나 딕동 담내 그 캐두 세디 파미 지경야 랑초 돈니 녀신 토잔베 머릅뒤베 낭수 링도 토르 인생 방법 젠지 침기수 인체 나와 지신 용캡진 겸추 털두 촌기 체메발 방구르 편당 디웨 실라저르 뿡버뚱부 빠위 개경진 교외 땀점 퇴경 직톱진 니투 방구르 감두 쥐남라 시신 세지 젤메 뒤슈뽕 장신 대바 마켓 유추중 빠신 센수 신상 중단기 나와 까불 초에 배교초 당신 민부시라 캐버즈 통남매가 무슨 민달나 장신 규식 쭉지 매집바르 장신 매장 요당 규초에 주추 남두 송야 델마주 용수송와 양신 갸체와 둘이 뺀조로 톱장 민임신 쇠기 뛰진 냠벌 마와랑 장신 시리 매개 제벌직 냠예 군남 매랑 규 뛰진 템포르 판나 제랑 미메요 중세 장랑 가당 지수기 넘줄 상대 토메 잘미외 강식 사다 딜라 응가나 셴양 티 지수 죽치라 게라 존나 대신 죄치베 기디 레라 빵아 시무쯔 능이 정신 얘기 시당외 게라 도버타와 따지며 셴양 딜라 귀신 이랑월 제베 년수 주블레 칩초식 강식 진라 죄디 의미라 정지치신 사장 캔조르체 락바 진비에 빼라 양바이 농라 년신 참배 다두종 두세 왕기 랑기 롱주대 디잠 진바르 차와 민유신 현조르 핀조 통나 납심기 데크리 진바 센네 두바추 직딘 직딘 대배 윤딘근 중예 기회 신이 빈체네 대예 담배 섭주 두지차르 신부 人규 뉴구 민바르주 롱메치기 민비에 탈람기 마와 용가 년주 고파르동 지치 메기 시에당 딕주기 왕두 깨지 메동 탐자수 게리 툰부치라 띠워남 폐질 두배 툰두 냠통질 표미 진지 윤대 남게디엔 경한 방바 상미 디들띠 창바르 주비 뒤슈 레냠네 제추 툰두 녀외 로인마 면바르 차강 제당 빼냠신 메기 넘미 나가 용규르봉 kurkum sungdien kuwe dungwa tang, kumyun dawe dangja wikyun tang, shodar tamba namgi yong tenbye, dungwa chwaagi duzi rewar zu. Kangshik dungna paoyu shitu sim, ne tu mene, nyonbe kardu yu, changyam lomu pama layang gu, nyochi changgi dungwar jemme cha. Chwe tang kebe damgi londien tang, kurdu nyingla lekshe duzi der, papju chewar zwa tang zunsu ki, 정수 진벌 뜸베 마대칠 나기 니기 마와 파유치 첸부 코바 쟁미 생기치 장예 사종 지위 응취바 주긴누비 낭외 제바텔 메요 따도 땜벌 십크직 체리 유라 응벌 신배로 총탕 총질 상도 립규신 방미 주비 넘주르 세치바 작관님주 내귀 준비 뽕 대달 최당 뜸벌 질겐기 남샤 기회 남두 지치바

Zhukla lukni kiongwe tsuizam shik tangbyu lechen kwe la me meki shentu senchur pyunsum tsokwa la ngyacha kebar jube tu topkya. Me ten yuwa luwe chujende keba su shik dili gawar zin. Le tang nyumu tima machangbar tisi sibe zene nanme par keba duchi dungen rengshin le ma de tizu ngebar sambar rik. Gawe rizu jikdin lukshu dixi bende choki gigabdi choki lamde nyamba mebar yonsu jangdi kuryu yunkam dun. Dendi bela dukur gyurwe chage tsowar chedi lariangni ngesi konar jikdu chabung taki changjin jolang shuwar zu jisungdi. Gawe rizu mekashi nguwar cheba diyang pordi chongkirki cheruetu cheba na ngar duktang. Siyab, ngayib nurfyu yuwa jengki pencuy ne yopat jebang porwata. Rangki chima tsamne chishin menjangshik, ta tongtang jarwe shingdata. Langbuchi sirki chawwe tong yopata. Ta tuwa rinbuchi gisipki jebala shunye pagyansu gyuwayang machibar. Rangni ki kangbe jowar che. Lumbuta, nyewe dyunna dyunta, korpang tumi gyunne korwar jebang dāmē pār rāngi jīgbūr nian chī kāl gyūwa dār shēk pār shī. Tē cī lēmbū tāng pōchāng kōrpa jī wōlā nīng nian shīng, kūpār tāwa nām tū jīgdū lā nē, chā kātā nākbū gēngē jīmbā tāng jāwē chōngi sāng tūmbūr drop jī. Mīk chī mē kāngwā tē tā lā lā nī gē sē lā kū tī, gē kāp nī tē wā tāng jōr bē bē tāng dēmbā yīn lā. Nāk cē nī jīg shīng gī yā wā jēn sēn tāng yu dukba tang, zhengpu chamyu kyang cewar gyurwe nian yuato xie ndikbar cheba tang. Lala ni, xebla ju di chintu sowar gawa pama ni tu tang. Loa niwa bangkhur nam porde, tongwa dakja nyingjir mecaya lam, changju senpe cui du rungam xie ma xie. Kaji ni, xionyu cha jewar go de, naa ki nangdu gadub jeba we, ngesi ki jorbe longwa cimbar che na, Suenam ki nangne jimbali chungwe suenam kebar pakba yinbe teishin du zuzik ji lengwar chibata. Gashi ki ni kwe ki chashe ne sungde dakja ki nyebar gyurwe le kaya machi na tashu nu dakja pangdi shikbe gyu machi so shie lamda gekbar chijin. Kachik ni shunu dami jikbur shikba dida na nakze ki lung chimbur jukba tashu lamgyang me dode merkuyta. Jensen la sobe kyang jombar ngesu si rang rang ki sambe chicha ta tebe tam tetang teta jutirtu mawar chebe sashi kebdi gyuwe lamyang menangwar chebarshi. Te ci shunu dami yi jung lakbar gebe chua su songne di nyam tu samba. Gema jikdi neba ni pechir gile chi chua di nye zi chingwe dengi la chingwar cheba dila du chue la jubar ngay chua zi Keki taku jikjar zum shishin dikdang jowata. Nyange jebe namgyur dyn. Dali misi nyawe ne. Jaksi sashi sikbata. Kekbu chongrong la jimbe. Lenge sikjir paru tu jomla jirzi didafu. Gwabar cheba yong ma tong. Pechir dikbe chwabu di. Jati jomla jubye zi. Chewa chikji yena xi. Bungcu tomden zochi. Tiri chuchir jiba la. Shingda langchin da meji, bongku chungdang lunbuang me, nyamdu samni xunu te, chechin zhukzhi sammu tang, changbe yangyang si nunbe, songsang sammu digi ju. Sibi nakce jikrung na, dongye mewab ki korwa, shendu tarwe ne me la, lunbu namni mechik na, dani xiwe nakce ki, wenshing nyamke ce nangdu, changsim chua tang chua jube, jensen marung nam tha kyang, lujin le la jikwa me, Tomdien gebyu kabla zuwe zha, yela xidang denbe gui chi kya, nyingdub denbe jikjar jomniu ki, chida mitub dani tila jik. Unbar zuwe xulam nyam nga war, chumgu mergu taki chi chi kya. Nortub beli teda cimgyul la, chida norki migu tila jik. Na ki tukzui jensen dukba jen, chizi ngarwe zhage zhobaya, gashi jomniu renga chube tar, chida tida minchir dani jik. Lumbu dukba sada chimgi do, miwang choyang nongba suwa suwa suwa, siwe tepki lariyang dobar nu, chida domi dali tila jik, ringa dukba
라니 님부트 삼뉴 송뉴 천자 대바야 세월 치바 너키 루와 마케 담키 치바르 제니키 치다 디다르 민레 렙투직 몽반남니 남당 나제다 최주 엔베넨 직만다 데민 시미 시베 김코나 직법 메발 롬남 체질 줄 렘방 추민 동베 뮤롱나 등이 최두인일과 지칠고 렉바르타나 메게 쥐바나 낸디엔 침부 순식 순남톱 자외 시당 니두 코르방나 제미 쥐방 제외 뒤슈기 랍친 정축 쥐바 쥐슈니 멀류 튼신 죽라 제직슐 텔레달라 차벌 미직베 교자 랑도르 죽도 현체네 진라 니니 캐신 장바다 튀신 특게 간예 유주메 人心 상신 点点 로친기 쥐베 춘디엔 게트베월기 제마타니 류진머류바 델라세진 동해방외특 코나닝라 신벌충배칠 셴펜 학삼기나 쯔벌휴 세문미마 기딥진룸니 계지 로위 규신 년송래 텐줄띵상 렌직년큐르바 툰디엔닝볼렌라 조월기 셴양 연직 우프자 규민닐린기 풍감디양 장와머인바띠 개반이 체주 지머신도 녀월원와 딜라도 미신바다 남주 조배 메도 당자와 얄기기 쥐수미바다 나와 근인기 롱당와 신도 남은 참머치신 태양 치외 깨니 치망신 초외 깨남장 치긴도 마쥬르바 메베 소긴용와다 규티 치워다 녀와 조와 법주 균기 캐루에 메도 당자와 수안이 쥐 추부르 당자와 계지기 직비 최전이나 대개 출력발 삼내 최신 주발라 쇼월차오 태양니 디더디 최남 규미 정신 명탕수 남바르마다 명장 따유 짱 라빈 탄예 땜지 미루시 제나 정신 니기 동외 주 시지 땡도안 개미 조악해바 특당 시럽 순두 주배람 담비의 세기 뒤질 롱제니 근두 등유 주라 쯔발기 시 최당 튠베 담바사 무친데 이 구월체네 참손 매발 시작받나 대다 기니 남과바리야 마뚝라 신우 시작배 동원이 쇠가월 교띠 냥의 기 나루의 총이 차고 니게지 매발시 기후 졸라 제외들 냥지 추지 미기타 밴디엔 신우 담이대 강도 시상 닥자몽 조외 주미 대매나 동의 멤버 수이중 이신 놀기 용당나 근두 제와 공유수 제외 마탕 제외 부 지신 딱자 냠타 귤 제당 제외 방고르나 단이 수식 신났다 님의 노출 제미기에 대의 방문 퇴미도 동해 실 조로와디 팀리에 대비 예바 지디 징진 개외세 조외 자시 직부텔 제수 착바 명하야 딱자 디달 지실 동 양나 시엔투 메기외 레기 넘버 민바니 티린 토두 버버시 멘디 니군 직도 뿐 게마 제미 예탕니 게부 신누 제바이 니메 딱자 방기 초 데미 두게 칭디지 시발라 소바 냥에기 총이 대당 대다 륜신바라 총결기 시도 될 대버시 대체 바우시버 신누티 나와 뿜댄기 변조로 편숨 척바 게부다 웰로 추 엽셀라 shunu dami ki kashin chinne chirir doba na lunbang nebe chuadir ngumu rachimbutang gebu shunu shi lhangla tuebe jikshin tabtabur kyurbar teta ki kamdu songne takbe tamjie mekashin nyange ki dungba shata tongwe gemma dagi gebtang gyundang bungye du kyurba sunnam ki goge du tobe gebu shunu dami tamjie ka tenye nyenyebar kyurdu 냠네 냥에기 소로와 차비 닝 둥불께 받아 교대 쉼베띵네 류 빈부신도 쇼기 살라 송디 개월 줄바시 대네 렘보탕 방남기 류라 추시 젠징 롱엽기 요벌 제베 대기 도시 니티 잠발락발라 대네 냥에기 게 지르신도 대달라 메바 게다기 깨집부 개부신노 지다르 냠네발 교르지 제베 메바 개부님의 로주 현기 초월레벌 제배소
지 강신기 레바레 슈노 머룬와 체섬 레메바 티다 마인데 시와 타미기 너글론도 식수 시 경제나 예베 개부 슈노 제된 파르도 körbe 토발레 죄외 중세 조아야니 계급도 마치발 대치를 이 사파르야 교와 교대 메바 가이 듄나 듄남 디코나나 마상와 메바 체나 개부 슈누 셴림투 수식통 대단할 제머지 때 남이도 식수 시투베 이 학벌 말랑니 대다기 힘의 툴류 때문에 되겠지 괜나 닝징 신도 미릭바 쥐어봤디 밴디에 미다 대대부 남이 식발라 진맹양바 심진도 진외 로양매나 사디르 무싱 진외 양의 쥐마티 지식차 당시 급들 나와 제배체 똥주로 밴디에 듀는 듀초기 차주와 다외의 종의 교가르신 응원바르 지체 기젠세 멸갸 주게 슈람 라슈 직직부르 낙세 땐라 디린식배치 셰프듀인일라 조와 징이갸 머치 균이 돌지르 교담기 기후 파유 모세 교체와 최대 지불교회 련방균 슈누 체외 농시 마싱우 냥의 제경 주매 남탈인 벤조르 균대 겸수닝치들 사다 개외세부 졸베치 룸방 장게 개월 뒤바디 디린 담이 직불 시행라뛰 덕류 낙세 젠센 두바이 체외 외기 송디 시양라 샵지 인예고 졸지 규제라 규진 도르웨 텐기 지식 뚝지 매디 랑키 킴다 파마다 자초 코리와 강라 이 매착발 내 딩이네 개부 슈누 식베 칠지 인예신도 침바시 대체 총결다 총대 그시 대비 파류기 중 양부식나 슈누 제타 줄에 열와 신도 담이 직부로 시진기 나와 바르신바라 색바라 통내자 양에기 치마 무디기 도박달 흥디 게마 따기 지오 코르메징 슌바당 제와 롱주기 봉바 양암기 탕라 냉에달 직부로 식바디니 따기 지달수 냠네 링벌 송디 슈누 셰브다 주니 메바 Ima gwenkyu labjin jyo laki sibi pyunzo nyami darsikya. Hajan labjin konur yongbangne dami shikla tuki suetamji shi suibe. Shunu zumbi shinki dang sewar chedi meba. Pukyu chishin jangwa ngocarchi dami chosu weba lingmyokya. Jigdin dilni rengi jidi ru gyuar chila chendang chayang la. Jiglun shinji cuidu dongwezi Chöle shenbe chwani yong metar, sibo shino dagi chirman jing, nazi nena jensen dupi tse, sadun kipong nabche kyodang che, zawe chwami gama tongchar che, nitu kimdang tayang ringbur ge, tedar changjin juba ju namgi, labjin mulam samyu tsamji wa, le shen soki pegi juyu min, dagchir ma jing sibe gensong la, gawe rezu getab chirwang wa, dātāng nāmīr mācī kūbī nī tāmbē lūksāng dātār bēlā xū rāngshīng ngāngjīng xīngbē dār yōwē chwādī tāngbūr ngāndār nāngnāyāng nāmshī ngāngbē xīlū ngāngkūrbē mēgī tīkchū gūnyān bāngwār kī jīgdīng dīna dēwā dār nāngwā tētā gūnyān lēngyū kī kēbē ndōngyān ngākjī rāngshīng tōgbē lū chūshīng jūlā ngāngdōb kōchā kūn rāngkīng pāma nītū kūchā kī Nungwe nyennam rabga kye ki la dani kandu jube shingam teri kordu gisi zimbar mionba sungu shi jube na. Dagi jio zewa jen di porne sushik ki shinla dawar cha nyam lariyang cha cheshing shib jio langne suyba. Nyangji zawa tenpur tsu. Chagbe chisung sezer yo. Jimbo jepu kur tube baksam yungdu wangbu kyu. Nakse gendu shikla na. Tepe yeka rib geishin, shirib mito namjawe, chishin shunu dayangni kanki bela dendi dong. Ngeri kandu shekwatir, jikbe nyamni kurwa, sadu machi kuchewe, chikum changri ki zede, menba dani siyangla, sibe genji shemi kang. Zebe genji kyume na, sushi hinla dene ni, ngadu chike tamta ling. Gondyo jewe dyoju baksam wang, 지글 본네 양의 매배싱 매중 견디 댄시 마나야 등이 착벌 집에 내머인
yabji sada zewe se jibu kanglang zeme tena nyerdena

0: 보게상 밤에 미군 되지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 요 말이 이내 다신 적 말이 지소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준 예배 두드려 내셔 다시 알롱진 안에 싱주 요사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 와 부 니에르 리우드 직 투슈다
1: 레스 발라 제주 요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人家跟周记别中仓村车座天松毕业新居有三千年车站他在当七八年人家第一基础人家听着建筑专车就是他车的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
0: Tine, chonzomlea yaguja dèxio a.
1: Lespa la.
0: Nye zhongbaya amasujil la geyo shiruos gedanga chingu. Ori, mogu shuya da chomozo ya digi nye jia xiao. Da burang yoz gyushi.
1: Lespa la.

0: Nanga Baba, Tuda, when you put in two thoughts, La Daya Lotti gets in a legasta show into a Ulelia who will condemn into.
1: Chesanje, put in a leg who shrashes. Do you jump to? Tango name it in Chasha.
0: Nang Baba, Halu Ulet Hana, the air shall your marry. Pulu Zetana, condemn you.
1: Put in two thoughts, they leg me about two to get in the marry. Pukarang Sia Ningxi, Mubi Yaji. 총준아 총아 총준 두준은 근데도 부귀런데 직접죠. 라인다 세이 다른 식시리.
0: 부친주도 아직 총이 묘매봐 굉장히 용구시다지래. 부보도 아직 나게 녹색 땅에 야구 열 승부도와.
1: 빨라 니에슈죠.
0: 땅아 부대야 생대 침부 쉬우시도. 못 이게 라다치니 신변 안돼.

0: 계사 가상우가 볼런팅하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쌤제면에 나야 쌤제 누가
1: 빨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볼런트회사자 돈도 양 응위비사비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볼런그제 야도 경서 깡거라 제매매네
1: 말해 봐라. 다리 비우면 걸어 티십지 야도.
0: 아, 내나 티십주에 베스도 메다.
1: 봐라 두대만 하다. 다시 앞에 신배 알레 주가 두자. 알레 주가 대 경공의 소스제. 주가 대 나란 주의 권한기 두중 레드나도 경관링기. 제장 뮤빈 티게 알레 주가 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단자. 퓨지스 제두 론이나 뮤빈 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음을 치십주 론니날 퓨그리스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리베 땅군에를 봐 기랑중아 기행고래야 상아지그 요마를 봐
1: 봐라 퓨 니엘 보랄 상아치로마도 경외능신 보랄의 양무빈의 교야 무두능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이는 다 이는 예 차오든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
1: 봐라, 다시 피우 쪽에 신비 알려줘가 돼. 나랑 저 전화한게 신비 켤래 안 당구 데려쓰기. 종위다 종시준이 통진다 개표시다 난쓰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배 걸 이민나. 나랑 저 님민미다 참여 기재 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여말라. 그로 접지에 그냥 여말이. 다른 날씨제 나도 신비 부족이야. 고자자 지지 구법 고아용래 당원의 지조 서비스 니에데 거진 전부 시다르도 와
2: 긴게 도와줘라 노피비 근데 충소
3: 저 제스틸라 나랑 저 랑교 중진대 싱들 톱중와
2: 제스틸리 제스틸리 쟤는 야구 충분히
3: 딩원의 나도 요구 신배 알레 루가게 롱아 따다 갈래 기베 제부시 나랑서 모두 배전 체비 있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교 첨부 두고
2: 나랑도 신배 알레 루가데 휴력의 피해줘 단 야부 팀비 다래
3: 워시 반대 상 시슝기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다 주제 차상부 총승에
2: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윤을이야 다가 침비긴 최근게 겐키부여래
3: 내가 신탁이 네 주에 근처도
2: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야 네 지리 숨주 소지니 어 탄다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뷰제 텔라 난다 민도 어다 피기 겐데 제시 중도가 키도 어다 도레 겐 피도 라게 키요데 종 신쇼 총데 레데 로산 데데 비긴 칸베 레데 데 타샤니 차도 유산 데시라 심제 난 고야 메라
3: 저 제스라 야우 시우 총샤
4: 喂喂, 大壮都关注我的, 年龄年龄年龄啊当不上去就给你, 俺俺最后起来了,让有这个人别,我们对象中起来的才念头子, 听俺俺最后起来,经过民的场面,别准推面前面,接不起这了, 公司安公的,连民送给我们就我们送给, 胡大八大前面,接不起这, 俺公司积极经历几个月呢, 公司狂妄场嘛,多起起修给你了, 这是地里修给你的, 年龄年阿赖如果家计等于确实的个技术给你确实谈过的俺做有个新别阿赖如果的我也说有个新别阿赖公司要求求他透过门外过目前你也懂就你不的人不谈过阿赖组织个托当天连拉给手就送不的新不连没卡机了阿赖老在那做个中大这样的卡机等到每天能杀老中了当呀西不的 蒙古国车家塔松竹当街社区水果所连接车间卡机牛竹车呀大哥能行公司用不呢落这里国母车就端街刚刚预备金藏给铺住落这车毛当呀给装着的朋友给撒过卡机了新做南苏车呀铁了当呀给确实说要建议

0: 부, 진주도지.
1: 라발라.
0: 불안기 세야 뒤뒤뒤단체나 섬기기 견디샤 차용유다.
1: 발라기랑 섬장나무고. 다 부직기 조유나, 보무직기 조유나.
0: 긴일라 부포문 가르쳐오니 난주 김잔디 앞수리. 팅산당기 규주과의 수준 야구 팅제시오리. 불안기 신비 알레 군수 조제 나란주 정수디단 나란주 김잔 추부다가를 부수요리. 나다랑 암춘중원의 시에 다타오시 방가 얘기춘 삼마도 루디 샘디인. 야, 당연히 저주요디 수시수다.
1: 레스팔라, 디규.

0: 발라 발라 삼기 좋아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괜찮던 기스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같이 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소리 야 좋지 장외를 몰단제 승기 파 조금만 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규 과제 되게 키지 남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건 이해를 두고 있다

0: 계산
1: 로 봐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지 도지 로용 좀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지드니 콘주 십지석이. 야 다코 나와 가시에 모두자 제녀라 지그도가.
1: 봐라. 다코 미 괜찮사브리. 딘디 두제 나 말이.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용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들 로용이 없다.
0: 오, 다 제네답이야.
2: 로든 남아줘. 다 단다 총도 거주인. 디랭이 총도 남된조디나. 다료 내가 초동 지주다. 원두 미게를 차가 주주. 디네 장마야 라지게 여기. 안주 공허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안주 상동 숭남기 레드디 뷰제 레괴 리주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직 통영어 말이 다 디이는 하장의 야구리 디 안주 뽑아 지우베 레그지리 더 뒤인자 지 뒤주 난라 장매 강행을 맞아보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업주 업주 유베 상동 숭남기 레드디 리주 주모디 내저와리는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두래게 대대
3: 아무라 보라 나 로용빈다
4: 우지 부모래지
0: 어 다이니 신의 로래중아
3: 창매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 뻗다
3: 내 삼라
0: 어 다 신의 로용빈들이 보고 삼바야 부라 칼레카제 도나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탕시 되어다 똑치르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부 창안돈다 당예슬르르 체겨아 보라리아 진주먼저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칼레 십직함어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랑 그로 텐중아 레가조 카라 지규르도 아
3: 보라 나타리 치로로 아버 줘야디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주고 리민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고 중샤
3: 나 남수 레자 레제 더 지그진이야 슈글레 제비 갈레 참도 와 보라
0: 예도 예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셰다 댄시 디즈 만주 니에도 시베 뒤즈 장르샤
0: 다 딘산 레셰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안주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안중윤의 셰비는 예주도 롱주지 임범마도 그도시다 임베 나오 균민도 더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제 레제군지 진리장라리아 원조체주 원의 예 섬기리아 진례소구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지샤 보라 디네 진리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고르기 랑제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야고치 그도 게르나라
3: 好了 나래 고급 탐진다 김경재 후다바다제 장비
0: 지샤보드 지샤
3: 내내 뒤주 다와숨즈 주드 슝람수중글 라제다 가네카치 내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팅세제 시에톱자 레주인의 치로 시라친수 내가 뷰제 도부시라도가
0: 나디 조랑하리 리네 유산 제브르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갑시라는기 림소 나야 이지다 르게양치가치 딘제스제 진리장라 고랑 치로리아 된다제가 대두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세기
0: 다미 딘제이는 라리아 진리드 미 야고스 그도 제브리 다 지두장바 가산에 호주 세야도 조 오네 라르도 나는 딘제스다 아인 삼추
3: 제장 보라 드리 치로리아 아버 친제 지네 용보 야고충라 니네 낭예마네 세야기 나레 미유 주비아리아 최심다 땡최디네 치루시라 친송아
0: 지샤 지샤 보드 지샤 다 이내 랑가야 하고 붙이야 지리야 다 단대디 랑 공부 당부 잠지르다
3: 레스 볼라
0: 도저 랑 추고겐 전부 공부 당제 전부 개마리 디 조이나 딩상 땅의 멍슈 시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3: 슈장 볼라 년외네 제나 던도 롭종 치고야 망부 시다르샤 냠뇨엔 시라 등금도
0: 제제 냠뇨사드 개침부 시다르 보디 땅아주 견고를 냠뇨여리
3: 보라, 제니 기랑게 나야 기랑 춘주 그 뒤기 네 뒤 쏘는다.
0: 다 욕셔보. 도저 시에자 가르쳐 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셈부 겨라래 여 말이.
3: 보라 기랑이 직 쏘는다. 나도 로충은 도저 니마 로규 셈부 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그 로규 대회 셈부 고기.
0: 제마 보게 라는 십주 시에죠. 다른 라는 흘러져 예수스 깊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님도 나란즈 겹기 일이 좀 뒤질이야 다저 수가 좋도.
3: 용아 보라 이내 보라 기랑게 질 자투 부두겔.
0: 나 견걸 통주시에게 아. 이좀 대라다 년매진 대야 가준 자매 장가 놓아 여 말을 보.
3: 용아 보라 당아 나니님도 태조리 나니가. 보라, 당하나니 예수도 깨는 게
0: 영아 부
3: 다저수세 더봉을 줘줘도 보라기랑 꿀에 막으네 당하니 체를 사슴아
0: 영아, 영아, 다 영아 깨는 자야리야 육류 고르다 다 대리 나 미보지 불안다님도 리존 디진 거야 자, 다저수가 영토부디 예시도 없게 말해 나 민우 죽줄하자지 죽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 지하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간롭젠시 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슝부메베 뇨그르 고레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제지 내미이네 지그르다
3: 보라 예비에다 공예스나나
0: 당하라니 대자대 대게
3: 젤 대수다
0: 더다 부징주
3: 너
0: 대신데 야 간데 야 쇼다
3: 레스 쇼프스 고지께 지존딘 제스 잡아래 간에 잠깐해도 와 하라시 보라시다 나저 요거 롱숑기 서신데 지금 빠져 자라
0: 동안 잡으시라도 가 뜨다 불안 피해지기 뜨다
3: 흉주도 저 야가 교구치 용주 탕을 교구는 시리샤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업된을 잠벼선 저시 민두게 라보라
0: 따랑가 빼도 스닝 재미시라 시에도 가 뭐네 리네 예배 미라하르샤 난저 요구 농쇼디 사자 야구 시라 요리 서버 토즈리마도 사문조 송장 퉁궁 태리야 롱부 현달이야 멍고야 요마리 이내 지조 닝베 들이야 미자다 뿌르도 좀아도 나좀 메시그 또고 오늘 교부 시자르다 부
3: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마가 로큐시 쏘는다
0: 다다리라 릴이야 다조조가 용바 로큐년가 용바 아
3: 볼라 니가 인다 디밍리야 괜히 지사 머신에 볼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 남부인 부.
0: 부가 뒤이네. 더다. 나란즈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유그식 수거래.
3: 아네.
0: 세면도 명려야 성화배제 수거래. 이내 세면고 시간방 미슬려야 샘나고 시다 여장 미슬주 코야 민도 다제 시면 성화파자 수거래.
3: 하하하 성화파자라. 그 메슬리야 두고 긴제 등거요래.
0: 죄송디게 메슬리야 두고 땅야래야. 창그태야 여말이. 로디 등가. 랑그 바보 계산. 로숨리 리규리. 내 유소까지 기제. 제당그 총두리야. 진비인. 랑그 몰라 샤니디. 가수 진짜 잘 보시 자요. 제자 시민크 머루 걱정 제제. 나 나를 마 대부다 뜨니. 전부 원유다. 가나 저 야제. 랑게 몰라 시가 공부 마세. 在西给 老一米也 接下 切咋 让个摸拉空 那最低给金呗 你像爱人个 你们 看了谁也蛮多的 才母 因为你们不吧 我知道 都没见不穷尽 让个摸拉空给 나다 소스 부줄이야 돈디 머니베 심도 리즈지 키제 탑세 우토게 레다 겹제 랭시 겹제 랭에 도주 참소니 시류 코리 코튼 주장지 이내 지조님베 겹리야 나다다 전여도두 미소 쇼비네 장부 흉산의 요마리
3: 미고 최소라리 보라 기랑게 최송고 디디 세마 샤치
0: 네 상루티 코뇨 상루티 팅몽구 시자 코죠 이네 랑게 바바야 아마 메베가 야 바방아 메베 차베 이나 让个 爸爸 得住了来接 亚米呢 多西提个的 亚米呢 帮将解决了要么的 接着你 这期接 那呢顿住 听我们不见呢 来个的劝呢接门女吧 来说
3: 我呢年末了宁家的时候 Bola, nye kirali ya nyemak dungye de tsu chensun lansu, gongpo ma tsum.
0: Ke yo ma re. Tso kiran tsu tingsang tsuwa di digi yinba haqwa nan digri. Gyubu chik dang ma trebi yina, nga ma tamze jang jang yin chev re. Che zang, jizo nyingbe dungye ka tsuwa di ma xinbi yina, tingsang ka jizo rin luk digi tsuwa di nyingbu xing ma re. Ya, ta to tsu shegi ma du, nga nyin yin zho.
3: Let's pull up.
0: Shit. Shit. Mm-hmm.
3: Yeah, pull up. Dallas.
0: Yeah, pull.
3: La.
0: That's what.

0: 아전 조차스 아니 시시실 주게
1: 젤볼라
0: 다 보란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드면 도아
1: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졸롱배 사브자 대브랑 하르샤 볼라 네 도스터드 난저 요구상대야 슝람 켄네스는 가유보다 그바 신조 나수 체제 능린스는 가유바 총수 정보 추가르디 추미 켄네 친 가유보 창마 세세팅디 통기
0: 쇼노네 쇼노라 아르자 레반 다스민도가 보니 중집에 드네 리디젤이야 다저조가 팅 그제 영영마레 이는 안저 롱슐 대제 자가상르다 로도 야르데마도 진제 삼로 고뉴메다
1: 볼라 팅산치조 니신 야게 주요리 나랑 롱고 이네 종래다 신내 지고게 또 디마시
0: 근데스 롱부 삼은 줘래야 신내다 줘래 맞잖아 한 소가 근데스 기어래
1: 신내다 종래다 모두 쳐오지 이네 디가리아 쇼래 쳐오다 볼라 인제 제비는 나랑 롱고 신배 초부 쳐오지
0: 오미
2: 계산아 도건 토부 버도 구유나
3: 오영영아 오지 푸카르산 되나
1: 아무라 나 버도를 가부추 너보다 추르 망자 겨나
2: 요요 부디는 버도 지레 탄데 지어리
1: 발라 보라 코아 테소
3: 보라 쳐가 날 추샤 가리 야 라보라 둥순다 슝임베
1: Polak yang sumpah itu cuma harta, lucu sih.
0: Kari, kaya polak yang kerja sias.
1: Polak, tuan polak yang ayah mudi je, jitu ningbe lucu sini kencet do.
3: Wata, jitu ningbe lucu kali ya, polak ningde dun suruh sini sunya yarta.
0: Lucu sih macam yarta. Jingjun madang kongo pelak jitu ningbe di, kencet sih ni bah, hak apa cikur.
1: 보라, 지도 인배 급기 나도 요건 농배 시비 년부터 관리야 모두 지소난다.
0: 용아, 지도 인배 급리야, 나도 미세기 도양도 좀 참아. 너무 춘주들의 경쟁이. 다 도양도 도양 세월에 와다 독수대야 망 미세 소야 탐해배 년년다 독수집에 수소 양고야들이. 두두 미세 망체리야 고로를 해매 겸조면도 공야요 말이. 와당원에 지 거기가 맞아 장부추다 난도가 맞아 내배추사들한다 보.
1: 원에 개구준진 신전름루디 독속 침부시다르샤.
0: 다 돈도 딜에 두게 르슴니 나주냥고래. 배차샤나 시비추한 파자고 로다 마제다 루제 베뷰테라서 두두잠바. 와다 테마주가 제가지다. 대자 슈제 나주 동그른고.
1: 现在是做宁波东岸县的村呢，县的县才要买的。波浪一浪个，金州马塘空，你最提出送的，那我呢，那我哪子的是登记？一年六月都是年度，你听三个错话了呀，感谢他。朋友组军前呀，心胸一切都注意。
0: 是的，永久的看上去哪个要的？波浪做呢，哪个你们哪的？顶上是军的要过的。 다 보란가 리그 듬쇼 아
1: 레스폴라 냥 후다 바다 치기
4: 콩토 남부 추세메티니 롱친 듀카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제 티시 첩숑 좀켄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지수 타게 양피 참바 위지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데 첩쇼 난키 민의 첩키 징주 도지 첩키 로사 남기 보 도지 첩키 타르게 양피 아마 춘숨 첩키 조무스리 바바 계산 첩키 부산 점두 성기 첩키 왕주 장진리 첩키 수남 도지 저시치리 첩키 바산치리 섬주 첩키 다와
5: 天地里前打茶。 ང ཚོས མི

0: sim chi ki kangae le number ki wa che gu
1: chik chik ni che ara sum ara stai
2: wo zi po la ku gam san
3: ha po ku gam san
2: zhong fan meng bi de
3: ha po tang an zhe luo zhe le ne guo nu bu da su hu ji yong gi meng xi di ge zhu gu yu zan
2: 轮秋托斯马前的永远民都啊全部来中大的永远民都啊我让他中大的永远民都啊你今晚的也唱不学为呢你也年俗不一样会劝的没了好嘞那谁谁的你不是你那来接的你朝外托的呀你是观众下给这龙国面去老子这是女的吧哦哦哦不了爹死的第一那个给那个松阳能行空给陆地那个隆重行的对哦哦
3: 这江不一比的你是恰当装到了吗这对呢这一年来人入当土我是这些人入当土的是哎哦哦现在你老表的钱不一把哦他一呢没全的撒过也没多包了啊嘞我爹不写这都哦这一年我老爹大爹谁呢大爹啊大侄你昂的给他给接的哦哦老表的那给咱不吧啊那特别难打的
4: 他给他爹死的哦这龙光面这么多你这样别隔离呀你也把对呢心定的贴不拿了贴不拿这样不拿你那是不给你是这个干个这么多的好公司好公司压着阿婆我大伯了要我讲拿了有婆了拜拜好好婆婆啊我呀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3: 네 뭐라를 세고 드리네지 뭐랑기 니가서 착시자야 매디 싸우마지라 맹가래 쪽마도
4: 어찌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3: 어
4: 매마세브체 맹가래야 딱제 제가 멋진 비나 옛날저디 도르 쪽마베 오라니 나 시고 있겠구요베
3: 시 뭐라니 니디 제스메 대시다 니랄 세오 디링아 지리나 륜주치디 부지토죠
4: 어
3: 부딩아 니슈 군좀토베 저런 꼬미야디 제중어 주제중아
4: 아네
3: 어 부딩인제
2: 보그라니마 나즈 집으시라 하유스기
3: 매 망고서그 유메자 어 디네 저런 꼬미야디 제기 롭존디 제베지라 아니시디 베트 상자 친스그도 와
4: 오지
3: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기 전론 꼼자디 야호제 제비기나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월 쓰도 안모
4: 어찌보
3: 아
4: 다딘 저기 편바 유연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제장도 아
3: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얘기하라기대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와주네 어 이다 뭐
5: 저런 권장기 로센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만즈
3: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어 글리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게라 뭐 어 두스다 아, 도스.
4: 도스를 왜 봐?
3: 어,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4: 요, 요, 요.
3: 띵네. 내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4: 요, 아로시. 아로. 뭐?
3: 아.
4: 뭐가 구유관이래지.
3: 아직 계집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직 계집 말이지. 어, 뭐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4: 구유자야게
3: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한도. 야, 남산 어디 고민다. 계집 말이 계집 말이지.
6: 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 차시 톱시라도 튀긴네 차시 좋아멘티를 취는 거 말벨.
3: 엄지라. 디샹은 이니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고미야디 제 자제. 내 큰의 세요 말일.
6: 라. 내시 군중게 저런 검자라.
3: 어.
6: 볼라이크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중게 저런 검자세야 텐조. 멍디에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하게 톱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3: 상무소년 아시기 멍대를 이지 차차지 능미소를 으악지지조 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대비 큰일 지금에는
6: 난수 멍대를 가게하다
7: 제리라 이치 남불
8: chair tu su nem xin wen da ra tu gu mang zam che ba ta cha jia po gu su chuo ro na ta zang bu jam yang sa ruo su su de mi zhong tan de ni bi jin ki chu zui zhong ni da da ji
9: ga ma ngian sen gu ru
1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1: 新华生育康及三国班卓兰女士对你年三途准备梦溪地处局各国入局人民堂科班下东投入其松部里听你广播出自一堂甘肃苏顿一托配让军中陈东投弹聚集及各国东规制协商拆迁牛市陈东建立明年集中各国堂帕达米国际站预备赛今日日出及组委地位入局开托陈东达达安委店铺重预备
12: 杰克为这带动特朗普及其平常带动军队三国班及其松主年写到清华行呢平常矿业研究联控卡业基础建立这破坏盲测规制塔全国之下单位只有我在大个车车一来天主席约见我看联控卡业我们车手塔东主国东给是蒙我这不接给监送女娃来批切的内部破坏起来塔给你充电盲测及一对我们刚刚入局所给来我有点东西进行预备 今天改为七松之年，习子创建机场长、机场长的将长途三班那个连续七三，中国江南川北设备，独路驾着水泥入局冷不相约建送骑行员，中国安南区吉兰尼基础建机场长的呢，机场改过冷不相信预备，机场改过预备吉兰尼基础了，机场开始人员接纳，到军事部进跑预备。
11: 机场级级别，你是初年开始认证其三角征战舱对头。赣南塔企业开着我七天去能面，小区周边去做那些天之卡巴昂产，开着车有配。赣南开着我七天去卡巴昂产呢，来我一过年，给过节来我接来我出塔，然后来我一过年，给过节来我接来我端一不贴。
12: 七月一周，七月明年能面，应该团内小区周边去做那些天之卡巴昂产呢。来我来我接触，接过去，出街接短，接中啊，样呢？来我来我接触，接接松，来我接来我呢，出短来我爱用不贴。因为来呢，你们总去背一天天团来到起当地，外面休息人呢，去团来了的呢，忙着去拥抱盘内用我钱有劲。第六季的唐伯呢，准备盘，总体用去背一团在人堂过去年冬西边松手机堂，过冬西边什么堂，从不过去，接冬团结你学堂，接冬松边新呢，团长接冬过不接酒鬼忙着，接冬下面团结团队了，拥抱过去，接接居民啊堂，过冬接接永久，接过钱有不贴。
11: 年冬下面你说出来，新竹到达这瓦时，宁志堂珠海一来这西边，东莞南宁区巡逻路从开早团西江边的七五年段，朝一区所就走的，团员人队去七五南东莞区巡逻路从松觉，朝一区所人中区西塘，三级六所，金康南林，外面休息人南阳林，长西坡大江所南屯平松村了，南部镇民那错去七五南修一片。 你对让用将对抗他长期长期组军停歇配让用将地雷小区主弹催的老林西外准备切不他他是他和个宁志西界参谋解成经验地雷小区提从地雷中文念不妥当其他是阿不催的七夕月天明月年将用其地雷小区参谋组织他妥当他地雷小区为成对天王送去马赛西林基础就用女朋友切的东西提力小区主弹提留给他团结桥固一月提囊地雷小区三矿一切他妥大一人用，专门独自他的，到过大用所一天，电笔恰上不切约了，忙错一段别专门卡些面不他，小叔三点面不所一难做了些点，巧卡一跟着卡些岁月别，得来小叔路屯他，心灵基础就用内部切的动员，规定特别不离。曾经听见，听的刚爱上九年之许差，下面的个连过难吃的许别了，真心不难，人百姓三难有秀。
2: 你看了你，
13: 看你。
2: 人种龙青年轻猎工人见龙青仪落去了爹年错为蓝的纸
14: 参与了爹年三句规矩去
2: 地堂的错堂
14: 路屯的错啊
2: 地地的错啊
15: 不嘛，这节子是哪档我？
16: 你是干啦？当别关门我就挨个这下。
15: 你是？
16: 咋钱呢？看你陪我。不急，干啦干啦，看那个小娃点来下。
15: 我子，但你打把点这几个打不嘛？掏钱呢？我不嘛，掏钱。
16: 看能哪里干啦？
15: 多大伯母？当天阿家拉的，怎么生活坑这么多？巴拉卡巴来不通达个，南山接单去接送啊？
17: 接单去巴拉，那家的养啦？
15: 阿子伯母，婆母两个年不设备给你，莫这几户人呢，肯就莫就有年要了呗。给几那年阿家拉胡那做，小孩阿不能想起给几那个别，光大来大吃不起点的，胡那做过来好个吃点药的。
17: 阿那个可还有人？
15: 到时呢，毛这不查说呢，给你路是几那路的。
17: 来是巴拉，你拿下，今晚这吃没？
15: 这下巴的，今晚那等着全麻吉啊，打上拉不着来是，这里一不阿么着呢？
17: 来是巴拉撇啊。
15: 哦，我们路上要个继续啊。

0: 예비기
1: 우문니 커블루 롱오구이 지겐키 당람바 게준이 체규 메베 체팅탄 카발레 야마치
0: 게르기 체진 신라 메트
1: 커블루기 유주사바 니르시마데 바망토 튜신 유베 난주상메 디테일 이섭치구
0: 망용기 커블루 롱오구이 체네
2: 데크이 덴베 편종 준구
3: 王永吉
4: 한다 정중서 지난 디링글레체나 지중가체타 남아직수스네능첸카니 제디슈유 원래 정중서 지중가체 시베능첸디 세나유슈
5: 시베가체
6: 안 출레체
7: 정중서 롱야가요
4: 정청서 아세안 지역에 있는 겐트린 튜르랍기 교나마타 변초 미마 비준 칸에 발도 준비 어렵게 망추 중담 천샤 동기 등규티 등결이야 염주 수신 역시 지난 티린 무튜도 있는 노련딩 아리타 아니시 장리시 등규 제척어치 너튜 유바수랄 첼리아 모하모디 이펜수 마을 주니 슈웨 개부시 역시 孔一呢突居长行帮了城市气味给不起时孔了论MOB巴森沃尔塔埃尔沃兹路一般花狗西别斯律尼尔时论及花狗尼根据唐西居长行大土乔瓦桑布主巴勒文巴尔乔贝纳根据几位作的故事阿区给没多多马斯孔次林罗给点别没浪地博士三五十八天呢花狗他们这玩儿孔尼 주람 진신 연별리 타다르 원바르 쇼베 교시 인자 민음기 콜레 칙스타 공주 침부치 것이 님지 시자 룸베 초남 개베 제슈 용의 걸이야 예브스디 토드 주신 룸보 남 예윤도 크네 제슈 레발 신참 개베 스민 화걸이야 송바 크기 달리야 칸제 차신 숙 제바 시규 상라 야셔베 표미 신의 제비시 최고 시간의 법심 그 기기 개부치 광수 경기 지면마 바신 제비 탈토비 표미시 최고 추는 세점 치자지 매비나 녀미토 제주 티말 개부 제발 그게 세점 치지 된지 슬은 화고이 김도 개고 시 가세오나 제부티 개부 가신 슬은 기 김도 세점 치지게 티네 슬은 기 개부 가신이 날 총토를 야 괴제 표미지마
8: 普通的人口四张东西也是为平民那么你把土大个三进修区别接了今年对你对从写着别俺贵切不是普通的人口多年张里是写别平民怎么写车不呢可天马四轮了年生学会做了蓝白土四轮中口七十二趟接不给别破张多撇不趟车别呢可人前铺客家大大了平民怎么进去去去当地推门他四轮中和热度店里面吧我们的提手记去吧呢普通的提得不送去于什么西了绿了建筑最新给这狼出三位修那么这面配度 中文系提出文呢彭慕提尼宿舍浪去别班行我国讲了马去那玩念吧四轮期彭慕提通门他一热度过年彭慕班彭慕提人口七三块钱呢是七班彭慕提那些
4: 朋友见过他老爹做准备朋友的

0: 중마티 통토 주고시 까마 토어 주신키 중마리 왜 초토바 마세 더도이는 님의 회세 초도 지도 후에 제장 간추 까마 토어 주신티 세 타주 통도 후에 할리시비 까마 토어 주신티는 미지기 죄람타 지고키 투고 제가 지토바 충비 까마 토어 주신 안타부티시 강인스는 까마 티 죄람타 투고 티니 인지 남지 계진 할리 제가 제부지 연장 민남기 까마 태야 콩기 민다체 할리 토어 주신시 수워시 赵军军错前呢下面两个难去写过来我也被美术松开了有人是那的赵军军错能出南极通俗破定切别格了那么马蹄别军军卡里米今天去公布新游行了提醒你呢能去列空气列团明年生年差不多明温系特别卡里米 年轻代表格里亚年轻男的不日他给这提到俺村年轻男的亚来把卡里亚拉手臂三路等有缘呐听我托里呢天主苍门美术松开起切记是明日记美术松开哈将忙不随不他提到帕南通俗偏东切记追来爱点托下去写过来过外有多久月美术松开天水连言哈将几不苦有不定卡谢记能助他出现了蓝顿七不他 卡谢给能西利亚的西皮吧感谢你马天托利亚米格学生天嘴军堂激烈激求学生美术松卡尼米秀普迪这几桌切记米秀普迪地秀利亚丁切米秀普的唐燕图普卓瓦塔唐多伊呢定给切比松卡给追蓝托利比接了米秀普的唐卡给不唐切记仍然给追蓝托利亚约切那个结果是 美术松卡去追蓝尼才离开前去谈到你吃过一切新展松卡提到去正义给追蓝托利亚可以去一个月美术松卡明着为托切明着为谈卡就忙着为追蓝托利亚可以去一个月盘南通俗松卡还将忙不约展追蓝明着为托了可以去呢新年平均等个提供免费 赵军军错大家没可了先别脱去没出去切西去吧可能是可得求云啊让人先可了配备可了先他脱了呢应你没云啊可是一个别忘的当不呢没团子肯定是云啊那团体提了传不冲冲错咱们是没干不出去那里先不及断对清不用心龙我阿朱哈咱们给狂徒这里看见去可了先他脱去没运气没白去西不去去
1: 而且南瑞开间小斯特基进入启动国家业主开始六年松检查电笔加些设备车轨别个错的干么东差研究头米玉米都是车轨车轨车轨车轨一年里他牌天嘴托利亚米错对车笔需怎么样在牛头米一年里小斯特基安心可了新别托米月白一起电不切近进入移动也没准备送了 而且前提开进去拉扬可了新别西洛克厕所出席结果三图做预备性可了新别定期没专业特别起多每日给别准还将请不起预备性每日给可了新别托给没吹得作为呢看什么预备的今年人工阿里亚盘南通所听到东北几个堂一年几点破除阶梯三块的这个车程开局
0: 什么呢？盘南通内用为听到多林堂，第一十七七个节省。这里看见最远行黑面昂，别准钱呢？年薪俺去考了新别托去，每在同一银币一起几个月。赵军军错，阿些个是玩南京的季节，看南最杨前先头去三百港特别是活跃啦，看南最现在看嘛，先特别是活跃。
2: 前儿退缩，南平文大热土谷忙站切不塌，吵架破格数，吵热难塌，张部长，杨三儿我所说对面容。咱不能给参加立队提领去，咱们送去给上面到里去拿，彻底随便当天吃上去住送，提领来参总的谈做跟学跟杨前去，来参听是不是千鬼难看，给准了谈不上这么多那个策略呢？吵不清清，吵绿的生意跟俺们苍狼有味，面对你我的学艺，俺难错，见面来参加，杨家接出去。

0: 송유. 강종 사토르츠나 까메티니 총셉 타게라 군디 동화타 신조베 초와 레스 동외 셀기 디미드부지. 니웨로셰린 사듀 총셉토 뎁수치당네 튼제 틴종기 파르타 튼게 니종네 초외 따와 윤도 침베파 타르도네 셰나 사바르데네 중호시대. 사듀 튼듀 체벌레 튼베 편제 응의임시. 사르타 피게 동와 통다 발숨토 튼게 치당 각주 지구신 뭐마 서신 디급 커드 뎁괴버타 류크 즈야 괴버조 냠뇽라 뎅괴 타자 순상 뎀소타 사제 류조 추춘중타 신조 뎀바소게 락제 신낭타 무거 켐네 서신 디급 신조베 뎅츠 티웨 체로 진유 탱아 노로 수급 군가 샤시 자바타 지거 림네 템바 저거여 타자 초간포 소자타 센자 모니에 체리타 튠베 림고소기 제덥 협대 당외 정방 방부시기 샘제 충도 친유 사르니 수균 털워식 민발 락제 사파르디네 팅에 튠게 트기 현재세디 넘주 구구부티 체리타 튠베 딤조라 교워체 유티리
1: 사르트이탄 피게 동와라 락제양 망조기 잠두기 괴신 사두 총셉도 괴고 치슈니 내두응의 닥치 집에 덥시티리 진례 락제비의 총조당 무거라 규티 딥주탕 소자 림고제 체당 럽유 싱추 싱가르 당와타 메메 냄주자라 당신 문제 베디 미슈라 땡괴베 레가 테다 다자 미슈 춘중타 내르민베 고네 두베 탑시유 두리 나가 사르바타 락제 사르바 체릭탕 튠베 토담 제답제 레리 세싱키 톰버만도 동토바타 누루남 샤시게 두바마세 싱조베 초와르양 겐린 테웨 레가 체투지유 사두 총세피게지 락린토네 사르투기 편제티 타르둥나 망조 닌잠키 맥동 렉신 투베 윤도 리르 투바티 간조르 쥐유 간조 톡다 바르숨투 사르튜기 슈갸사티 망조기 두구르 체망슈기 카자귀두기 네튠 토샤네 락제 사르바타 제당 사르바 레남 사르바제 티와 마와 사드위 싱사 심부로 시즉 투바르 제체 총습 다르게 동규티 사르튜라 데네 페게라 군디 동웨 트투 게도 사르바 쟁이레라 싱조 망조기 초아 응아르레 렉소 종에리
0: 생글랭게 콩랑아나 센트부 티니 사르튜게 메도 사드위 싱사 심부 시에바 쯘 시크베 제링 통티리
2: 가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슝키 쇼미 쇼크더르휴 체리타 튜비에 권해 늘고 기세 체크
0: 샴나 남부츠 모튜체 닝드 통계 저유종 제공 디구키 뉴르시 망피엔 람스 락린타네 망심더 두기 진배골 괴배 친접 고주토 망주 차와 뉴르토 주바 시크베식 세나유쇼
1: 닝드 총계 저유종 도와군 총대 제공 디구토 자주 라부치 고주 뒤주 매자 미심 그외 저와 충자 망부 통주 여바 베르나 직베 시도 까르마 십주 난지와 탕 춘이 동남 추주 중난 쇼와 망조지 니에튼 까르마 주인난 당린 제발라소 대가른 유르시 망변 람수의 락린 다르니 중무 조동 이제 학점키 최고다 강에 샘제 리구 제세유 니동 저주를 더와 시바라 고르바메 폭동 순간 사공기 춘이 동남식 루브르투 간의 춘이 치르르네 총미 퇴장 이슈락잠기 고라라 추기여바리 총미 재미키 깨진 적외나 내추 슈마타 까르망아양 마고와라 제공디귀치 재미바 최홍미타 이슈조메 조르총 람생탁주치바라 용기인시 렌자비여바리 까르만 이슈야 마고와라 콩산의 사도도 용디 초직내 인순천다 주바탕 초신신내 팀지로리기 출로냠수와라 제와체바리 추주축두마라 뉴스체바기 춘이 동남균댄따라 라스중유 디귀치 레드미나 직주체디 박조퀴라 초용니 장세 독세양 체바리 종미 내든 녀생 슈바네 내든 탁주투베 바라 추주 중니 장고르미 디니 제공 디귀치 협대 단위 뉴르시 망변 람스디 까르마 주이 난 뉴르투 당린타 까르마 숨 주이 난 뉴르투 저와 추주 니 난 뉴르투 주바 니 숨 난 뉴르투 탁주 제바티리 년동 저루 르롱고 춘투 디귀치 림제 겸나 리슈자당 니 추접시 탁주 제바타 탁주 제제 야제 굽주 공항 학점 심바 찬염 당린 진윤 까르마 주네 까르마 정아 바라 통도 진유 게데 불람 뉴르스 제바니 튠진이나 시에도 지원이 윈세 미베 튠중식도 되메 원장 캐르두 갱균 치릉 좀에 윈에 주나 티니 튠중식 칼라인 디귀기 체믹베 갱균기 팀도 잼지 디귀급 갱균티 김기 시도 측과 통화타 갱균기 강바 탐보 메베 내국 남매들 까미 종유베 체믹베 체도 김지로리기 당랑바단 저와 체네 시도 팀으로 제발이 시도 직내 보람직 바라 망초의 된다 인친 치중 매바라 상마쌤 난조구유 제공 디귀투 경유를 잠디시원이 담자식레라 윤댄키 자주직경리
0: 센터는게 공랑하나 최센터티니 닝제총결자유종 제공디위키 뉴시 망피엘람수 라린단에 망심의 투기진배골 괴배 진접고제토 망주차와 뉴르도주바 시크유티리 리주기 뇌친인간 학배급수 강교 서법토살 니유토최그
1: 생글랜지 샴랑아남 주무투이체 시즈총기레 림봉종 체와총조로 자두 시즈총기레 시즈총레 칸게 레드루가기 루빈 덴진틸레기 고르괴베 텐좀 고주투 카유이락유기 망조기 심제세그 시크바식 세나유바쇼
0: 지루니도 년할로 시즈총기 시즈총레 칸게 레제바 덴진틸레기 라리앙 시림토교네 총대레 튼비규 리슈피유엽시 로망 송지 라리앙 총조 자두치급 시림계 내게 체시타 낭된 사치 제배 구급타 전롱 냠도 내유 지림 내된라 규자계 샘바장마타 망조라 학삼 남다키 공기 리구서무타 섬내 침배 림부종 체와샹 체와 총조 규티 퇴윤 로직기 총도 내된 배후초시 로직린 재미 냠시 제배 덴진 틸레 사제 틸즈와 섬무차유 다자 제와 총조 골링급 제와 총조 쿠리오 제바 마세 망수 티웨 법차싱 두기 덴베 대갈 레가 탄초와 로직 게지 녜 아사네 정이 제와 총조 쿠미식도 지기유 제 공기 자지 섬무 대달 세바타 공기 응어지 발송토 당도 총조 줄급기 두기 덴베 남바티 튕기유 랑골 총련기 권잠토 립급 유미망부시기 카다요싱 공지중단출외원동네 통말 대갈 립급기 로심 미디와타 체규미배 나와 루볼토 미발교내 시림토 시초부타 망조르샴디슈외 통면 섬듀양 댄두친유 총지내주타 망기 뒤퇴용콩토 내민추치 댄진틸레기 레둔루가기 공미용기니티디 총조타 퇴장도교내 젠지체디 유미타 진주민주체부타 공주리듀 연기유 수익김장기 민불투주 진주인바타 평기타 초외내주 진주인바 강의 강다유버지 창마콩기케외 레게 락템나 레리신 토규기유 덕십기 편제응의 치루동치 레듀루가기 응의주편지 덕십루미 차장시 랑딘추규제유 덕십루미 차장티 시림기 퇴응의타 참바타 꾀주정신체외 림본종의기 당린 제바마세 정용기 협공소양 협대 개협당원시 정조자주 제발 심내토 펌내 자원을 줍디 카유라유기 망조기 심제세그 시바티니 댄진틸레기 윤도쉐베 개제시리 레지베 레가 약부치민티 망조기 세부신기유발 콩키 통답발숨토 이지 댄부치기유
1: 로지기링 콩키 초망보르규니 퉁군준리 후르다체디 망츠 퇴응의 장마 로지직팀기 야구 두부투바 치기유 지미기 티수 응악동 챔베 잡졸라데니 콩키 맹위 고르치 듄학장 잡소체디 신듀 유제 나조 뉴바타 맹위 고르치니 당네 뷰리기 류뉴디 지미기 튠지라 로람 제바타 뚜레 사르지 콩키 고르치 줄락장 레웨 맨제타 응의소 럭덥체디 종콩기 맨주릭지 개젠 총조르 덴탕네 외계 맨주 제바 군가 샤르지 콩키 니티디 군가 초싱 신기베 제종 자주베네 장고 경규 티니락잠 두루체디 유미라두 제바리 샹양 콩링니기 고로 치직락잠 당네 유미 속보로 리미 딱제 제바타 강아 유베 망조라 쳔디체디 기둡 충중라 데네 망심라 투기 진유 콩키 망조기 된다 충중 되다 망주의 대자르 투베 된진인베 네바르투 따당 양다 진네 뉴슈 유귀 탁주 체교베 응진치기
0: 생글랭게 콩랑아나 최센트부티니 시즈총게 림부존 체와 총조르 자드 시즈총게 시즈슝레 칸게 레드 루가기 루빈 덴진티네 기골괴베 친좀 고제토 카유라유기 망조기 심제 세그 시크프티리 차자르 롱접기 지소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니 인라 리롱아신 제베타 미유아신 데웨 켜바니
1: 생글랭게 샴랑아남 최무투이체 녜리세규 루도종 도마라샹 위창총주의 다제 냠상은배 텐좀 고주투 총주지 튼레타라 탄잠디엔시 괴바식 세나유바슈
0: 원체 루도종 도마라샹키 위창총주를 쳐나 강바 타돌네바타 튼레 냠신지류 장잠 까테테르제 임바리 Tandie Tuzu, Yumi, Pursu, Tosu, Yindengi, Kangba Tedar, Dibata, Chongzu, Artam Lam, Chondam Par, Singyu. Yumi Soyang, Mamashin, Namchur Gune, Tsoa Gigi Mabar, Nirishin, Targe Jowe, Tunela, Dene, Tsoa, Narwe, Yarge Su, Josinyu. Chondam Dudabe, Tomongangle, Yajang Teyang, Bubar Yongwe, Baksam Junshin, Dukubata, Longpu Dangyang, Taja, Chidu, Tsukimi. Tanzamgi mogu chongzu tangbu tinyi tasung ne tatar gi chosu pige denbyo nga zhoshin yu.
1: Mi chodu kuryu, si chakwa ne, si yakbu chakwa para, singa khabab chongde ne nubdu chodi tegara chomu ngangla ringmi ngosu gyoji tang. Chondam yu ne tanzam limdiktu gyoji, uijang chongzu tongtub. Pyesi tosu nidien ki yumi kangba chedara ririni, cha chiji ki mudik jamba tang jawara, ta yebe zadang zebar gendu. Wengyang, lo nigi kong, Yurung tini tinjashik dianne mindi nam tengdu kyang lupu sedu ki tsueba tang charba pepdu gangbara demzab ki bagye yobari. Gyundo ni nyedong zesum lo ne jonggu tsu. Lo tere, gyegab doda chezong juu ki pyogyur mengui ki gyabgyur wo. Ngari segui doda chezong juu ki tanzam chongzu zogdun ki mengui goro chi shidong tengyu chero hurda chezing doda leri ki lo nga jen jubshibe kade rogyur chongzu tang. Pyorangyongjongki zidu dianbe chongsep zogdunki bezun chongzu yinbe wijang chongzu ngar chungwenyongwe kukabshik suibari. Mi dume kuryu lekso tongwani wijang chongzu gyundo zhowe kongpa tangburi. Namchang zogdunchirin ji gyagyu mingyuzhu chekdong ngabgyalakzam yuwe tuyjim nishu zesumki kangpa nyamsu gyurgui cheba tang. Mingyuzhu sumgyala rawa korwa tang. Gyegu nishu zesum sardu zhumba. Ardam lamtang ninyu lokdunso mingshi zhegu kanggu changwa yuwebari. Chongzu lam kwe nyongbe ardam lam tu kyurxin, chamun lam zhun bar chi chongzu yong se lamire tongtub giyu.
0: Tuanle zhugdun nam chukgu ne, chukcho ne, tuanle la di ne chongzu targe dongwe par, tuanle tarbi ni chongsep targe dongwe dingshu yi. Wichang chongzu dingshu ni rudo gi kundian rakarbyu dingna yu. Kundian rakarbyu kulu shibze, weimi jubshi singi yubata tini keda leri gi seri nyingbu shi jizu yubi. Nyurub rinkong jikirir gor sumge yen singi yu. Kuntian rakabu kulu tiongge ta, chizong ki koji shibu ngarwe tuigu changdu dongchi, sadu kuntian rakabu kulu ti jokbe yungba parwe mangzu pendiru gyuru yu. Namjan ti na chukso ki, lera mi nguizhu sumdong lakzam ta. Rakor mi dungi gubju kyo nga lela changwe chukzi doka nishu ta senja xiongba shibju. Chukzu ki chusung gam nishu. ジェサルトジュンユ。前天前期レジャジュンベ、ドブチュ、ティングジェンキ、ドレゲ、ナンバトントバチュンユ。ニューマドベ、カンバ、チャザ、ニシュジャンアタ、チュクソゲ、チョガン、チャザ、ニシュジャンア、ラゴル、ジョンバン、チャザ、ニシュジャンアジェゲ、チュクソ、グンジュトバタ、チュクチュ、スンジェ、チェチェ、パリュ。ディングショーニ、タドニリシン、タゲジョシンベ、チョンレ、キョクン、ソヤン、ユジン、ナムジャンティ、マンビン、チェソン、シュプシュ、ソジ、ミングチュ、
1: 책동니게 태수니 카도르탕 김장찬바라 제베 랑도기 자주직인바탕 타자 계급도다 최종주의기 록주맹위기 튕긴준바주 태수나 티외 사싱댐비 튼레기 대교르탕 렘루기 갤린총화마세 타다르티안 김장창매 랭규 자주니 망용라 쇼바탕 냠주냠주기 쇠냠댐비 랑린토 교류 록주남장 튕규 제고초관에서 위장총주 망용기 냠주인도시권의 주파라 체바르체유 남장티 Sanetike mangcho arbu gyugba tang, chujie donwa, alle gyujie kodun, saja pokdongso nang shuksu zhungne, mangcho ki bobar tamlam gyunje mebara gyachir dangyu. Chongzui dangjibu yi jendom tang, dangyun ki niti bedun, mangcho ki gyajam ngang shukba jie chebe, leyu ki lene rere tang, chujie rere. Jeyi rere jie changma, chungmi peyu zhugzui nang shukba tang, pege ki kebo nyamji chebe shibze shitindu kyuryu. Mijiki tanzam sungwane, chongzu yongki mitsangme tanzam targe donwe parta. Kimzangriri chukchosane, mang yongki nyamdu junbe digi denbe kimsi para. Wijang chongzuro ngeri segui ki, meguru mangjiki chongzu tangbuta. Rangyong chongki siebe chongzu tang chongde. Gyegab nakze chongsep, ngeri segui ki tanzam juting bedun chongzu soki chenye ngaji su topyu.
3: ཁྱི སངྒྱུར གུན དུ གུན ཆུང ཤེས པའི ལས ཚན ཡིན
1: ཆོ ཅི ལ གང ངེ ཡུ ཐུ ཆོ ཤི ཚམ ཀྱེ ནེ རོ གྱུར ཡུ ང ཚུ མི ཆི སེམ ཅི ཁི གང ངེ ལེ ནམ པར གྱེ བ ཆེ གུ སེང ལན ཅི དང ཐ ཅི ནེ ལན དེ ཉི མེ ཐོང ནེ ཕན ཅུང ལུང ཐེ ཉན ཐེ ལེ ཁོང ཕེ གེ
0: ཁྱི དང ཁྱི དང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0: 동윤의 미추 청와 무디키 청와 제바달 법신협시 티니 청와 하무디르 아발 춘뷰 제발 용티 당부 인신 콩 니무종 낭레타 자단주기 당경루관타 냠토 종종내 튼디 미미롱동큐토 닌지타 체가 잠규지 시내 마이르 리키 속자 토담스지기 내서 닝부테 조르협시 总 낭列타 자당주 자당서지기 전장 계산창배 터링키 리수르 주무조네 채왕함을 로 니슈접슈이콩 기랑키 바바티니담토 구시버리 지시샤 지루니도니르다오초배체직니 니무종 낭세지딩악동칸키 림부탕별년도바 누부유계키 꼬링 연라루총키 네티티 리굴격급 这光阴眼前通话他车门泥土铁大松子切行免得叫日期个努不有街起物了免得破呢故事不他个别日空公路十九列星期米旁水独领他他米人为三儿曲直别最近日龙街呢不行月不他瓦木感谢铁站呢中心月不是秘密能去八戒列铁蒙南藏这就日行月不他 中西龙北区让个儿有新月啦唐个儿国不是定国家跟日本西铁新月不通个计算场别记录你都将个儿培育强大结构人别人群松用去能就脱胆去做不他明儿脱胆设计松就设置准的大众我他重做人别日记索家松用我健康年多吧中国居民接近念头松用级别朝华西恰语继续不是努不有解释明大别
1: 脱胆设计给卡住你努不有解给泡沫你不细菌还没两个起色你们重点阿东抗日年度六周年团结细菌项目你们总给健康年度把卡糖布儿求行空气健康松用它重视度接近贴贴强当托过年节给健康信誉日记所见松用为地图到顿别七九松年期小白秋季出发了配合强当托特东南浪漫以那样 然后南若局前边最初开始及八大庄新月巴塘国际研究图日记所在松用啊改善轮住及北斗国新月巴里底下你明明龙洞期十八托西及托丹设计错脑母设计及内阁格萨银巴塘提至于内部最南托图内域真正阿王罗主机罗达拉最内部为推荐书日记所在松用啊主席人民节目内第二大话集中对于 最内部盲区及推数苍门人主张对于一切下下南人心浪巴塘对内日记作者松用话卡写及八八及老巴的内西龙藏布与他国的图古十七八的决定控制最近内部区透露各巴塘 chimge ngang tegara yongsi be mi kaktom chi gyu ngonche kursung che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Kongki, Santatang, Losila Lebe Pomu, Drongtang, Jengi, Tomje Tegup Taring Zam Yugube, Nakja Yang Yang Chigitu, Jesha, Guntu Tungju Gumbe, Kongzu, Tiakwa Shurne, Chuguyi, Lambaratu, Bagwala, Junshurze, Penzun Guri Shushin, Gangtang Mara, Loyungu, Todam Sezisu, Lochena, Changme, Melum Gitu, Jinju Mendu Shene, Dugi, Lambaratu, Gange Tegup, Mikasheki, Lucia Dungi Yumi, Wenjang, Luja Timatatu, Lakwe Tierne, Jam Tingre, Yurugu.
1: Jinda Dube Tse, Jungi Ninki, Shopar, Mayer Todam Sezisu, Jong Chung Jungi Ki, Raju, Gor Yangya Dungi Yu. Riki Sokja Sung Jungwa, Bema Chuki Ki, Dini Ni, Nanin Gibbe, Jung Chu Yimbata, Taja, Rangke Piru. Nisha Kong Sezine, Chi Lube Yin. Yinayang Ta Jingbo, Joma Nubar, Ninjam To Dubata, Tudo Do Oma Tongwa Yungi Du, Ji Shisha. Tengwe Riki Sokja Sung Jungwa Siki, Chunangne, Zu Chung Chung Si Gibbatir, Chung Chung Si Mingda Yubshi. Riki Sokja Sung Jungwa Jogur Ki, Chi Rikyu Chi, Ti Yang Ti Gibdu Jowa Ta, Kong Tzu Nghe Su Gimne Dugup, Ti Yang Kong Tzu Gangbar Nene Dugi Yu. Dawa Si Ji So Chung Chung Ya, Zu Kyuta Nyam To, Ti Ne Ka Chew Shi. Riki Sokja Sung Jungwa Da Du Kong Tzu Jengkya Miana Sa Che Inyo. Nyamne simje chenpu chigi yu. Senki zangbu ngwa so zu kyu yi zangbu zhe ne gyu jin. Nima zungwe ki shuji xuanba, jin yung ki gyegab si ju ta gyun tu song yung chepa le. Zu kyu si gyun yewe lo xe rin gyun che me ba che ru chin de. Tine ne bo we, zu lo da chi juang alak zam simba ta. Rigi sok cha song yung wa min yung wa si ki. Lo mang rin gul song dashib chepa sing na tuan to changbor tele ma wa yue be ngwe zingi yu ji xie xia.
0: Senki lanji. Kuala Nam Tsui Central Patini, Zemling Ki, Chanyom Sabab Toshu Ki, Changdang Gekab Rinbe Rinjung Songyong Kuitu Gyube, Gor Gyube Tenzom, Gojui Tu, Meme Longdong Kui Ki, Sokja Songyong Wa, Xie Kui Patiri.
2: Chal Tui Su, Namsi Nguyen Dara Tugu Mangzam Chiebata, Chakja Pabgub Su, Choro Nanta, Zangbu Jam, Yangsar Wo Su Su Du Mirong.
1: Central Linke, Jong Yong Ki Wen Tu Shirim Dang Zen Zu, Mian Ling Chong Ki, Mian Ling Chong De, Lang Tar Chong Zu Dang Zhibu Gor Gui Bei Chin Zum Go Jiu Tu, Tan Zam Yu Tu Dang Dar Lhub Lu Yu, Tuan Lie Tar Wei, Xing Kim Chuk Bur Kyu Rishi Kui Bu Shik Sen Na Yub Shu.
0: Nye Do Ni Shu Zhe Zum Lue Dawa Jie Para, Tui Zang Gya Dan Chuk Chi Ki Mang Zo Shib Ye Shib Ju Shib Ki, Mian Ling Chong Ki Le Zhe Si Rab Dian Shang, Kang Sara Chong Zu Tang, Xing Bu Chong Zu Ne Mian Ling Chong De, Pam Zhong Rung Gui Ki Lang Tar Gui Zhi Che Yu Tu Bui Yu Bari. Sartu Tsukbe Langdara Chongzui Dang Zhibu Nitiwo, Nebu Chongzui Sarba Shiki, Loni Kwanara Taden Tadara Ki Mengju Bidun Tseishin Chongzui Duyu. Tere Bima Takbe Gopsu, Tengye Kangsara Chongzui Yumi Tsoro, Tuanda Yuzi, Ngoshi Tsuyi Yubata, Tengye Singbu Chongzui Chungmiang, Tedan Jawara Tengye Chongzui Lejiba Tsuyi Yu. Mesim Jigdu Jimedubata, Nyamshu Xianbani Dang Zhiburu Chebe Gane Tangbur Kyuryu. Tengye Chongkun Ki Yenza Meba Soji, Dang Zhibu, Nechiti, Dang Zhibu Tang, Dang Chokjung, Dang Yunki, Dewey Tuizang Jie, Rimsum Zenzu Mala Zubba Tang, Chua Nisu Gyuba Tang, Legan Jigjua Ki Lamsui Kyabde Tang Ne, Chepsi Ki Changze Towa Tang, Chukyuru Nitri Ki Juandang Chewa, Mangzo Ki Yiji Chewa Jie Ki, Dang Yun Dam Ne, Chongzu Ulen Ni Ki Cengka Nang Chukdi, Dang Zhibu Mangzo Ki Sokshin Tu Ngunzi Gyuruwa Che Yu. Dang Zhibu, Tatup Taden Ki Siju Lopjong Ki Zone Tu Che Ne, Mangzo Ki Khodi Xie Lawe Chokje La De Ne, Dang ki rikwe shunglu mangzo ki semsu sukwar che di, chongzo yong ki semba marpo dang la cho, sakun sungwe genti zhubbe samlui mingshi dendu dangwari.
1: Langta chongzo tadong, sendien ki chongzo rinbe chego biyu to, dang yun ki chego kangta mangbien shibshu sisi je zhune, dang zhugyong ki bitip ta cheri kipde ki jesi yigri guji che di, dang yun ta mangzo la. Lopchong chudur ta lezhub shibshu rinne chego je biwe, sarji kimshi zhun yibshi. Langta chongzor sui gyun ki xing le yung bap 망보 매배 망소기 용보 망토 동교는 예발토 산에 대가 참배 캔덴 퇴내기 럼부토 교교기 랑다 총주 모 아께 십주 예배 스전기 니워 딤조 퇴내링 경유 주내 시슝기 만저 타킬에게 만저 송도 제외 멍유 동당 나초 제디 시슝기 멍유 거 통주 직락 잠전린 타킬에게 멍유 거 티솜도 낭된 제디 香港 진도 念子湾타 편중 체진 표면서 켈레 착전 탄념제 체내 멜린 총결케 사듀 싱례 1018년 딘시 표몽 토중칼 1014년 라데네 튕기 뉴슈 살마 페와 제디 편례기 폐계라 락제기 귀슈 내엽시 타자 기초 초간 제목업 중 없이 예배스 전기 니워 딤조 남자 초용내 튕기 최고 초대 로다 총수 냠디블 개보고 티야 당업 중은이 곱시게부터 림제겜나 타고르키 미팅 치니 라바규바 규티 제바 레미 라자고 티 십계 주민이 쯔투바 제충내 망설라 사절 봉유 여바타 마가나 슈치 케보 여바 라바 유바 용법 여바 제게 현재외 퇴엽시
0: 미리 망고 뒤뒤기 종조 임베 땅 지부 토다 파르솜투 미리 튠지 티 소서지니 미리 튠지 김잔식 따라제 시베 제고딩서 비와타 미리 가게 망조 직주 제디 수진기 퇴제냠도 동화 미리 기 샵드냠도 쳐바 피제기 철신냠도 령화제 제디 제미 냠네 치링 지동 습도 동화타 투문 경유진 직된 영화를 제발이 총전나 청아 미리 튠지기 둠지 강중네 당연 견제당 레제바 견제레 주비에 둠지 분가키 신낭 둠지 집에 제답제티 뒤도도 캠제와르키 게다세와타 망조기 주시탁주 제네 총조 용기 시든 땡링라 송경 제발이 타자 랑다라 총제 직쇼 저간 치면나 세준기 니와 제사라 레바타 양신家치외 총남장라크연용바 망조기고래난가 주규제킹바 작당체로의 땅따라 시림기 텁사당보로 협력도 요신여바리
2: 시튼 편정준비 척등기 주미 튜든 냠주치비 양다창서 탄다키기 센신부티미 편정롱진인치레콩 표개롱진기 선교로 권대 군중시비 레친이
1: 센터링게 콩랑아나츠 센터부티니 정용게 원퇴시림 땅전주 멜링총계 멜링총대 랑달총주 땅주부 골괴배 진점 거제토 탄잠유토 땅달흡로요 퇴례 달외 신김 축불귤 시퀘티리
0: 생랭게 팅디 란데님의 종례 군인기념람토 전신유배 센교로 교대 군중리제난 최지주배 낭둔차장 림배체 년주시유선바인 레젠티 좀지 경고난캔 치링왕자라타 십시레 챙귀난캔 부상 전투라리 만남 지지면 리체나 양결제용

0: 고스드잖아. 고바티 카리 이미 세고가 말이. 최단 뜻이 보이도 로고야. 고바 카리데. 베디나는 야이나 세요 말이. 베디래야 차츠는 셰베이나 로유디 로세 유디 고바 이미 땡거베 고바디 두베 치도 되는 뜻이 보이리야 로스 게디 디셰버 와라. 베데가 능신 치버베 저와 제스인 친제라. 차외 유시에 르기 요리 고베 요리 차외 유시에 요리 타이네 고바 차외 유라 소바 리리신 이도도 팝 고베 고바양 예베 요리라 고바 메바야 요리 베나 유세고에 고바 유나 유디 치구구 아래 오나 차와디 치 고베 고바 카리 이미 세구구 유나 고바디 지구가래. 근데 제법보 능이게 강세월 대배 턴라 민네 가르 지거르베 가르 꿈거르베 디 사무당에디 개치무래. 제자 이도래야 유이네래 거바이네래 레이네래 탑시이네래 빼주지기 난라 창마세고야기 거바요마래 세고야기 거바요바디 빼디난라 세나 디그제 샌디게 세고 고바메나 꿈는 디그제 제자 이조 꿈에 고바디오레 네 빼지 차샤 알 세 차송오 깨지 딘데지 시에브 이나 세 차송 또 오늘 깨지 디 시에고 고바 카데 샤이네레 또 이네레 세 차베 튼다 딘데지 세시 체체도 근데 세 차송오 시에브 다 계시 어 세바 사야티 와 가리 이미 세세 치고도나 샤체 차송오 또 세 차송오 또당 샤디 자제 되니 사야디 강 이미 세세 치도 또당 샤니 인베 레디 꼬버 체버 와라 또 세 차송오 게지 디시에 차제 다오나 사예디 수레 오나 사예 세고 꼬버 지유나 다오나 누부 또 세 차송오스 누부 시바디 민디지라 되네 치바보디 누부 인자 누부 또 세 차송오 세게 되네 치바보 누부 세웨 거바 유자 누부 시바디라 너 남이숨바 제제 도당능신 치바보 세지기다 지자제 치바보디 누부 인바 세월 치바도 다체나 베디 컨데 차브레 노베 또 세 차송오 세기 계제 디 차르발 다 오나 빼디게 나와야 차외 유 카르레 고바 카르레 빼디 나와 세요 말이 야 공도 시에버는 시 안도 릭디제 카공 체네 디르 세 고베 고바 이나 어 빼디 차샤베 이나 차와 디 치세 유 더블지 카공 체제 세세 체구 이나 내 낭투 아 또 사사 샤사세 네 유드 코바데스나 네 낭토레 다시 두 두디 유덴바 체브레 제당 유디 세고야 그 고바 유다 네는 네 낭토 세게 다시 두 두디 자제 유디 세와 체브레 레토에 충소 치바보 누부에 충소 사세 유 네 낭티에 충소 다오나 계속 고바 세고구도나 네네 고바디 또사고 고바디 카데스나 또세에 체드르와 조가 또 어디부디 매부소에 갸과 용해 체도리 체는 아주 딜리야 또 시치리 누부 년낭도 또 세송오 깨지디 차장치 시에비나 딘데치 두부르바 체장 녜비디 샤젤 한계도라 가리세시에 치구구 요아르베스나 삐지지기 낭라 치바베 차워지 체나 근데 차워 유 요아리 다가는 신기 꼬바 요아리 레 요아리 창마 요아리 창마 요아리 데 디다 리리 신 삐디 낭라 세고야게 꼬바 디 요아리 베스나 요마리 디 조 카데스나 제바보 렁이기 꼬롱타 렁이기 강시 더베 턴디라 미제 유치구구도나 유치 어 거바치구구도나 거바치 치바보치구구도나 치바보치 딘데스 두룩디 능신 치바인나 데네 칭나 꿍웨 거밤 칭나 꿍웨 데네 미유드 두바 용해라 편도치무 요레스 다 당다 슈신베 남이니바 레아스 차와시바 디 또 가르세고와스나 치바베 차와유라 차와치바 땡괴베 겁라 괴바디 주베 겁라 근데 다들 취이 능신 유댄베 유세베 자이 절루타 둘루디 남이니바 레아스 차와가블 야이나 시그요레 제다 남이니바 시바디 체니기 조주 토라 커지베 따와다 마손네 나도 조초 숨기타네 모두 두두지 슈바이
1: 신계 넘버 2 공감상 당대키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레스 차워시바들 공도 송스만 능시 레스 차워시바들라 되네 유대바에 쓰레스 다우나 디급기 레스 차와 시베 레디다 유템바 시베 유디 양제 두베 도제라게 간에세웨 멜론난라 숨버능신 튼직르발라 튼직인디잖아 레 시베디 진죽디 사인자 레 수스 라둥체 사셔주 수디 자고고 요아르바 레스 차와 시베디 다 케시 레아당 체윤이디 퇴직인자 계시 야셉주 유라 유시바디 진죽 라티 제라 라던기 체지자바 인나 진죽디 라인자 헤니 디지라 다시주 두자고가 다운나 남바 가르쳐버렸으나 유두 차와세디 차오리 제자 레수 차와 유두 차와 유댐바 세던도 참아 퇴직 민기 남당 레세 금제 내루에 다가랑데 제자 유댐바 시기리 차와 유댐바 시기리 레스 차와 시기리 남이니바 레스 차와 시기리 돈도 참말로 있나 다 시엘루 미직바 잠제 마다지기 돈 덕덕도 있나 지버데 다 나래 체베 있나 난 남이니바 시바디 레스 차와 시바디 어 치바베 차와 유 강식라 차와 강식 체버서 댐베 라든기 체 둠부 강릉시라 문진 체구레스 대시 체나 야보 메로 성구도 치바베 차외 유 강시라 차와 강시 체바소 댐베 라든기 체 둠부 강시라 남이니바 레스 차와 유 댐바스 럼나 야구 요레스 성구에 체시 디나라야 체바 시바디 단다 네 가르스나 커지배 따오는신 뒤뒤쌈 땜바지 자와리 퇴용오메 토라 광랑우주 송스버능신 땀마옹탕 탄다소장 세초과 양만나 뒤기 캐발라 된제 탄다마옹대바 지리 폐지 제초과디 문지송신자 다리대 제바 세게 다디 자제 튜버 제바이 다 유라 pen to ma to se di namba di to ne nge de she che me gyum je kha de s na de she chi lu di tu mi gong ba yin na me na che da wo le ya nge mo shi mu tu ngo de chi zu ye de ke ji be de she jun dang din neng xi de she che be yin na nga de de be yin na ge mi yu wa ji tu yong gu du che da
2: 铁锅杯卷的没用啊气度那你可就别鱼了潘套马套三个那么你是千里你就当脚软了另外呢这些前面孙吧这是第一难了呀呢千里第一难了呢索西边大的脚软的索西边大的脚软了呢俺在这边呢卷的鱼是哦卷的鱼过来卷的卡的是呢 남인이바이나
0: 제단 치바뻬 차와 쳬바소 쳬바디 쪼르 샤제 쏘가디 자제 치바뻬 차와 쳬

0: 오나 쇼디 치바베 쳬버베 치바베 쳬버딘데 마레세 녜스나 포모 메달라 셈바 쇼고메네 치바보디 덴 포모 메달라 셈바 쇼와타 양베지 셴시 샤베나 시글라시 다라시 도부 다탕 시글레야이나 시고로 마고로 시바 신이마드네 시버딘데 마르발라 오나 다라 시고야 당 시글레 시고야 군제 카데스나 시탕 다게 시나 넘지 틀어 떼제 얘는 마시 장시 투부지를 와라 자장 보면 메달라 세마쇼스데 다그라네 보면 메달라 세마쇼고메네 쇼버딘데 케 마르바 오늘 보면 메달라 세마쇼고에디 금제 가르레 보면 메도아디 제차장 얘는 세마마쇼 장쇼를 와라 세마마쇼 장쇼 개와데레 다체나 쇼탕 시세기 차와디 치바베 차와 유티라 체바지 케 마레 마르바라 오나 가르데 유 틸레띠제 중어지레 식당다기 징암 딜레띠제 시바데 중어레 보문메도 제차자 헨네 선바쇼에 차와디 중어지레 제자 나민니버르베스나 나민니버레 오나 나민니버레데 치바베 차와 유라 차와 제바딘데르베 마레 또 가르레스나 차와 유 틸레띠네 쇼탕 시기 차와디 중어지레 제자 고든 된다기 남바 디지기 있나 당아도 불게 나나 야 숙지를 펴주시고 하래 숙지를 펴주셔베 보면 메달라 세마쇼 달라 시스글라 시시바 더부 레이디에 디게 나미니바르베스나 나미니바레 고든 된다기 남병원에 시에베 있나 차와 대다 유라 제바 뭐인바 유 틀라 떼네 중외 된다바 인자 다들 세지 악둔 더블이야 이나 딜레야 근데 숨어들었으나 이 수학이 차와 유태라 원수 죽매이자 유태라 때네 두방 중화된 바시베 천장 딘데지 수방 나래 때나 되나 내베 개별리시에지 리성도 최장 안조 대야 모두 슈고야게 거봐야 미양 다가라위
1: 단단히 삐진키 추수 죽든 닥다지
2: 까망의 생구르
3: 생일리께 공함사 샴릉아와 양제네 텐디 까망의 생구르 년주 쇼기 유티게 투수 지세 숨주님께 치조 계급제 주 시진핑 체도 넘조 쇼디 비시 계급힘내 지지스 챙키 실륜 잡아롭기 된슈다 니도 냠미니 서초류 상하이 냠내 전주기 우수를 쇼규마세 지지스 챙라게 된 숨주는 균프리 지세 숨주님 계급제 주 시진핑 탄군의 벙리위원 넘니기 지지스 챙키 신진 잡아롭 탄군의 잡아롭 탄헨토 신진 슈칸토 공치 나와탄 첩지 자신 지외군의 가면난 유프리 지세니시게니 비시 계기 지지스 챈토 예튼 참드낭 규탄지 니동 야민이 서초류 상하이 냠내 전주기 우서라 쇼규앙아르 토 주시진핑케 지지스 챈년조토 챈괴 장존비웨낭 중크 모투 지지스 챈탄냠토 배준체디 척하기 냠내라 꾸디당토 개컵니베저와 서투주교 튠긴제규인시크유브지 페랑 영정 천동 토담 주기 주자 님도지 지세 숨주님 기치주 주주 주발 신화선 유칸 기사구발 조람 뉴스 뒤니 내사 투준 매멍시 지수규 가구 롭교 주민 한 카바사동 토유 지송프리 티니 공매 추수 예탄 감숨 숲든 기토 페랑 영정 천동 토담 주기 지교 고동 구지 시송 최근 뉴스 천동 예리 미네 기종 가구 탐 파다미 국지점 유배살 진행 지수지 주배 대외 롭교 크토 천동 다당을 외 덴부 총유프리 给客户做带动脱单机构去开平常带动局内三个班及时送出年些的情况行呢平常空气研究联控开业机场前内次破坏盲测规定堂全国之下等为职业文在大个车车一列团主席约见文康联控开业文满车不所堂东主国东给新门为这部借开监送女娃列批切的内次破坏起列堂给你从队盲测及一定文员刚刚若叫所及列国有点东西进行预备 今天给为七松主年习子成给机场总机场场的将程度三百内个连续七三中国将能错过所谓独路将这三年若有人不相约减损其行月中国安能给给了你接触给机场场的年机场改过

0: 바타 콘키 땡아 차관일비에 지초동시장 이바라 되미사 그키 수시티 투타다야 당연기 선주례가라 계지 조직이 되니 되휴 진로 체육동 국제 숨지 소항을 위해 다와 초보 등바라 邓小平 중야 총의 체미 连年的 부규체리 마마 본디 당부 지자 부장이 계시 지자 부의 심심리 지자 루하 인생 루미 망치와 로나 주사삼기 추구샤다이 제나 邓小平 人心기 지자 루하기 추구수 고발규로 중의 최조초내 다와 카시소야 총주급기 니주남 邓小平기 승나 황라도 실기유 급지지 邓小平 중앙 총의 심의토니 계지 루규기 퉁이 대비 중앙 첩시 주기 견성 제조를 수 태콩 윤로 남초기 뉴균호 邓小平 然길기 내가 다 초와라 구동 수진포뉴 유장 콩키 땅타 마르마 수와의 구제기 뉴남라 심지 침부등의 유 라바르도 골 좀 팀가봐라 고구이 치바라 팜니 충지 마마키 터주 정신 대비 보기 침부시 미치 가미르 투바타 노주기 터주 타 남초기 두지고 팜니 슈진 초네 당도 머미치 게네 텐주 머미치 숨리에 파미비 중국 사지 뛰어남타 마마키 레게 칸다시 용민태 邓小平기 TV SMG 침부능의 유 주의 최소토 윤로 롱진 진로기 노주 남초라 习近平特勤吉巴塔毛泽东给党中央塔妈妈给国际给国内拉出钱的妈妈塔党中央年个哈张起源内的就不错吧塔中国三级卓朗托给龙南南没不是遵义却做错人邓小平塔毛泽东尼两多古说呢我们邓小平给毛泽东给举出那位四句塔
1: 接到了没有那话他拉达南的毛泽东给国别什么拥有于了农地将朋友于铁人库尼娘总成为康桑铁人领的宁烈上万南从这套邓小平的毛泽东给杨特别对出了新的张杰给加州南天西的去了最初套中国三级对能上万他邓小平给新南给东岸金南龙北提拔大新界 记者如何给出租车罗冲冲人的样将据冷不妥的连接哈将几不月控诉莫名闲躺着我了咋当他肯定给过于妈妈塞本期马屯空控诉年了去年蓝巴的给温塞七月三千托记者归拢手机做年最近叫了他路线动画不最装吧今日叫了借钱年拉给龙给车间妈妈给滚他们错了归没动员
0: 相对七十二里巴塘，出国村捏瓜了，就这家瓦塘，当地七角塘，四局提查七八，快递忙错了，三六六十多位两个说七个月。邓小平去，出国村错瓦了，通过七八那个月瓦塘，来给他，让我念不对呢，合理乎的，三万年那个命。电视三路客了，相对七十二里，人民群众看见，隔离卡塔去呢，年数加五年。
1: 余怎么算计？邓小平叫我出租啊，贴的片面，给出钱表。今天还差不多，出门浪托就是几间家门的话，谢送。邓部长给军人给强制点表，写的贴，提前联系，我那对不通个。出租车片最大的钱呢，对不对？给这自己几间选嘛费。邓小平去康边南，美西这边，你这边别出国个细节。 坑都嫉妒给亚郎心于不是今天只是脚步前的没给忙咖喱给水摸头把肚边控诉你出国银边卡卡了鱼他那年控诉了差地当差所光的俺讲别过年今天听说咖喱看不穷吧年轻个鱼一年来场面三不几当他他那俺做永远社会忙不行年嘛苦面当给温州前两位社会下大神
0: 国民党老主席说：“个个陆地军人打仗，忙错忙不稀奇，俺做妈妈军务员嘛是。忙错开些个，俺做汤巴汤追逐去吧，天最汤不中哎，天天前头花用个着。忙错一家表面呢，俺做妈妈村里起头车站。”
1: ngazu chicha ruha gi lengen hajan jibu zhida, xi song. Gamay teda tuba ta rumi chung chung cho ya lang. Deng Xiaoping gi, xiu, ngazu lengen huda rube jiri ya, nye su kya chuk zhi. Ji gui jia na. Deng Xiaoping gi, gamay song chama ta, chuk cui lam san cha ju bi xin, chama ki gen ki chama ki wa ta, do shu ki gen ki do shu ki ne, Deng Xiaoping gi ji su zhang.
0: 人民群众场面邓部长给一宿内部车那个月吧行个月的邓部长给三年一宿将就七八七个月差在五五给那边年度给错了这么怎么样没问题本地甘肃新前唐藏给哈德普拉立即某部立即切把他扩军部内密集的五月大洋日节那边南给大洋国模嘎不如大县 其实如何能给入迷格细节邓部长了各个东局切得不上不可控制控制了到了批评邓小平了邓部长了三年安住娘中切切水军心地狱其他批评家呀格式学院的继续邓小平给结束清白要不多要不多蓝帕里亚参加高来还不穷于咋心塞这怎么塞这水当滚的这的
1: 所以这些月接送罗那冲水银边入米西克俺最最近什么银米人我有大洋卡西的对接恰的女界设计月这些也不多俺也没在哪里啊最少啊写送信多俺们在哪里我有大洋对呢入米冲冲提着入米去我有铁恰的卡西女呢去用把它卡西给米心出把它卡西给恰的三呢不多把这
0: 余怎么算计我就车比这抓点比恰些卡了交在抗制人民群众去真把明白了卡了夹在身边余怎么写了彩地怎么东北的去了他出去东北的给别总当问我讲我有大洋独归别过了两天出几天没不行你写算计邓小平出错他突然冲个邓小平去
1: 人民群众提拿了七级拿呢他去的现在出去年我年多陪去写不大西宋人民群众去路易清别催去哈哈是给我们给进邓部长了其他人最高高了催的什么什么穷谢谢天主一呢西宋信邓小平母女跟命七个没头罢了人民群众年多结束清别给我们写 先别写了妈妈讲究区别跟错话还讲究语拉巴多坑日坦扎坦几个明明隆冬烟的神主鸟是美景他们怎么去蓝家街坦出现我们那么谁心急再找我坦新给爸爸马赛干米吐我坦他呢各位给他讲些我讲劳动者忙不人老口莫看见路线那么了数不得比日间一样的 要求他等着给听别没得没别三大一的样子提醒东家西路七别国民党给某某基督主张给国中他高中切完了说苍马了帮我的询问没别妈妈给管他不错扎卡了西苍马杀起来让那没别贴身将行托他爬松多爬样他压顿给宁都不将来西孙给村干两不西唐人情绪
0: 遵义出作给俺路多邓小平给中央给中义七毛为连根听你不行遵义出作错记空气毛泽东给接受站的讲究给他们读书提前邓小平给中央七岁聚给村队拿天马修行空气中央给军队给来个他提醒中央古镇路队给军队给错话他点下松脚七百连根十个月
1: 军队尼莫马给军事七八趟，参谋各处迫击，参谋两种前年卡达六年六月，解说民族七十双的场面写上俺呢。俺岁卡少公司是做呢，陈云给几个经理他邓小平给几个经理选别，电视剧里这些。天天卡达六个可尼莫，甘美松也忙说他，卡说平时也没应。 各地队员撒在哈江公布约的卡手公司列前总理撒结果令呢没那么了先别写了必须提醒 出租借给家属借，让人说说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헤니 헤종 룽치 년친 예궁 헤게 룽치이
2: 로츠르디니 소에 람니지
3: 세르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2: 디한기 소아탕
3: 루튼기 소아
2: 이기기 소아
4: 부모 계지 어디지 난다 뭐
5: 레스겔라 담배 꽝문가 중에 양을 드셔
4: 레스
5: 사찬아 클리페오 그치 겔라 겔라 키랑 그 쉐바 데 레샤
4: 오지 다녀 딱 봐도 되지 그렇다 부모 터치해 나온 거 부모 터치
5: 걔는 말이 걔라
4: 더다 부모 단대 아자라디 삼바상고 컨제면도 발라 카바 랩톰다가 람산께 단지 제송아
6: 최단체 발라 너자디 양라
4: 어제 보모 보모랑 간 예바세베 괜히 모제 기구는에 근주무주 유녀 여러베 계지나녀 아자라 후나조 쇼가 나브네 샹제 계지나가베 권다 레다 치비시다리 코나즈 쿨레 하고 시다요르다
6: 아는 안 가요우제
4: 도스네 모르법 사스나 괜히 루스지나 루르다
6: 레스발라 녀노샤 지만 지치메
4: 지자바데 제만네 드케춘 마지 아 따라라다 레스 데릴 법 아모드네
6: Les, pas la paix, ah.
4: Bon, pour me l'objet, il y a un petit jeu, ah.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니
1: 나지 아멘 남균에 견조 쓰면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난 아니 저거 떠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롱은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가라서 뒤 이섭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네래 다 세리 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a T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d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uch Jabchi Yibala
2: Yazi Yazio, Nebu di Nile Yagchi, Yerub Kuludinzo, Tangaranzo, Sergio Tongwimbada.
0: 여러분,쇠저토를탈비던규디,체리다,튬부다,디탄지기,소아케단지르다,기란지신숭에.레세발라!레세발라!야지야지,야,나들이암라가야가란조,칼라시무뜸나다가랍시샤,만주디가촐라마담치,장마야호사도,용어두게.레세발라!어어.신부시도,신부시도,오네.신부시도,촐라마담치,양치소아.레세암라!
5: 俺们人年国族不谈，谈的年国族不，穷酸年国族的，孔县年把穷多当年，南下军都年，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在了托南去吧，缺当缺路了，一路给孔县家国界难过。

0: 쿠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락도하바 나로리아 키랑기 락도하바 앙잔다 우간 칭뷰 앙잔 던도이나 키랑기 톱단 라기 앙잔 루베시고 키랑리아이나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키나니게 키해중엘
1: 아니 진짜 지원 자 유비지 아이디나 쇼먼저
0: 오네디살 키나니 시아 땅아데 락도하바 앙잔 루차스완 우간 칭뷰 앙잔 루 차스울
1: 워지샬
2: 다 야고제 되면서 대샤 타베토리아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0: 我是拉达贝萨斯，年轻贵那老公的苍天青树。
2: 年三十八，听见呢？要我这都是，但叫我姐姐来我看我姐们呢。

0: 슬륜기 김도 세점 치지게 테네 슬륜기 개별가 신인다 첨도리야 교제 표민지마 최도 송한 한치지도 벌교발 첨도도 신공 세점 동지 연시회 표민남 네바 두다그살 진수 치비지라 신이 되뇨 되 총치 조배 아괴 치업시 벌교배 슬륜기가 당도랑지 첨도도 종규 어머남시 제시 슬륜기 진수 당화타 원경 콩기 투스법에 포무치 겸문입시 Nimji Perkubudi Chomdoni, Zhang Lis, Shibi Pumit Zemishi Chebna, Kuy Timar Silun Nyesin Shuijo Lambartu, Silun Dunkor Chibra Tan Cheb, Gabu Potando Pibatan Chebina, Kuy Renchenpo, Kig Gadar, Dal Pumit Zemichinichu, Chichu, Dandi Tumata Silun Jo Rev to Denny Mibar, Homodi Chisho, Chichubana, Perkubudi Deb the Bursom Che, Yusam Shila, Lulu Gendru Zizin, Gede Langsu Sangwe, Shunuma Zemi Pudu. 중원시 티중원나 범우티니 속지 랑추 베바신 나고잠라 마주 나월년바 슬륜키 범우티 통원타 이르도구니 벌교바 범우티 인구 치삼괴베기나 시티바 벌교베나시 범우이겐괴타 럽제조준표 범우티 카세기 차세치부르 시점 치다지기 미세바송유 지 나기 체조기 년주 양내양도지 Pomotini, Labra Tonyoza, Tatu Shibutan, Sigin Shiba, Chulu, Chimlu, Loso, Soajiba, Tele Shiba Soria, Changchu Masse, Luga Shumulian, Kevin, Silunashi, Tidarhina, Pomutabudi, Koto Barsho, G, Dajugu, Siju. Perjubi Silungasin, the Bursone, Mizonga Gandhi Silungsa Chipshi, Metini, Logan Chuksu Yue, Duxi, Gebusi in Bata, Silunki, Gebutilmeba. 去给泡沫提醒了四张七七拉呢泡沫的给泡沫拼了几个细菌给不提那些泡沫的人格里节目规划给泡沫不给提呢大给苦都泡沫我愿给你细菌四轮给给不提了四张七七这的泡沫女呢给不用冲突被我这个车接个体的给不提呢四轮给张都用呢给了下载当机修修修细菌
1: 去了当年不去洗洗个月具体给不提那些提前给不接话马屁那里七七时呢泡沫的虚人主义给爱外卡尤其是去那么些一样出名的鉴别律师你图不了定去个心下多年下出来几张爱岁节狼村没到孙村出水起多他见过上部级这节给不破张都给呢公寓去了样切这我是对不起用爱些 解决。司令给伊了，给别当天点半儿年节，泡沫提上下都吃呢。莫了，年末交为康山堂，可是年前所扛过托不明白车子去，泡沫提新都给别点死过。司令了，是农林丁阿里是不是有白天呢？将爱打打擦了，那上头那穷什么都不明白，哪怕是。 我跟你讲，当我是一个人的不如，可你你是人的学位，谁穿起新的家长，谁给做了竹筒的鞋靴？你是张律师，可是天为经济，三地空中没得把你，没做了修天机了，张律师洒脱的给我谈，这我得别拿，差天的日系前面都给。前面那么呢，最的同为新都的经历给你说。 三千年让给两百年呢，也给给捐片多给得不如去。司令给拉江尼，看图生死无知，全部穷我建议蛮多遍。帮我拿了，你去几千块钱？拉江提个皮不谈，张律师当不差给七百。帮我拿给几千元把事体，你去几千穷我实在七百七。他呢，司令给三千四百年说两百三千给，我啊差不少呢，我啊得不如去。 第一次呢，司令爷马背偷渡去呢，那去几千万提不拿，拉江去，看个看没俺两眼狗，他们家交个出去，他个当，司令去，江村去东北开两层，拉江提，西村去张律师，你都登村那么长不久，当地他们他司令喊拿不上呢，鸟话的，让去绿个亏他，就为这，我东去马了说，把没点呢没办，跑没点我东了，忙个天气去吧，他呢，给不几杯水头贴送。 是阴阳爱的东西，没俺查不准。拉江去，虽然了，虽然所谓当地大面，既然给，让了都去听这东西说，瞧我的都不穷心咋，跑没路上一三张七七，俺让给，拉团切瞧，解决。另外，拉江了没不出事的呢，可气死我也。俺了外国的面，他那送，打个厕所就能躺起，弄了公面是解决。拉江给。

0: 미티 노륜딘 토마타 고요라우도 오차니 세중쿠쇼 키토제마나 기베 타마치그니 직딩기 춘일레 마데시 나니 타바 게진 탐바 순지시히야 람티르 조미고 지갸미자 키란 토제치와 마즈 지셈수치 관주기 담티 덴바냠네 노륜딘 알리 지부팀디 총치난기 진치 개발지 티니네 송치에 그 총배 부주 주장시타 주티기 당토 준비 뜬숨소 방미 두지 레기 투다월치라 용의 표시력이야 세나미바 락동력이야 양부시치 기다를 킴기조 준치치 송웨 김진이 친기 노륜딩을 메바 세충구쇼 저준타 디친신을 동수마 채는 규노심 세기 남시 퐁이 이바 키란게 마키나 시팅구치 노륜디니 닐친기 담라 지민년 발매바 교생제 마치 디린 교나 친이 삼동 고디미 지준이 닐친기 담 느껴기 룸보다 장기 자체 담디 친다게 공발 마티비 닐친이 마워치니 슝슝 도치투 디네 노륜디 알신 파긴 두지 코네 튀다월지 그저 부추네 미시기 그 김기 진체 긍중실의 조무조니 디리 루주치 그 티마르 외부디 미르 디르캬 치바타 양协信给 그 康巴对呢, 林陆军呢, 그 铁马尔 康巴地, 过了金秋季决议, 铁达人인달 准备 电视空内 推到了接地, 파긴林陆王都, 罗口记载的, 年西四川他, 青铜朝气南, 日西南里亚, 当年七百个了, 七年结果东西, 这些穷了呢, 그 亚朗尼 国旗王主个, 铁日月给 超不起给, 生得给, 그 겨도 전内送, 세종기 고치는 덕업 녀친인비 튼지유 티베나 녀친나시 진다기 고고영안이 심제 집에 튼티 타정우에서 튼송 시주 노른딩기 전다치시 조송에 시티 녀친나시 타니 심샤기 차주용을 끌리지 메바 교수 디니 중송기 찌르기비 기란기 십제 제조 지주니 제르 노른딩라디 녀친기 담디 퇴바타 노른딩니 동바메진 리시 담마웨 뽀바양치 유삼송지 타니 체드미 지치럽게 그디 그 기업도 유인내 대비 초부티 런칭기 부탄 녀친이기 담남 지신 퇴청 천진나 손에 틸크 민남로 메바 견조시삼 노른딩 김자동신도 당의 납치치 지 등주지마타 노른딩 아리 동바메진 차고르네 디가림 그때 태국의 초부촌에 미치기 야랑디 초부킨 타니 다음에 뒤져 초배 나와제스 시주 노른딩기 교치치 틀 미트바인 시티 미티 다가 추마 추구자 샘비 코미주 터미인 시주 초부디 송외 슈도 초신식이야 다가 진비 부티진 소나 치구비 코오 조구이 토송 시주 태다 초부남 랑랑기 경친 시주네 투 초부남 송참 노른딩 아리 지구 총미 캐리안도 르베츠는 그 장리스편의 원토 일친기 주비 담남 모르시 다기 경우의 탐지 초부티 남기 제도 담기 원경 권주 달의 친수 점야 미바 정말 증명님의 특성시 다저 고우 탕의 대대부 결두 권주 적성 미치바 미심 타니 다기 응아초스 제니 마저 팀부초너 초부티 캠규르 미치바 리부짐지의 총기레스 쇼와치 지주 天内 그랑기 초부시기 김굴송의 고동부나 채무시기 고치니 기란소인 키그진다 소인 달송월쇼 시주 노른디나시 교기진다르 천과 노른디 아리시바티 고절 진다기 능신수레쇼와래도 지주시 채무티난도선의 쾌시바치신 진다기 니에도쇼나 진다디 럽도추니 방무티를 시시에 차고시다디 진다디에미지 쇼발교 지주 这么提昆章的送你诺伦丁了年轻人的修面继续连提中文他诺伦丁的心思媒体中国人是英巴他大天马对象先南天的移民信仰的超不你不的金国送的国同文那初林给当提听唐不唐几个的事情天内亏心思大给我朝日的心思而起呢 대춘의 고로람 체두바 린이시 영시냠디 그 나조 주부시지 킴구르 르월송야 장마 나더니 세 캄캄야 디케모 중와 고 이교네 명아 디달시두 롱더얀 주유급라 구인기 쪽도 고르송 동부 제부기두 구인기 권네 뒤송 제부덕배 쉬라 믹드메바 르송 청동 초부주라 루툭지냐 민도 니두 기웅엔바 차주치나 가와 티네 코란 킨들로디 예문의 되베 츠나 장리 시메바 진다키 코미 응스네 킬 수스미 민티 주이 크랄리아 로핀체 규다샤 키란 토제야 치미시 탄이 쳐다 매비 김남극 진체 처리 종지 내가 없어 치듯이 친지에 야루야 조교 리구 치구시 지주 쿨장리스에 되려다를 김극 진체 남지 리시 존에 초덕치 다를 김무조 섬러 토비 쿨장리스 탄이 치다치 지추지 장리스 딱진다킹 기랑게 코무 처음으로 뛰는지 존나가 다니 기랑게 옆탄배 세참 치치 제치에 스부머히나 옆면에 기랑게 강의 세토교 Kedi ngule sangpyo di na ngani nyamso thubyo. Si ju, daga chukma zhangli si, ko ni keda garchi zamya chewar mi su. Si ju, jindaki, ko ma yang keda chewar mi su mu, wen yang chawo tida purto du lamdi menju tami si. Si ju, norindi a li, dienle lang di zhangli si lani sung sin, mik sung chi mi len di cikso chepe damdi darji me so, ngang zam shu ta chewe tui di le. 七位心的孙便是我一口味心的吞噬起了书瞧我提了起家一母呢土地面子大概七位瞧几句车张丽西冲了铁地铁朋友在你面吧哈着哈桑朋友的生活七三十二个七七呢朋友不提大概进大努伦地铁大概前头了朋友的看上给一旁边四张七七那节口味让你四位朋友张丽斯莫行呢七七不呢 노른팅게
1: Sebu yu tse sima yin, wenbu yu tse yu ma yin, gabu yu tse mui ma yin, lenge sida. Dier yin tan che we nobu si yu be kinzui che na, rin gong chi zam gya kwe be yin nam, si ju. Gap dier min so ki chui ni chong bu si yi, kyo ki si tam si tong ngap ki ne, guo cu tang, si ju. Per yu bu ti chong be si ba dar, si tam si tong ngap ki ma le song di, dier yu chong bu nam le kong tse tong du ju be ci na, si lun sar wu si ba ti chong la zho we gap du ki we, kwe no lun di a li chong do du dia ba tong wa na, long wu hua gu dier bu chu gu ti, tier du tuan chi ki nam, dier chu ti le ta tong po mu nyo chi, lak tse yu ba ki nam, nyam ne da war song we, per yu bu ti chong bu nam ki guo we chui ni ki shu chin bu chong du tong si yu bu tong du, kwe sim su chu
0: Agnew, Siju. Perkubati, Silungi, Capibli, Guang to Minubar, Pomojangli's Quijam to Tini Tawarchu. Sarugi, Hassan, Pomadi Conce Tonke Chunga, Sijuni, Pomatinu Yu Lolapo. Perkubanashi, Tungi, Sikun, Sitam, Sitong, Abjerbi, Tongusubi, Sijubana, Silungi, Dagirin Gun Tiran Techo, Siju. Silung Sarugi Tamti Tubna, Tiru Tongbanam, Ringun Sarma Nubar, Ririshin Chinu. 康拉西呢，三位西伯天的东扎七星，先了征服王玉东就是各位，给我都不珍惜一把，滚个心，天天可别真的冷呢。天没个鸟在家里，没电视，长眉开起我来，年初我做送去，天气三位给朋友不提了，没不出书店里买吧，看他多么着急，天都吹着玩具，泡沫的三张写多了打个鸟，看了三张，俺不就这，这第二趟接的去。 朋友不提，那轮顶事儿送你买吧。大个亲大个，他的张丽是人民都小人都别，泡沫的，热气轮民都，解决吧呢。那轮顶的，提起这件事体，朋友不那些，他给俺做张丽事，西贡三站西东阿边人才讨论，从外各所，明年三月西不的冲都作为各所团结，三站西东阿边儿，泡沫的鸟居，看他们有不那，泡沫的大部分去一边，过去了呀，内陆学了用品。 你去的快点，先塞进别，快去了，泡沫新包，我妈拉住钱呢。临时讲，可别细菌也不贴点呢，快别去了，切进这里，是我能，可别我吃不了你，连快去去洗不烫腿粗，可别让给我吃了，我当着前面这边答应东西，天天去给矿泉水啥人物点了做人心，可不去，还给青年可怜人家社会情的心，今年老兄成为明星别。
1: Kyuki,
0: nolun tir narsi

0: 이 미 쟁이 투비 치도 미식이 배준 하장 침부 치기 보시 미식이 콜라신 배 토기 미 최대 조이는 카 숨기 보디 今年 人归 아리아 파낭 통수 친다 동비 지교 탄 니니 지딩 포주 제티 세코리 제규 최진 길교 숨니 파낭 통내 경비 친다 도린 탄 대야 십시 제규 제신 제리 캐진 수 균싱 회민앙 배준 치는 닌시 俺去考了新兵，托给没在同一营兵一起几个好心。庄军军说：“阿下个时候，南京的军械可能去杨前先头去三百刚特别是我月啦，可能去现在看门先特别是我月。”
1: 前儿退缩，南新闻带着透过网站接不他，吵架破格说，吵热难他，张部长，杨三的我所说对没中。
2: 咱们不能给参与的队提领给他们送去给上面到的钱呢彻底水平当天下站去出送提领列钱总体唐作跟学跟杨钱给列钱提是不是千贵难看给准了唐副上这么多那个策略呢超过穷穷草履的生计跟俺的苍老有为面对英文的修行俺难错见面列钱呢杨家接触不起

0: 남 개 찬이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종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게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세상 탈비 동굴
2: 아니 두고 온게 지자봐. 뱀디기.
3: 아니 두고 온게 지자봐. 서르산주이.
2: 두제기 수군내라. 니기 김찬 카톨도.
3: 두제기 파마빈실라 둥게 됐네. 마오라 제와네 바쿄.
4: 제도 됐네 벼죠. 나지 파유이.
2: 독삼삼고 두제기 뇌 두마주.
5: 치밀랑초 두제기 고스마주.
6: 나지 냥도 두제 까네.
7: 내가

0: 엄대 가서 그래. 빨라 들으래 가져오유. 따라 아무나니 보죠.
1: 빨라. 드링에 기가리. 지라게가 점자가 지나.
2: 아, 씨. 빨라 저런 과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아무나 없이 온 거.
3: 야야, 슈게 슈게. 세노 슈게. 슈. 아야.
4: 빨라 빨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그래.
3: 아지다 보모. 빨라 대 볼로 더 문두게. 람파스 때 주다 온 거. 주주주 아무나 계지 지시 꾸치꾸치.
4: 빨라 걔가 딱과 야는 그 민도.
5: 보조라. 다용 체균이. 파문 이게 웬겐이.
6: 보모 다양아 고네기 멘디 키스타
7: 발라 멘디 티츠 유제 로치스 주기 디레게 멘 사브스 뇨가 친구
6: 키란즈 슈는 데조 준준 치야 제신 그민도 니에 딱바스 그유 개치가 말이
7: 오지 발라 티츠 유베 멘 치비는 편유 마템바 마세 멘지 치야레 티쇼 친제 미 수시데 타르 뇌케 수지다
8: 메기 편유 투가 세볼 시블레 티즈 유베 스메 취미소
9: 한다니 비진키 추즈주고 닥다시
10: 까망에 생규르
11: 생길리게 궁함사 섬릉아와 양제네 팅디 까망에 생규 녀주슈기 유티게 투츠 진디게 베치 숨소지 닌킹아조 게컵지 주 시진핑 제지스 챙키 신진 잡아롭케 척베가 수제고 슈크티 가수제고 주디제 제지스 챙키 신진 잡아롭케 주 시진핑 탐 비시케기시툰포장토제메나오시시진핑기제지스첸타냠토데웨케펜타조와유베네툰티무투이갑요친드유중타제지스첸와키유린킴치게컵와키자초냠레칭이라밍다괴브티게컵니베자초섬탐펜주갑교강용차요저팀기멍시케진시딩토규리지네소나토 七七七年八准七月短天主编编催推的托中国中央及结束及结合及主席中央盟委及主席近平及家总结签党托党党党中央及七夕建制等于电地七国西北比运不他天年及结束习近平及年度加密交松略达瓦主部内年度加密女色处略达瓦短编牌签这月给谢开经济内对席制七七松中年三个月初比部内西多七八行呢 提供普利普江藏布高崔丢月期内部列措进了公共签部席差异不大这次松竹年前阿追明明南竹年南塔顿却车间牛斯列天操纵期切进了一十七八星呢普利普江藏布丢月期高崔机场内向行预备三个月中国安能年四十九年三年四到七八星呢中国安能期车间牛斯明呢加塔恶中阿别塔直接车站二十八年当年推出腾进期 기총가구초스교세각제절람냠수치신유프리 기총가구탄파다미급제잠유베살징에지초지수베대외롭교크토친동다다응아외댐부총유프리 甘肃女娃立起车店女子跑过去了一趟给你充电满错去一堆外边各自肉脚所去列过酒店冬季骑行游戏现在也被其松去年西子城街机场总机场城店将城子三边那个连轮起身中国家南错过所边独路家的水年肉脚冷不相叫儿跟送骑行游戏中国安南去给蓝尼街出去机场城店年机场嘎过冷不相信游戏 기총가구교배계람니지출라기총기르르뉴치나더윤섭친포유프리기총기계배니스초닌기르르뉴치선주짐자청디토계난탄치계기저와치겐기능멸샵수주배추수니시태지카방차캡자체유프리 Kenanke Jawa Chiyinki Kabang Chani, Lego Ye Guni, Gegu Ye Lego, Jig Lego Chuta, Yangna, Lego Ye Guni, Gegu Ye Lego, Jig Lego Dunimta. Chiyaki Jawa Chibe Mine Nungmir, Inge Tene, Shepsu Jube, Chusu Nishi Teji Kabang Chani, Lego Lego Ye Chu, Gegu Ji, Chu Ge Jig Dun, Jig Chunga, Yangna, Lego Lego Ye Chu, Jig Ge Sum, Lego Ye, Lego Ni, Chuk Dun, Lego Nga Yimbati. 你对两江总对韩坦长期长期组织天气被两江总地类协助主办催得来的协助准备切不烫他是他和个宁杰西杰参组协长经验地类协助提创地类中文念不妥当其他三部催得起行月提名于你江永期地类协助签订数据烫妥大烫地类协助清顿天王松就马赛西林基础就用女人切得动个体力 小叔叔当天留夜探团在客户一月提囊地类小叔叔操控一切探拖大起两江中文独住拖单德国大江所一天电笔恰仓不切余了盲错一段别中文卡塞米不探小叔叔签的米不说一内团的西地却卡起沿着卡塞水月别地类小叔叔路团探西林基础就用内部切的东西归地提不出来三个人给听地刚爱三角念着续查
12: 下面的这个猎物呢，直接随便来先行不难，人百姓先难越少。你看人，看你，人种龙青年轻猎物，人种龙青人，人种龙青年轻猎物，人种龙青人。
13: 现在南山居民，
12: 现在南山居民。

0: 로니 콩기 집이 되서 막 미기 깨베디 있는데 단 즉 야고시 차대와 말아
1: 제제라
0: 통소르디 있는데 비게 세브지 미드서 봐 대외가 너 녹도 튼자 비게 셈스 주고 있나 아니 쇼 미기 미시리 있는데
1: 괜찮지 봐 다나 샬
0: 김반나 부수 있는데 뒤 돌아 이제 이서 망상 나로 쇼 이기라
1: 다자실

0: 진보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나지 아멘 넘기네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도와
0: 땅 안에 저거 떠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베 클리 클리 대기제 싸고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롱문에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가라스 뒤 이섭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 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디안 케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u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Mune Kuluman G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ele, Trina Jujitanje, Kumshi Yawchab Chi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ergio Tong Wimbada. 여러분 수저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대단지기 좋아 개단지르다 기란주 신숭해
0: 레스벨라
2: 진짜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양란조 클래시 못좀나 다가럽 쓰이샤 먼저 네가 철아 마담치 장마야고 사도 용어두게
0: 레스벨라
2: 어어
1: 신부시도
2: 오네
1: 제자님 신부시도 철아 마담치 양치소 아
0: 레스벨라
5: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西里出了灭当我谈，西里给缺点谈，点在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一路给孔熙接过去，难过。
2: 我这不了，我干不上了。好不，我干不上。装备没准备。好不，他俺这老子了，年货女不大，是不急用的，忙些的给住个月子，轮休多是嘛？钱的用也没多啊，全部来上大了用呗啊。
6: 我那个装大了用没多了。哦你，今晚里也长不虚伪呢，一年里也年数不一样，会缺的没了。
2: 啊对，
6: 没三十的。
2: 是，
6: 一年来接了也差不多了呀。
2: 你是观众席啊，给这龙国面去，老不正这是牛逼吧？哦哦，包了点谁的？别那个叫那个孙杨东西空给，老不正那龙中心对不对？哦哦，你把业务这钱不一笔的？哦，你是吃上装到了吗？这
6: 是，这都有呢。这一年来人肉当多，我是姐姐。
2: 这人肉当多的是哎，哦哦，
6: 现在你老不就的钱一把？哦，他一呢，没缺的啥玩意没都包了。
2: 啊嘞，
6: 不得不写这都。哦，
2: 这真的，
6: 包了点。
2: 다들
6: 신난다

0: 这个该怎么处理？好，公司，公司，呀，就阿婆，我。大伯了，要我讲哪了？有，婆了，拜拜。好，婆婆啊。我呀。哎，弟弟，你干脆不干到了。我你。看得见是哎啊。你莫让那些我，弟弟那些。
1: 모랑기 니카르사 착시자야 메디 사우마리라 맹갈레 쪽마르도
0: 오지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1: 어
0: 메마세브체 맹갈레야 딱제 제가 머진비나 옛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시고 있겠구요베
1: 시 모라니 옛디 제스메 대시다 녀랄시오 디링아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토죠
0: 어
1: 보딩아 내식군 좀 토베 저런 꼬미야디 대중 어주 제중아
0: 어
1: 보딩인제 보고라니마 나즈 집으시라 하유스기 매 망고서 그 유베자 어 디네 저런 꼬미야디 대기 롭존디 제베질 아 내시디 베트 상자 친스기도 와
0: 오지
1: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게 전룽 꼼자디 야호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 우리 쓰도 안 모
0: 어찌보
1: 아
0: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제장도 아
1: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 니엘이 견라게데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젠리스 토중에
0: 어
1: 이다 뭐
2: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1: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지 어 글리 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부도 와겨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도스.
0: 도스를 왜 봐?
1: 대부채 오르다. 뭐 대부채 쇼.
0: 요요요.
1: 쓴 띵네.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0: 요. 아로스. 아로. 뭐.
1: 아.
0: 뭐가 고유관이래.
1: 아직 이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글리치 아. 아직 이 말이.
0: 어.
1: 뭐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고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스도 뒤지 않도 야 항상 어디 고맙다 계직말이 계직말이지
0: 이다 이다
1: 어디 지시
2: 고유코금이
1: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포스에 다지 어찌 다 니엠 모두 가르쳐 그래 뱃사서 어찌
3: Pola.
1: Osi, amjira.
3: Nebnye gele tas chons.
1: Osi.
3: Osi mola kon chashi topsi rado. Tugine chashi jwa mente de chene ko mar bel.
1: Amjira. Tisha ngni ni ge ne shi kun jum chi age zolong gom ya de je jan je. Me kyen de se yo ma ril.
3: La, ne shi kun jum ge zolong gom jan la.
1: Oh oh.
3: Pola kira in. Ngan zhe nam sha ko e gyun de ne. Chen shi li ya xin nan go ble. Ne shi kun jum ge zolong gom jan se ya ten zo. Mong de ge te ban ge kwa yo de.
4: 드림몰라
5: 뒤돌이야 민간계 토만도 내 수심을 하죠지
6: 아

0: tene lenge cho ngo zhu xue yi qi zhi ni bu di ne ge ke chu dian di tang len ki jie le ni dong ni xiang luo ke zha qie bie cheng xi dan ne ge yong ki luo zhe ding chung ki luo mei nang geng zhi mi ne po ken ge zhen ge zhu ge ni cha dui xin yu bie guo di zhong qian zai ke de chao le ne qu bie wan xin ne ge yong ki luo mei su xi di tang le de xi tang qian lin qie bie zhe bu le wen ba zhang ge ki luo chu luo ma tang ma ri luo zhen ki luo ma Turin Lubjin ki loma zeki mi xie mi li bie cie xin ni gia xie sum ju suang cha chu tang gia xie dun ju dun qi cha ji gia xie ge ju cha nga jie xing yu bie gia yung ki geng zhi mi ne yu bie mi chu ne lop zhi ding chung ki lome gia xie nga zhu nga ni cha dun xing yu bie
1: A le le le da kong ge xie zhen di le ting san lop zhi chung zhen ki lome mi xie di le ni ri xin ma de ba ma nyam zhu guo le shi ba
0: wo ne zhi xian le
1: da mi xie nyam bie cie xi tuo bu ting zhen lian li yu du zeme dan ang zu chang me ne dian di tuo lian yin da yin jiao mang zan nan gu yu di ge jian bu zhu duo
0: zhi xian zhi xian le
1: da rang ye lian cha chun bei yin ne wo ne geng zhi po bei ge da wo mi zhan di ne tong ju ru chu zi xin bu yu bu da ming yin ne song ge na luo ne mi ji li ya geng zhi ne po yu di da cie xi di ne zeme lian ki ang tang bo ya li du ba
0: le xu zan le 学长他听我们那走路中前边隔壁啊竞争难落了没些大家给我们纪念了约满的吧了他他是城市的那么呀都对着嘛闽南区的没些娘家的行上我让人的完了他都给忙给同桌的堂也许呢这些前边习惯呢就是你都中意了但人民这位没些前边那里啊基础边教起嘛那国同学初中给个怎么行的完了他开始跟这内部被密保军团安排呢
1: 可就他几点破局，七八十转他，忙退烧给客户说，米线给冷切过我汤，准备热水女婿油开，每当晚他边走开始做云吞羹，撇开汤，给个给店家里那来添加两个酥油边那多了。我那是啥？他听说，卢主那都是带的，老不着嘛，抽烟都是把人家不过忙，些米线当年讲。我那是啥了？都米线的土色的，那我那行上我也老多管。是啥了？
0: 切上我呢，
1: 可就打几点破局，就是把硬币呢，那面给他，是我的随时脱不洗着。我那热了，
0: 热了。
1: 啊，明细的那个，但我呢，你擦脸，我给你过了吧。学长，给你两个做，你再打别个硬币那个的，啊，几点来没打？等着妹妹，这照顾有。切上明细的了。明细的，那我是不是过不得吧？学
0: 长，
1: 提醒都硬币，他都可就是那么多当年存着硬币呢。
0: 我也讲完了。
1: 别的要我是不是过了吧？
0: 热了。
1: 听三个他前边那不得都是带币，那我呢，明细忙不起，伢们住的上班。
0: 我那热下了。
1: 我那个大爹，我最近开工的电脑里边来的，明天忙不起，还是送。用中午啊？
0: 热热。
1: 我那个还是送几个不电价里来，你个钱不说是有这些东西。
0: 我那热下了。
1: 现在他热热天大个，他明显当这娃还真钱不有点怎么？那段他的那通钱嘛，这边呢用的没不了这些多。
0: 他让这下，他出看起一个两边的来呀，没去测试，但就说嘛这边。 能做点这特别呢？但我那心觉得，那天燃是完了。反正你就怎么，当我那年空气真能落来学的，你把都没写的天了呀，他们那里出位那里，但你把都从那那的开始写了断了。但没写两百，你的女儿当然去读，但他把介绍用给结果芒果西北有点难断了。但你像你那里，给用给心情，你说这贵，落不着挣钱，这东西怎么了呀？
1: 米记米贡给吃了不吃完汤，三年卡给吃点汤，老不说，那样纯净汤，表面羊汁很粗，给煮几个片做说，以前忙不，切啊，切了明年面看汤，羊汁切切，老么汤，今年，起码接了呀，明年的汤去，切了可别切切，天俺别哈怎么切断了。
0: 那是
1: 老师，他吃了水不行，他制作用个那段的呀，通信给他吃过提的，胡大白不一笔的，老么说呀，便宜，小心天意的生病了。
0: 我那这了，
1: 他钱呢？
0: 啊，听三个老么忙起活的呢，经济呢破败给究竟怎么办？好了，
1: 做好了呢。
0: 那是那是，那起来开办送班视频呢，经济给呢破败究竟做的？米汤我不管了呀，但怕他捏差些，米粒啊，可不几不摘不来，穷的蛋难断了。
1: 是啥？
0: 穷给的呢嘞，但老不中汤，别老去吧，老对团在咱们这我烧给够了呀，但大钱我不汤，米的呢，怕他捏不起来，才被给给的下了。
1: 那是那是啊嘞。
0: 他现在应当年外给罗县人里边呢，陆队团在开不点钱不提一笔呢，他经济，你破给人的忙着有跟做起来，有点多啊。人家他别做卡些几个托呢，先托下点呀，让给他陆队团在培训期间给个现大的多不一笔呢，杨红最经济呢，跑在小马背，杨红在退不提上面多啊。
1: 啊
0: 嘞，那是那是，他听上给这个哪里呀？陆队团在培训期间的钱不一笔呢，明年跑在给个别人，我在退不提上面呀，得跟这一难了。
1: 我到底在这是讲哪么着了？让给他多不一呢？他去给罗布这呢？罗马呀，七六月的气候变化呀，统计是不是？
0: 嗯，那是了。
1: 啊，你留在七五的。 직주 집에 표제이나 더동이는 진슈게 집에 남리야. 아니 록레탄 대신 배대다 카 제도 주고 있는 지르시.
0: 음스.
1: 배는 차 샤비나 아우스트리아 집에 이미는 이제 치료도 제무집에 뒤주 좀 말래.
0: 나원
1: 주주 숨네 시바리보다.
0: 음스.
1: 다 인제 차 샤비나 휴가기 아니 미시. 라제 집에 그 남수주 요마세. 맹간다. 아 맹총간에 리미그 토네. 미시 딱제다. 미부에 따위 십주 고등식도
0: 논스
1: 자매기급 차순비나 시베기다 정중 믹시비아 송교다 경쟁내 포야리아 응원거리아 통제시장 지기라
0: 레셀
1: 아니 롭제 두가 따리는 롬마 직주 체제이나 토직 아 양다치부 퓨제 더도이나 주고야 장문 세부 통미도베 믹시다르 주제이나 혼조야 명인 르브리도 큐르베이나 뜸미데베 소르나 명으로 치르 주제 아니 니집내 총기다 딜레 퉁베리 꾀제 시에도 치도
0: 레스 다 지도 딘제 임브릴 콘츠다 토담 치단단 탭시 제텝 텔리아다 케추 민자 딘제 요리
1: 제발
0: 다 류제 종다 디네레 민아 핀제 치슈이기 니제 공고 춘진키 탑람이야 쉐시르 동안 비친 롭슬롭친키 다 쇼르도 비친 치베 민칸 민네 첸카기 주링기 송바시비네 양 치부탄 슈누 루충키 경제 중인디 뉴진 치무유자 경제 공고 추지 치바 롭스 조이 김쿠르셈바타야 롭저탄 김다 추 면주 첸바제 님슈식 제제 당난조 신의 대탕기 통람 쿠류지 대투리 소난발
1: 아네 러슬러세 더도이비나 롭제 다 님머제제야 뇽타르김비네레 다 추주지기 치르기 아 제고베야다 님머제제야 믹송 류제 텐니즈야 롬에 믹 폐주 차줄이야 다 비게지 아 더구체 세르다 튠베기 서동 코든 제분에 곧 쭉부부 마세 아 슈누 루충 정이기야 아니 미당 외벽이 파르다다 미표주 집에 뒤주 미표주 집에 급기 호류기다 월주 슈제 아 치르기 치고 빼윤 소리야 이섭나제이나 다 정이니야 토담 치고야디 개신부르 제제 송샤
0: 아니 레슬레세 당난주 추구이 디탄스 님도 아니 레슬레세 당난주 미창매 미기 디탄키 제부조디 정이인도 뒤균손에 당난주 수수용운에 차샤비니래 나도 가봐 용자제나야 좋아라 당난주 추워야 이니래 미부상부시도야타 초고전원의 차샤비네레다 퇴근롭종 제배급리야 베티탄타 니처유메부소기다 쿰시야부딘제 자루주야타 파문탄 초고냠토다 니에스튜주리야 라도카바탄 차갸잉미슈바 다치루기직된캄리야 뇽르타 치루기직된캄르 티웨다 철도된베 윤종티조야라 냠린체비나 다키랑키 심캄타 미기디탄 창마야라 편두쯤바 창매티테리네레 도난은 규칭위네레 쇼인라
1: 다라지 남주라고네 달랍제나 로림비네레다 퇴근 미리아도 류제제야든데르와 미표주치단리아 아니 비게지 더구치다
0: 제젤
1: 달랍제나리아 아니 비네시고르
0: 젤
1: 다이비들람 김다 추이네레 리아디토리아 쇼데 야오시라나 오케 김제 가레스도나 아니 김다 카지기 아니 미시 데탄리아 이네레 비게지 통진 자원에 넣으면 놓아
0: 문에 제샬
1: 추구 독스죠 롭젠 추 사부다가 남산 가레스도나 나도 그 왔다 줘야 되지.
0: 문해질.
1: 아니 비게 되주의 순진매.
0: 매치르바.
1: 비 가게 단지 제마 세브바.
0: 제질.
1: 주고 이민을 비게 제라 쇼제. 아 초주 체가 때 사비니네. 더도 로냐 마사베 소르체 주제 마사베 소르체비네. 모두 더그바.
0: 제질.
1: 나가 포비 이네려. 무유부다. 와딘 지 녀르나야.
0: 문해질.
1: 단다 공시도 차대도 봐. 세상 김다 주의 이민을 어디 토래 인지 더고 야고 지나제. 되주 구지 야고 지야.
0: 我那去了，
1: 提醒多出个注意，别那来随身看去。老师家里的那个节省些点儿吧。
0: 热热了，
1: 到早的应收场，俺那现在别，路过大，老多把那卡车拖嘛。
0: 热热了，先把那去去这车，开车热热了。
1: 现在我都车间那空一样呢，俺那几座为啥？没戏的，得堂客，得堂客能不舒服吗？
0: 热热了，
1: 空一样的，就这个车多嘛。
0: 热热了，
1: 我的可是说，今早呢，我坐车呢，两个都给怕，啥都得先坏的，提醒些点儿。
0: 다 나질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멘 남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당한테 저거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동문에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섭치고야래 마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 유디얀 케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Mune Kuluman Wushita Yubja,
2: Munita,
0: Tanga in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uchab Chi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ergio Tong Wimbada. 여러분 수저토로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대단지에게 좋아 개단지르다 기란주 신송해
0: 레세벌라
2: 진짜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양란조 클라시 못뜸나 다가럽 쓰이샤 먼저 디게 초라마 담치에 장마야고 싸도 용어두게
0: 레세벌라
2: 어어
1: 신부시도
2: 오네
1: 제자님 신부시도 초라마 담치에 양치소 아
0: 레세벌라
5: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也出来没当我谈，谁也给缺点他，点在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也让给孔熙加过节难过。

0: 자저 사브시 케네 장외 남라 시드 시급 날 중요매에 차나시 영시
1: 난치 뒤럽사비에 끄쿵디니 리엔신비에 체리 권주의 치드 치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락도카와 송갈 미듀 지엠부조 남탕주스
1: 전제기 미지 비치소를 피해 쇼핑디니 도쇼 칸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제로 체크 공부 좀 소니로 공기 모두도 최다 제신 초대 리그기 리티 뷰제 10제 체린 차고 삼시 년대 공기 뒤윤 다르 최다 강도 수나 메바 최대 차와 결대 전에 공기 사도 통과 초대 리그 티리기 설업 디브도 당신 사도 튜비 뒤전인 판도 중에 뷰제래 차례 최도 송외 리그기 뷰제 파장 지 개변나 리그 서베 뷰제 타 뷰드니 폐지 저수 민배 지제 톱시 닝도 변배 기부이 좀나 민주 강양미 가야 나과 마토르나 지원 남경 태월라 제바달 땡티어 공기 장기 기겐 루스 포리 모응원바 제네 송배 로그드 만지배 리그드 식디 우유드 통토바 총시 에마 티니 우유드시 티니 안즈 로망부 제웨 우유드시야 시 차도 위크 가와 봄기뉴디 우르게버지 최대 강기 미신바 남기 계제디 코마타도 장매 공기 탈 루디 공다 냠도 차와 람주 총와 가주기버타 공기 우유드 사르도 니버타 디르 심주기 차외 최도 캐도 파베 제지라 싱드 치지 노비르 탭도 속베 공라 제로 체동 국제 순주 수양을 로 노비 무유로 지베 차게 싱수 능규 타제버시 우유드 사르도 통와티 미르기 뒤전 인기 주주 시도 치비 공부 양모 치와 마세 무유로 지베 슝루라 교와스모 저단 지보 총와 체신 미르기 뒤전기 누바 폐주 치바 시진서 댐부식 지망도 당시 차도 왜 그이 딘지 슈바다 뒤전기 칠레 개방 망고식 치네 에머지가 페버시 맨헨튼기 칠시시비 뒤전 파르디 심주 수준기 레가 슝네 뒤전 파르디 당부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멘 남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 턴도 더나치에 침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턴도 계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세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도와
0: 땅 안에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베 클리 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남규 미망고 다님도 클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 클리 대기업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T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T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Colossal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chi Yibala
2: Yazi Yazio, Nebuku Dinile Yagch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Wimbada. 여러분 수저 털어 탈비던 그디 체리다 튐보다 대단지기 좋아 개단지르다 기란지 신승해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게 그란소 클래식 못 뜸나 다그럽 시샤 먼저 디가 철아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 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제장님 신부시도 철아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아무나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国族不穷孙的国族的孔县年把穷多当年南下军都年谁人出了没当我谈谁人给车电谈电价了拖南去吧车当去路了有了比孔县加过街南鬼孙县大不错
7: 天地雷阵给西皮青滚南天菩萨正对拉汤我往等子拉雷阵总这趟这是期间这是给不建议天界修点家伙南爸爸哦那个阿妈他能不是抓住钱咋自信点做我试试差用给热下热下南爸爸给你几里拿了咱们家几钱咱们也下不住去这块住给哦达达里
8: Sholingye, Motanum Jelu.
7: Motatangu Mari, Yokta Sarori. Things are Motaman Begala, Shasaka was do. Teminum Tralari. Yusho. Tile Nang Babangani, Jijulango de Jejo.
8: Cheza Naga Amrang Sayale. Yum Tendua. Mizame Yeho Nunzida.
7: Riva.
8: Jijulango Nala, Mansa Debina. Shunglum De. Yang si si cha mong e seng pi.
7: Rwa.
8: Ma se, kuyo e, ba zo su ya nyong si la zho rwa.
7: Rwa.
8: Na ga amma.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낀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야 복범 가르 준비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 있나 나저 체바 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체부지 규례여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서 주님의 두드려 내셔 다시 알롱진나네 싱지 요상지고 레스제제 양스시에도와 보 니에르디우드 직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俺给个周记别中仓中车座天松饼行政有三千年车站派出更七八年俺给第一基础人力给停车间组织车就了车的俺给第一基础人力给客户多还是不给人了俺们这马季拿着跟着这东西是多拿着多少单俺妈家俺今天俺拿着这单俺妈家去前面拍起技术结果了
0: 보랑게 부구 잡된다 깜발리 데지제디게 파 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려 야구제 떼셔아
1: 레스발라
0: 니야 종배 아무스줄라 끼어슈로 깨단가 친구 오리 먹으셔야다 좀어져야 되게 니야 제셔고 다 보랑 여 규시
1: 레스발라

0: 바바. 그다. 니니기 포칭주 도아지. 라타야 로티게 치네 레가스타 쇼민도 바. 유레리아 후부 근제민도.
1: 제단제. 퓨티니 레 후부 시라체스. 도슈 담도. 당문님이 괜찮아.
0: 난 바바. 하루 유레 타나. 레가스타 요마리. 풀루제 타나. 근제 체요.
1: 푸친주 도아지 레그네바 도투겐디네 마리. 푸코랑 세아능신 무비야제 총주나 총아 총주 수두주는 근데도 부귤런데디 집중주 라인다 세이 다른 식시리
0: 푸친주 도아지 총김요 메바 근데 용구스타지래 푸보 도아지 라게 녹세 땅에 야구 열을 숨구도와
1: 빨라 니에슈죠
0: 땅아 부대야 심대 침부 쉬우스도 노티게 라타치니 신변난데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kamajua.
2: Katosne, Sharka Gandai. Kashovich comes. Yata Chang chances you lose.
1: Yes, Pala, this you are nearly gassing.
3: Yanang, Baba, Gamni, the kids are good.
2: Oh, yes,
3: the Kalekas. Josai, and Jeto.
2: Ranzo Josan, Damindu. Taluts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s chuda.
2: Oh, Yajo. Chichan, the money chances is you. Naranzo Chonzunan, look you nigger. Shapsi yata chudo. Dogjila looks the shrat in Mindusi. Putting to Dutch rangin, look the two marwa.
1: Bala, Tanga looks the trotum Mindu.
2: Mazane, Rang Tsungadi. That can't her.
3: That's wh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4: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That's on Gazuje, Dabudo, Rochi has to be. In a kipsan, Chinchulemdu. Losarin yatson yabu ostu. In a lokalia goshike du, Dawajilia kipsan, Guam shipkil has lessingimdu. Dosje zige du. Guam ching a ponent jet du zamba. Ma losum jul has a ligi.
4: That's in a hawduwe. Mamu dambea, so maja zige jerry. Tangune zi does a terror gen yaga arang.
2: Bala, Ding a lake in you. Tandonia, her hood satisha.
1: Bala, Tadingaya, Yamumezan Chesha. Niamone Chena, Tangunian Aranzo Lungu dinalia, Mikazu Yubda. Mizu Jala New York Nubusinetta. Nam Yu, Quaja Kazu New Yubitizo, some gun damindu.
2: Che Tanje. Aranzo Lungbaya, Single Tunzen New Yubri. Dole Tunzen New Yubri. That was Yokchuni. Chatan Subienta is the name of your Yomari. Tondo Nuvine, Pirasidum Rini Rishindu.
1: Rishabala Tanga Michi bet Tongal Tab in Ele, Yombomi, Chilol Abotoni, Shichi Lessingamindu.
3: The Poland Dona de Contestiore.
4: Chazanje. The Lenio de Gosuni, Taurang Rinda. That's a man congestiga, Rangati Shuda. Topsi Shandara Jube. Tanya Kiranzoya, Takwa Rish, Kangasiki, then, Jesu de Zuga Mindua
1: Bola, Bala, Amala Terry Kinazo, Suchile Shuyame Digatam, Narjanga Chomoso Machine around me, Yahoo, you ne, La Lingua Tonacia Damoso Tatimone, Shimbeng your chongs on the chas. Inekinazo Pungaya Yichi Najo Near Pamka Tabataga, Lamsan Chishu Gunichi me.
3: Chilia, Abu Shules, that jump to way.
1: I'm like it on to Jemanada. Near Jing near my chin. Lega my chimbina, and in a harin sore. Cannot do my itch nanda. Near Sherusin, Lungu sing beer, like it, so say, do you? Tana Uzuje, you yip ye.
4: Ah, die, I yet there are. Cupdog and Megamasube, Changa Tatu the chick. Porsche, my own.
2: Bala. Ali tapsi sinta mindu. Puchila abo tungiri. 나를 부르는 여보 그래 하고 그리 칠치는 냠년지 니루리
4: 어미 다제는 총각제자 잡디 도스제제 잡임리
2: 발라 티켓는 말이 총각과 야고 키 말이 전종기 신뢰 쇼리야 적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미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듀치시 첩슝 좀켄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참바 월실 자기 지수 수남 도지 참바 월실 부산 점두 타르게 양피 지기업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윤딘 첩켄미나 징조 도지 첩켄 로사 남게 보 도지 첩켄 타르게 양피 마 춘종 첩게 조마스진 파게산 첩게 부산 점디 섬기 첩게 왕주 장진리 첩게 수남도지 종부 첩게 니마스진 저시스린 첩게 바산스린 섬주 첩게 다와
5: 팅디리 첸슈차
6: 아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슝키 쇼미쇼 겨르휴 체리타 튜비에 권해 늘고 기세 제구
7: 지신 촛숨키 지소초외 두구기 추나 안수 정이 내자세 지딘라 심쿨치발 안내 콤신경 랑키 랑라시 인용 我시타 미롱토샹외 송년티마인발 랑키 정이기 친한 꾸일라 렌지 시쿰 총용암
8: 만추 종당 뜬당 장리 시장 퇴고 매도낭 장마용 단다 캐랑기 토글러 워게탕 꾸리치베 나와두는 렌지 코스미르 흉내 랑기 랑르 개베 칠름디는 종식선탕
7: Zemlin Chudian Zazu Kibiwe Simju Nyesu Sikinang, Zembulin Ki Miji Yong Ki Changbo Chu, Chanyu Mi Gegi Gine, Miji La Simkam Gegin Ki Gange Chesi Yu Ji Kuyu. Tini, Changbo Tang Enki Zamsi Kala Yindi, Zengang Mi Chi To, Nimi To Jilo Gyang Simbe, Mi Mangbu Nedang Yin.
8: Nan Chu Sambara, Simla Yubi Kulbu Tang, Dungi, Chogu Tida, Rishik Su Zengang Churumi Tangna.
7: 참내윤직신탕주구리삼시원장금망보시러도러성투매번디도류탄쇠생기미당와칼라인디코투매변도치망보식랑기랑러개베렘바인팅저기심캄리베로빈포르디심캄디탄라체니더디시샤유디 심캄 디탄 젠키 투 남이양 내러 준신 니콜키 미남 지웨이 경키지 전다 티니 렉바 주톰나 지딘티 강에키 차와시 시엔토 미지 송유
8: 원장 레게 누슈기 초베 초수로 탐진 집진 제베 서미 부조탕 파마 뷔치 간이 로가라 남타 림키 파다 링도치나 자조게 징바더비 장이 치다르 차 Semkham Rigbe Lobe Adili Didara Songyote Rangyi Gye Gado Denki Chibo Chiyi Kuryu Sogi Gen Teda Mayimbar Rangyi Yin Miru Gye Chin Rangla Canbe Chone Chetab Kanggoyun Dimbyo Yue Chi Song Rete Miyi Mi Cere Gye Dang Chik Rangli Meba Kala Yin Nganchui Rangyi Shengi Tongnang Lan Zebe Uso Chiyu Di Xia Nian Rangki Rangyi Lan Ningji Ta Chambe Lianjik Si Ta Tuen Wome Semgi Dopshu Xieba Ni
7: 早晚的丢丢妹妹听着看念音的叫人他日切给龙年让起让你丢丢天音了今天天的三康给胖不配备胖不现实今年讲明天哪各日一切堂各日丢囊各日虽囊所提到藏们总体帮徒随堂 让起让了宁吉堂下次月呢俺去新年俺去宁土独别神秘普处堂他们本起赶紧落关所下次堂前期共土让起让了恩居人怎么人能堂 Kiki Pujo Tor Nangwe, Nungu Ti Sin Tu, Ranki Rangli Yine, Gun Yo Mari, Kali Yinda, Si Sung Jo.
8: Dorna, Tu Tirin Ni Sung, Tsoa Chidara Chi Sing Chi Ya, Rang Sim Rangla Wangwe, Simla Kwa Cha Gwede, Ranki Rangla Ningjita, Ranki Rangi Chamki, Yongun Zu Jo.
7: Simkham chudian lo tonan nangdi, Simkham chudian ki zawa chebe di tang ki rengi tang, di tang ki ji cuo zhun gui.
0: Xiamla, long tin du kar, jing zhui duo ji ta, kong ki bo la xibi, me ji ti si lo na. Long tin du kar di pa jie na, jing zhui duo ji, chong gi na abu qin ji, yung bu ya gu chuo ma si. Zu zhun tie gi xie ji yang, mang bu xi, kong tu chu tu ba chuo ta chib chi. Rengi ki puksam ungu yungwa chibi logo yangbor chituwa chungwe cham ti par dabi yin. Ti ji la ne zu kanche chung yu mi, ti rin mu tu ne senshi yubshu.
1: Samgi.
9: Oh.
1: Randida, ta xa nga ranzi zon chong de di pi ke chenpo kanche chi mido.
9: Risha, jo randida, chogo kanche mido.
1: 제장 뭐좀 망했어. 미망했지샤. 전소시다니 총가 창문에 류를 준 것도 와.
9: 리샤. 대패지 총재 변조세야디 어딘데 인기리.
1: 제시. 제장 좀도 총수 대부 딘데 체드. 나란조에 구조시켜 고였고. 응응. 다 디링 무빈 쉬어야디. 좀변하게 근태를 송조이나.
9: 제장체. 무간에 야포우면도 와. 예전조 조란 로호치다 취샤. 위위련아, 곰치시주시다 야녀요즈베.
1: 삼기, 다디니에 보라게 켐비나 뺏어요지. 니마니에 위빈 곰치니에 된다리야 갑균시라나주. 다리니에 위빈 곰치시주시야버 홍기 켐비나 나 땡땡나네 비그리.
9: 아하, 저라이는 위빈 여교 로고 침비유네 보라게 듀는 지지 로고 슬레민두가.
1: 장시해기르스트, 다조 교수조. 总不要让 멋수가 钱呢, 양튼다용구마리.
9: 지지, 겨우쩌. 爹집에.
1: 마샤, 어디에르샤, 爹?
10: 야쇼.
1: 나 总不要라.
10: 기니에 둔다 가르인바.
1: 总不要라, 응, 이니 유구샤, 유매총수내이.
10: 年明的金州多几次个月，我让明的三季三，他的总表那里啊，讲究是十二月。呀，不给对的。早听到喊你吧。嗯，听这些了，总表了。他的听到早的，我表也我三句。我表也你呢，听俺我讲的清的结束。总表了，他的我讲的我表卡张忙着些事业。哦，钱呢？
1: 我们卡最严严严吧。光吃十几趟不严严严。
10: 想不到老高穷啊，他都不到俺这种个幸福级个，我们光吃十几样年穷游游嘛是。马上呢，我忙不定这伢子，马上给个截图片定做了去，预备啊。总不要拿了需要了。他想俺俺这做哪里一年着，社会新大里一年着，卡斯卡了做准忙过十二日下，巧了阿婆做年嘞。 忙过学不学读，一年年头是得对，连面的做几久个他当面子，店家个年做的，那就推倒了嘛那边年做，年做那才行吧。他那可把两个月没过嘛，做不接店年，忙过学啥的下。前张年，俺做有个像个新兵连面的个制作姐姐，新兵阿来如果是做过上去。
11: 哦，顶这也不是。现在那个上路的，我那好像也不多。
1: 一年新编阿里如何做吧，让人拿这月吧，下面呢阿里出借月吧。
11: 那面了，但现在阿里如何肯定去做啊？啊，讲不到交际会，阿里如何做头嘛的？到底听了也想不让个，三路要当月呗。
1: 那三路当兵总不了，这些啊，我们国母去习主席的全部人呢，年年了看不加压的，三不加压。 熊南山亚的手臂，穿过的腰间还些些肉。爹呢，老子明天你送去电车去。列车天里，唐伯呢，不在吉林的，电车吉林，里面拉着吉林车的，早了下呀的，确实电车去。
11: 想不让个生存的，确实得个要死拉肚。听个中央的，监狱的群里呀，新松个来团里呀，同汉江西不那个要死。马赛让军兄等为他师兄那一年，团里唐维秋在托东的，团里你不早那都他们先去呀。他能信，团里是不恐怖打压姐姐姐，心中满足为马永波叛乱东局铁了，归家难他难行不是。
12: 想不让个切西地打，日不空没思绪的，我那几就点下。但一年总是想呢，让了也干不了他们切过云呢。东西给他们写呗，只要有马谁。西平朝外切西过了打。别那，新兵阿来如何的，肯定接走啊。俺们弟弟来给托他们个这些，老团个冷落。他能信，边疆永邦万把所西平朝外一些过谁？点说。
1: 让新不接个，做不多个啊！总兵来了，小舅，俺新兵阿来如果做军官了，三路忙不当兵。阿来如果的做官被军警打，民员呢，连个托他们冷落的，闹团冷落，店家托他们冷落，再藏个手下去。

0: 계사 가상무가 보는 친아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쌤제면에 나야 쌤제 누가
1: 봐라 검증아디 부진주 도지 나스네 무관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무빈 사비야도가
0: 왔다 미디 있는 녀샤 다야 보는 그 자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에 베스도메다
1: 봐라 두대만하다 다시 비우신배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대 갱궁에 소스제 주가대 나란주의 돈안기 주중이 레드나도 갱잔링기 제장 무빈티게 알레 주가기 주제 유럽 제하수월 당샤 규지시게두 론이나 무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음을 치십주 론니날 퓨그리스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리베 땅군에를 봐 기랑중아 기행고래야 상아지그 요마를 봐
1: 봐라 퓨 니엘 보랄 상아치로마도 등은의신 보랄 양 무빈야 교야 무두능 말이세
0: 야야 잡진 커이는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봐라 다시 피우쪽에 신비 알레르가디 나란주 전난기 신비켈레 안 당구디레스기 종위다 전시준이 통진다 개주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님백을 이미나 나란주 님미미다 참여 기재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 사요 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요 말레 다른 능시제 나주 신비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보 고와용래 당원의 지도 서비스 니에드 그진 첨부 시다르도 와
2: 긴게 도와줘라 노피비 그때 충성 저 제스틸라 나랑 저 랑교 중진데 싱들 톱중와 제스틸리 제스틸리 쟤는 야구 충분히 딩원에 나도 요구 싱배 알레 루가게 롱아 따따 깔레 기베 제우시 나랑서 모두 배준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교 전부 두고
3: 나라도 시비 알레 부가디 휴력이 피해줘 단 야부 팀비 다리
2: 워시 반도 상스 兄弟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다 주제 차상부 총승에
3: 차상부 총승 난다미

0: 칼 징조의 도지타 콩기보라 시비 매지티시 첩숑 좀켄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지수 탈게 양피 참바 위지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숑 난키 민의 첩켄 징조의 도지 첩켄 로산 남기 보도지 첩기 타르게 양피 아마 춘숨 첩기 조무스리 바바기에산 첩기 부산 점디 성기 첩기 왕주 장진리 첩기 수남도지 저시스리 첩기 바산스리 성주 첩기 다와 텐디리 전다차
1: 차자르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이 인라 Jilong Arshin Zebata, Miyung Arshin, Dewey Kibarni.
2: Kunani, Desida, Tizaina, Lagdo Havana Lolia, Kirangi, Lagdo Havang Janda, Wugan Chingbu Angja, Tendoina, Kirangi, Topan Lagi Angja Lubeshugo, Kiralia in a Gom Chiniki Chakotobiagi Chokotin Jestua, Kinani Kijungel.
3: 俺们请问这有不知俺的那学问着我也知道了跟那你说啊当俺的老多和俺家路擦算我只想了他要我这对不说的现在特别多了呀我当你是读书啊我知道了特别是你也请问那老公你常天请你也是吧听见呢要我这对但叫我这些来我可怕见了

0: Kuyumani kabli lungo gui si kenki tanglangba danzi namzhi yi.
1: Kuyumani kabli lungo gui si kenki tanglangba zhi kebi yi.
2: Kuyumani kabli lungo gui si kenki tanglangba ge zhi yi.
0: Chekyu mebe chetin tang kabali ya machi.
1: Gergi chetin xian le me zhi.
2: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bar, Mantu Tunshin Yube, Nanjusang Me Titel, Yisub Chigui.
1: Mang Yongi, Kablulong Wu Chene.
0: Dekui Denbe, Punjong Jungu.
3: Mang Yongi, Kablulong Wu Chene. Dekui Denbe, Punjong Jungu.
4: Shamla, Longchen Dukar. 金州多吉塔空气波拉西别帕西提塞罗纳龙天多吉地对切拿金州多吉落着起摩尔摩嘴巴拿了罗贝吉拉可波拉吉刚过切巴马年巴从穷给不给这不要不马头的创业拿阿不给巴住居两个萨不西国族别藏地盘大不赢天吉拉那句肯定穷于每天 Tiring Muthune, Sesi Yubishu.
5: Jia Jingzhi, Gale Kumunduwa.
6: Kamajo.
5: Ya, Muna de Pasida. Chukandu.
6: Oyachi.
5: Langa Suya Legdi, Gale Chamuyorda. Nibjada, Lakbegil, Diego, the Ajanja. Tendo Shong Alanda, Gongchine Chioji. Gale Tinje Yune, Susu Leo, Susu Makuina.
7: 미통주치르다
6: 야츠슴기 진리장락에 슝람소야가 라제 데스 르브로체나 총전한게 람스 라제 앙탕고도 시도로
7: 저 진리장락의 버셔시에이
6: 슴기 디 버셔마다 디니아포 삼이
8: 진리장락이게 什么做 다수 겹수아 드림문에 내주 치부시라 중시아

0: 계산
1: 로발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지 도지 로용 조면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치드니 콩주 십시석이 야 다코 나와 가시에 모두자 제네라 치그도가
1: 발라 다코 미겐차 차브리 딘디 두제 나마리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용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데 로용이 없다
0: 오 다 제네답이야
2: 로든 넘버조 다 단다 총도 거조인 디랭기 총도 난된조디나 탈뢰래가 초돔 지규다 원두 미게르 차가 주규 디네 장마야 라지게긴 난조 공호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난조 상종 숭남기 레드디 뷔제 레괴 리주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직 통용어 말이 다 디이나 하장의 야구리 딩 안주의 뽑아 지우베 레그지리 더 듄자 지그 뒤주 난라 창매 강행을 맞아보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 업주 업주 유베 상종 숭남기 레즈디 리주 총부지 내저와리는 창매 모두제 뒤상의 안주 신구기 대두 레게 레데
3: 함라 보라 나 로용빈다
4: 오지 부모래
0: 어 다이니 신의 로래 중아
3: 잠은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부 야 도대체 마 빠다
3: 내삼라
0: 오 다 신의 로용빈브리 보고 삼바야 보랑 깔래 가제 돈 나고라시다 샤깜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주 라는 거네 당시 되어다 똑치로 시라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포 차간 돈다 땡에 슬렌데 체크아 보라리아 진주먼저다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보라 아버진제 깔레 십직함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랑 그로 텐 중아 레가 쪼 가라 지기로도 아
3: 보라 나타리 치로로 아버 줘야디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주고 리면도
0: 응 지샤 보드 지샤 야구 중샤
3: 나 남수에 레자 레제 다워 지그 진리야 슈글레 제미 갈레 참모도 와 보라
0: 유드 유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셰다 댄시 티즈 만주 니에도 스이베 뒤즈 장르샤
0: 다 딘사 레셰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만주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만주윤의 셰비는 녜즈도 롱주 지임보마도 그도스다 임베 나오 균민도 다와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체 레제 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 체주 원의 녜 섬기리아 진리 소구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지샤볼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차로로 냐제 슝람 소쇼 고르기 랑세나조 배산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게르나라
3: 홀 나레 고급 탐진다 긴균체 후다 바다제 잠이
0: 지샤 보드 지샤
3: 데네 뒤주 다와숨 주드 슝람 수준 걸 라제다 간에 카치 녜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시에톱자 레주인의 치로 시라친스 레게 뷰제 도부시라도가
0: 다디 조라리 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레 갑시라는 기 림소 나야 이지다 르게 양치가치 딘제스제 진리장라 고라 치로리아 된다제가 되듯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시기
0: 담이 딘제이는 라리아 징리드 미 야고스 그도 제브리 다 지도장바 가산에 호주 세야도 오네 라르도 나네 딘제스다 아인삼추
3: 제장보라 드리치로리아 아버친제 지네 용보 야고충라 니네 낭니마네 세야기 나레 미 유튜브야리아 최심다 댕최디네 치루시라 친송아
0: 지샤 지샤 보드 지샤 다이네 랑가야 하고 지야지리아 다 단대디 라 공부 당부 잠지르다
3: 레스볼라
0: 도저 라 추고게 전부 공부 단제 전부 게 말이 디조이나 딩상 땅의 멍슈 시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3: 슈장볼라 년외의 제나 단도 롭종 치고야 망부 시다르샤 냠뇨에 시다 등금도
0: 제제 냠뇨사드 게 침부 시다르 보디 땅아주 견고 냠뇨 요리
3: 볼라 제니 기랑게 나야 기랑 친주가 되기 네 주시 손난다.
0: 다 욕셔보. 도저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셈부 겨라래 여말이.
3: 보라 기랑이 직 손난다. 나도 러충은 도저 니마 루규 셈부 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루규 대회 셈부 고기.
0: 제마 보게 라는 십주 시에죠. 다른 라는 흘러져 예수스 깊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님도 나란주 겹기 리준 디젤이야 다저수가 좋도.
3: 용아 보라 이내 보라 기랑게 질자토 부두엘.
0: 나 견걸 통주시에게 아. 리준 디엘아다 냠메즈데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 여마르 부.
3: 용아 보라 당아 나니님도 태저리 나니가. 보라, 당하나니 예수도스 겸는 게
0: 영아부
3: 다저수세 더봉을 줘줘도 보라기랑 꿀에 먹으네 당하니 체를 사슴아
0: 영아, 영아, 다 영아 경자야리야 뉴그루 고르다 다 대리 나 미보지 불안다님도 리존디 링고야 다저수가 영토부디 예시도게 말해 남미로 죽줄하자지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지야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알롭젠스티나스와 레가르체네 슌부메베 뇨그르 고레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데지 레미이네 지그르다
3: 보라 예비에다 공예스테나나
0: 당가라니 데이저데 데게
3: 젤 데슈다
0: 더다 부징주
3: 너
0: 대신데 야 간데 야 쇼다
3: 레스 쇼프스 어떻게 지존딘 제스 잡아래 깔래 잠옥하야 도와 하라시 보라 시다 난저 요거 롱숑기 서신데서 지금 빠져 자라
0: 동안 잡으시 자도가 뜨다 불안 피해지 뜨다
3: 흉주도 저 야가 교구치 윤주 탄리 교부능 시르샤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텐을 잠벼선 저 시민두게 라보라
0: 어허 따랑가 빼도 스닝 재미시라 시에도가 뭐네 리네 예베 미라르샤 난저 요거 롱쇼디 사자 야고 시다요레 서버 토즈르마도 사문조 손자 퉁궁 태려야 롱부시엔다려야 문고야 요마리 이내지조 닝베 들려야 미자다 뿌르도즈마도 나좀 메세도 오늘 교부 시다르다 부
3: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마가 로큐시 손한다
0: 다데리라 릴리야 다조조가 용바 로큐니가 용바 아
3: 볼라 니가 인다 디밍리야 고연이 주사 머신에 보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나 비인부
0: 부그디이네 더다 나랑저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유그식 수거래
3: 아네
0: 세면 디밍리야 처아베제 수거래 이내 세면고 시겐 방 미슬리야 셈나고 시다 여장 메스즈 코야 민도 다제 시부 처아파자 수거래
3: 처아파자라 그 메슬리야 두고 괜찮던 거여래
0: 죄송디게 메슬리야 두고 땅야래야 창그태야 여말이 로디 뜬가 랑 바바 깨사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까지 키제 제당그 총들이야 진비 랑 몰라 샤니디 가수 진짜 잘 보시 자요. 제자 시민크 머루 걱정 제제. 나 나를 마대보다 뜨니. 전부 원유다.

0: 제제소소라살로
1: 야보
2: 너
1: 다 다전 조차스 많이 쓰시실 주게
2: 젤보라
1: 다 보라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재면도 아
2: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졸롱부에 쌉자 대비라르샤 보라 ཉེ དོས དེ དེ ང ཚོ ཡོག ཤང དེ ཡ ཤུང ལམ ཁེ ནེ སོན གཱ ཡུ བདག ཁ བཱ ཤིང ཟུ ན སུ ཆེ ཅེ ནེ ལིན སོན གཱ ཡུ བ ཆོང ཟུ རང བབ ཆུ གལ དེ ཆུ མི ཁེ ནེ ཆེ ནེ གཱ ཡུ བ ཚང མ སེ སེ ཐིང དེ ཐུང གི
1: ཤུ ནོ ནེ ཤུ ནོ རང རེ ཞ ལེ བན ད སེ མི འདུ གཱ པོ ཉེ ཆུང ཅི བེ དུ ནེ རི དེ ཚལ ཡ ད ཅོ ཟུ གཱ ཐིང ཁ ཚེ ཡོང ཡོ མ རེ ཡིན ནེ ང ཚོ ལུང ཤུ ལ དེ ཅེ 자가 산르다 로도 야르데 마도 진제 삼로 고뉴메다
2: 볼라 팅산치조 니시 야게 주요리 나랑즈 롱고 이네 종레타 신레 지고게 또 디마시
1: 컨데스 롱부 삼은 조레야 신레다 조레 마잖아 한 소가 컨데스 지어레
2: 신레다 종레다 모두 쳐오지 이네 디간리아 쇼레 쳐오다 볼라 인제 제비네 나랑 좀 농구 신배 초보 체험지.
1: 응, 미.
3: 계산아, 도건 토부 배도 구유나.
4: 어, 영아. 어제 포카르 산도였나.
2: 아무라, 나 배도를 가보시. 너보다 주로 망자 교나.
3: 여여, 부디는 배도 지레 탄데 지어리.
2: 봐라, 보라 보아 태소.
4: 보라 저가 날 주자. 가리. 야 람볼알 둥순다 슝임베
2: 볼라게 숨부데조 좀 마르다 루큐지
1: 가리 가야 볼라게 가르지야샤스
2: 볼라 더원 볼라게 나야 무튀지 지조 닝베 루큐스 손 근제도
4: 왔다 지조 닝베 루큐 콜야 볼라리 닝제 듄수로시네 손야 요르다
1: 루큐 셴부 지오르다
2: 金珠马当公公不要去做宁波的跟着去吧哈过不去我的不啦去做宁波哥俺做有个龙白西边宁波的过来呀母队去送难的用啊去做宁波哥了呀俺做没事给对岸都做仓嘛能够春秋的那江家的他对岸的对岸社会的我他读书的呀帮没事做呀他没被娘娘的读书不起为书说娘国呀的
1: 두두 메세 망체야 고로 렘바 겸겸도 고야 요 말이 와 당원에 지 고여가 마저 장부 주다 나도가 마자 내베 주사들 알다 부
2: 오늘 개구 윤진 신전 넘루디 독속 침부 시다르샤
1: 다 돈도 딜레 두게 르심니 나르주 냥고레 배샤샤나 시비 츠와 파자 고 로다 마제다 두제 베뷰 테라서 두두 잠바
2: 어다
1: 체마교가 지가지다 대자 슈제 나르주 동그른 거 제자 지조 닝베 동에 시하고 줬나 시에는 시에 차야 여말이
2: 보라 이란 게 징주마당 공기니 주의태소 송두 남원에 너굴 나서르시던기 이내 로규 도서 니두 니에 팅상가 초와리아 가신다 퍼유 조준치야 심슈이 체로 주기
1: 지다 중교도 기란조 라바요리 보응안조네 라가님을 아래 딩사 스준의 야구리 따보랑가 리부 짐쇼 아
2: 레스보라 냥 후다바다 지기
5: 콩토 남부추 세메티니 롱친 듀카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지 티시 첩숑 좀케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제주지수 타르게 양피 참보위지 지급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데 첩쇼난키 민첩키 징주도지 첩키 로사남기 보도지 첩키 타르게 양피 아마춘숨 첩키 조무스리 바바계산 첩키 부산점디 성기 첩키 왕주 장진리 첩키 수남도지 这些次里车片八三次里三组车片到啊天地里前打茶
0: Cho chi la gange yu tu. Cho si cham jie ne ro gyo ri yu. Ngan chu mi chi sim chi ki gange le nambar gye wa che gu.
6: Ni je. Ara sum. Ara shi dai ni.
7: Wo zi bo la. Gu gam sa.
6: Ha bo gu gam sa.
7: Zhong ban meng de.
6: Ha bo. Tang an zhe luo zhe le. Ne guo nu bu da. Su gu ji yong ge. Meng xi di ge zhu gu yu za. Lin qiu tuo si ma qian ni yong ya min du ga. Xie bu dan zhong da le yong bei a.
7: Wo la ha zhong da le yong mei da le.
6: O ni.
7: Jima li ya chang bu shui bi ne. Ni li ya nian su bu ya hu chun de mei.
6: Ha le.
7: Men sai sai bi.
6: Si.
7: Yi ne le ji li ya nian chao bei tuo li ya. Ni xi gun zhong xia ge zhe long gong mia ge. Luo bu zhen de shi nyue bei ba.
6: O o.
7: Bo la de si da. Bi nang ge la su ya neng xi kong ge. Lu ji nan long zhong xin du wei.
6: O o.
7: Ni ba ya wo zhe jiang bi bi ne.
6: O.
7: Ni xi cha zang zhong da ma zai.
6: Si.
7: De du yi ne. Si yi ne le ren ru dang du wo xie xie.
6: Si ren ru dang du ri si. O o.
7: 제자님,롭주디
6: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8: mē mā sēp chē mē ngā lē yā tāk chē chē kā mā chīng bī nā, ngē nā tsa tī tū rū chūg mā rū bē. Bō rā nī, ngā shī gu kī gu yu bē.
6: Sī mō rā nī, ngē tī chē sī mē. Tē shū tā, ngē rā lī shē wu. Tī rī ngā jī lī nā lā lūn chū chī tū, pū chū tū chū. Ō, pū tī ngā, nē shū gu nchū mtū bē, tsa lūng gu mā tī chē chū ngā chū chē chū ngā.
8: Lē.
6: Ō, pū tī ngīng chē,
7: pū khu rā nī mā nā tsa jī bū shī rā yu sī gī.
6: Mē māng gu sī gu yu bā chā. Dine zilung gomiya di dregi lopchung di chebe ji la nesi di betta sangcha ching su sikidwa.
8: Ozi.
6: Che zang tirine mongara nige nesi kunchum siya gi zilung gomiya di yahu che chebe yi na morangi nasa chakki yonbe ma che menga le chogumar da. Ori, tanto budi tebu che ur sikidwa mo.
8: Ozi bo.
6: A.
8: Da di dregi penpa yun na da ngara nige tebu che che yahu che chandwa a.
6: O, o. Ya, mo shu shi, inda, ala nye li kyan langa de, du a, nye di, du si che, di nan de, shir, di lem na yung gu rizza, o de, lo zhen li su, to chung e, o, inda mo.
9: Zilung gom jang gi, lo zhen sen si nang war, ge si shu gu di. Di ne, ta di ngan zi,
6: o ya gom, oi, o, du si,
8: chi,
6: gali gali ma le, a, du si, a, du si ya. Nogu dine uya tin su gudwa gyala ga mo. O dusi da. O dusi.
8: Dusi rime bo.
6: O tebu che urda mo, tebu che shu.
8: Yo, yo, yo.
6: Sending ne. Yo. Nungan yi sum ge tebu ma chen tog ma da.
8: Yo. A dusi. A dusi. Bo.
6: A.
8: Bo nga guyu kwa nye rachi.
6: A zi gye jing ma ri. Mo ra hulu chi. O kli chi a.
8: A
6: zi gye jing ma ri chi.
8: Bo nga
6: di yu tuga. Mo nga ra nye de. Gela ga di shi tu. Uyuyi chaya ge zilung gomiya ge lopsen shi tu di chanto. Nya, namsang odi gomda, kechik mara chi.
8: Inda, inda.
6: Nya,
8: bo.
6: Odi chi shi. Uzi, mo. Mo. Mo rang harche so. Uzi mo. Chempo suyo da chi. Uzi da nye mo odi harche bre. Besa so, uzi.
10: Bola.
6: Osi, amjira.
10: Nebi nyega le thas chons.
6: Osi.
10: Osi mona ko chashi thobshi ra do. Tugin ne chashi jwa men de chune ko ma bel.
6: Amjira. Tisha ngni ni ge ne shi kun jum chia ge zolong gom ya de cha je. Me kyu ne se yo ma ril.
10: La, ne shi kun jum ge zolong gom ja la.
6: Oh oh.
10: Bola ikra yin. Ngan chue nam sha ko yi gyun de ne.
11: 这里也是南国的，连续观众给这种工匠是也挺多，蒙爹给贴不难看快要的。这里莫来提到了，免看给托蛮多，连续先不拉着的。啊，咱们说人家是人，蒙爹了一记擦擦街，能没说了，老子最着急是，俺们就来拖欠呐，答应了就把呢，蒙这个贴不看的起个面了。
12: 俺去蒙店了，干家谈。在这了，一起难过。前退所，南平文大热土谷忙咱们接不他，吵架破格所，吵吵难他，咱不讲。
13: 只需冷不忙那样。
12: 定价只需早晚饮。俺去熊南头可林牛菜里给的米东啊他，可林先去找俺米送啊。
13: 恰拉东的库里米东啊，库里东个新米瓦节切菌呢，开讲新都清不是。推广安全，禁止进水了，送在水内。卓兰电价塘也入沮丧了点呢。卓兰夏东用完切菌，给零切的。电价塘电别继续库里有机，推蒙托对过。
14: 森尼拉布杰，金大村的这些，巴拉吉拉平，这是呗？
15: 呀，我们得说的，巴拉这里来个招雨，大家阿姆拉尼不住。
16: 巴拉，这里俺几个人，这两个俺怎么咋个住呢啊？
14: 啊，是，巴拉这龙花的，这个菜花那么多，这里阿姆拉留心我。
15: 呀呀，收掉，收掉，谁弄收掉？嘘，哎呀。
16: 巴拉，你这姿势的肯定是这个嘞。
14: 记得不摸，巴拉的菠萝豆个名度哎，让怕是得觉得我，就俺们俩给这继续过去。
17: 巴拉给俺打过也能个名度。
18: 不住了，大勇切给你，怕么你给我眼睛。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튀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공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았다 뇨종미 집이 팀 체력구신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뭐 다양한 권익이 면디 키시다
3: 바라 면디 튀지 유제 로치스 주기 디랭에 면 사업신 요가 친구
2: 기란도 쇼는 대조 준중치야 제신금인도 니에 딱바스 그유 개치가 말이
3: 오지 바라 튀지 유배 면 취업이는 편유 마튼 바마세 면지 치아래 튀쇼 친제 미수시대 타는 뇌큰 수지다
4: 면기 편유 튀화 세볼시볼래 tuzun yuwe sume chumi shu.
5: Ani tuko yunken chichakwa, bimbi digi yin.
6: Ani tuko yunken chichakwa, tsir sanju yin.
5: Tukze ki suku nwe la, digi kimchang kator dong.
6: Tukze ki pama pinchi la dunge tenne, maungu la rewa meba kyo.
7: Zidu denbe pyojong, na tsir payo yin.
5: Tuk samsam gor, tukze ki nwe duma ju.
8: Chimi langzor, tukze ngoy suma ju.
9: ཁྱི དང ཁྱི དང ཅང ནམ ཤི ལེ ཁོ ནེ དང ཝེ ནམ ཤི ཝེ དེན ན མ ཝ ཆུ ཅི ཉི སབ ཤི ལིང དེ རིང ཚེ མོ ཉིང ཅ ཐ ལོ ག ཆམ དུ ཐ ཤི ཅེ སོ ཆབ ཆུ ཝ ནེ ཅུང ཕ ཕ ཕ ཐ ས གུ ཁ ཅེ དུ ཆབ ཅུ ཝ ནེ ཆོ ཕ

0: 남대 초창 사게 토마 게임의 통공소 팀제 개발 체원이 우리 로유토 미션에 최점용 라무티 마게 황토 람키 유주셴남 사자 쾌양신 감시치라 조서더부 쾌양배 자당탕 치우 흥지탕 방종관의 세리경초 라무티 팔라게네 마르잠펌나 람시부 톤네 톨라 캐규네 캐규르고진 유롱탐제 청진 나키 제바 대탐제 개바예 목진키 용수 둠싱 겐사르키 외수 톤네 톨토 양베 람키 코스치중 타나 제 이토왕웨 치우탕 법추소키 괴바 따웨 초미시싱 양참라란니 나키 제베 리사르키 제모타강 목진키 톤네 응음시탕제 行业人员用完马赛各堂各宿朦胧起心内日库塔拉重叠其中感染灿烂蓝图温图别让完美版顶着雨了错完日剧穷呢今天虽然点把蓝昂样别那心养借用说吧那么中腾对宿真心年你为穿用心养家你是人归目镜堂将其能容塔拉泡别给去十几送把单
1: 与其归吧满起金巴达我才觉得得行将是不曾经有了归别该才起用数贼了恰汤其余持久着吧龙胸汤嘎长汤的吃汤出于乐天有日行内只有他以先了日为能用那错端盘切把锁以往女主其贼把提大米拉钱呢汤把给去得不你团体娘阿巴汤 지준미라다보능세별샤웨 자탕 지우양 제종 리단 나조 방제종 나 밀어제바 냠제종 시 치윤종키 제바 타다 낭 도리키 요코르 창신 양결티니 냠구르 양키 따라균디 균키 민문투 샴시발레 랑케 깨우타키 느기 괴바티다 냠수주시베 왕투 당낭 강아르 국배지탕 점당 집에 심시베 빌레 지식차 티나 지미레 님고르티니 유레포롱키 괴바탕 잔낭 신토 직발 삼디 디르 체토 창바오 광모 마녜 콩토 녜겐 덴바야게라라 구리 퇴토 겐라 디나 므 말레 오차키 유세르와티 마리탐 유디 미탐제 제자와경 유게베 만조 콘수 마추치기 마리탐 슈바 콩키 하하하 몇만리 억절세워티 유티르 낙시두두베 디르초에 끼우추 외부콘네 낙라주급 쿠르타 퇴바르징네 조아지 생애남초 참대리두티링 다위키 고간시베 레젠디 슈잠타가 시행이 팅디 레젠기 십시 천군난캔 미야라탕 저주직수탕 인준제 개준이 남발힌게 심자나고
2: 谈的你毕竟去去你是做孙大大事企业的修别培育并得听给他怎么你撒娇卡的修别培育龙井生听给公开上俺里前作用吧自认这么言他的听给你先过出别的前提你撒娇我才是当你是吧提提人里前呢给那边年龙图培育你培育习惯经济当年龙我顿去听啊扣啊他 初步将他们下顿突然龙女修口的人盲错错边角汤人内月骨所却坑几天偏把清不特别过了接着续别这部过去途二个桌别更进桌这边娘们三是吧提撤着续语三个那么错接了你一段假面你修这座路呢龙啊前穿啊别过座路是银了别以为经常当年
3: 龙我顿就听啊，可为老师建议，第一身边能不如。

0: 두스크데 게스트 두자마 링종게 구베 왕링코 세사베 지리아 능미소니 담비인디 내산다 먹지치 먹고기 대주디 왕시제자 정식하고 중샤 산데 발라디 된다 디게 겜베 롱네 포제 종샤스기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영지리 디니엘야 왕룽게 왕지스미두 잠바 리간리아 루루 진용유베 꼴시에두 잠바 대윤교기 민망게 가르시기 열에서는 내 주도 저 예민이나 생명의 레알 고엽지 제마도 지기 그도 점점 저게 말이 두스게 되시기 열에서 저게게 사세간리아 제가름 뷰디 아니 포베 꼴티게 시에두 잠바 미창물로 게무 침부시오고 열에서 디사니네 제제 응군진디게 제미 제제 토드샴니 대비인브리스 생각 넘어서 콜로 넘버 2 센트르베 디임베이나 중국 작전 점중 시 콘도기 중화 담주 세약 점중디 료자다 정어바트 데링 서적한 세약 중담레세 신잠다가 시의 레센 디 점직당 중바 저주 직수 창마 다르게 연비다 십실 천군 나니 스댄벤 저라이 팅디 레센 시차
1: 아마 도스 군난다 녀랑아 냠치티난다
2: 지다 칸자 뒤에 아메 Lekchiki shubulun bati kia lesha. Rangwa liya duri toa chiyangwa.
1: Amla, nga wunne sandu lagi. Amla, yamin, nye, nyampe, kisho dine juje, sego.
2: Pomo, ta sanzam shaji, kane diya gyopshungwa.
1: Amla, toas kuwa. Amla, nga kare ya gyopcha. Amla,
3: kane ya yamu tinjo na, kutu ya yamu.
2: 春季干可苦买盆天南边对他阿妹的几句难过拿了没忙不明的喂且咱让给冷兄弟也全是当过阿妹啦你冷兄弟在哪里下哪里是老不去啊阿妹啦我主管那里呸阿妹啦可是三句难听不念不去看用给婆母阿妹提的小过土西给面去到不赢 범라니 저거 나와줘 범라한테 등기 라꾸물 주고니 냠부세 텐도 럭슈디에 매봐 라꾸니 지주랑거나 가스가르겹스 섭섭 마치자 단 내도디 캐나리아 주고여시
1: 쉬상치 아무라 아무라 침디 독세미주 침을베
2: 지지 아멘 디 독세미주 침을다
1: 아무라 락주야기 이즈 린제아 그런게 쌉시난베
2: 인다 보모 닝지무도 왜 와체베 보모 랑게 럽드네 난리야 리었다가 통고 치야치 라쿠주야게 굶시티 균균 치수아 응거
1: 락바 짱마주난 발레난기 순기 락바 짱마주난 발레난기 순기 척부 진친조
4: 단단히 Bijinki chizuni shuzepsi dagdaji.
5: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Hello Xizang,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I'm your friend Sinam.
6: And I'm Zijun. This is our daily 60 minutes English program, Hello Xizang.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and interesting news and stories in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Okay, coming up in this edition.
5: China's President Xi Jinping chaired CPC leadership meeting on Girong County mudslide rescue efforts. Xi Jinping,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r CPC Central Committee, on August 28, chaired the party leadership meeting of the deliberate and make arrangements on rescue relief efforts after devastating mudslide hit the Girong County in southwest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Xi Jinping, who is also Chinese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other leaders observed moments of silence to mourn the victim of disaster which struck the border port of the Girong on August 26. According to the meeting, emergency rescue operations have been carried out swiftly and in orderly, well-coordinated manners under strong leadership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with comprehensive efforts underway for the resettlement of affected people and handling of the aftermath. The disaster occurred severely cold plateau regions.

0: 规则设计所内部范围忙错了，三十东西也不提。给南开这娃去研究能面，学术主编出自你是天地开放安查你，来我接过你，接过接来我接来我出趟，然后来我接过你，接过接来我接来我对你们他。
1: 企业业主娃前面没能面，应该托你学术主编出自你是天地开放的你，来我接触，接过接，出接接短接出我，然后来我接触，接接送，来我接来我你，出短来我我也不提。那么，确定没有线断了？刚刚也三九六三八天。
0: 你对，你都讲明你说出来，平常农村年轻来的开在你战斗更阿不高速被在我做不他，过错在归他，战斗去学习他，吃着你催得铁蛋我没事，来团白来的强菜他，米他不认你，认你尖头，皮具切不少，一决定做命呢，年终钱不卡去，来团白，娘娘上午娘煮汤，七兄来团煮不错天，吹都切不贴，你对，你这场一天，你都讲明你说出来，认你他如果来的开团结点在过了，怕不对我做切不贴。 温州呢，南菜去梅园西单塘，出了通外，如果外脚不打了命呢，宁可拿出空手汤，泡点汤煮冷蛋儿，米卡真不烫，酿土肉饺，拿去烧饺，外面今年来皮节，来么吃不贴？前个特别有句，温州前阵店家浙江前阵是叫呢，宁这场地去人呢塘，如果来的，比他空平永久，规定六点天不贴。
2: 你推空格中去当起来团把松竹塔这座前的，省着中塔那栋区，它是同级对龙地前区解锁，对于你可以西林当中用去，大众去过标贴。前个托是用完所大锅塔，路贴，别多西竹街松竹前呢，地锅塔团来电线，所来起来所是脚贴，中塔去卡街当中用前的西林浙江塔，创新塔街，每里团地所一天，你去前边三对七的塔，娘娘上不六种前的，别多前呢，来个星期三。
0: 来个三车加七单一批，而且在我手头接几片龙眼片段塔，尝试给几片龙眼蛋白的确准备在我牛市。前个托开卷蛋白龙眼一个来点吃的，新竹开塔六只烧烧，几片龙眼蛋白塔吃起，西林片龙眼蛋片崩开了，吃的为月牙汤、中间儿、豆干烧这批。
3: 结果这边呢，西林片老年蛋白采用什么噻？西林芒草去三百零年草花样配送草青鱼片。请给听见，听的感恩生就念着学菜，下面的这个礼物呢，直接许白零星新不难，人百姓三难一宿。你看你，看你，品种龙井年轻叶公，来给龙井一。
4: 曾中堂龙井豆干儿，曾中堂龙井豆干儿，
5: 作为北京两年味，曾中豆子甜的起，我们手里马儿心头，米菜硬的豆干儿冲。
4: 恰巧白马塘村边，种植谷子多么低，新开出个两间村，眼望级别，算是不。
5: 曾中堂龙井豆干儿，
4: 曾中堂龙井豆干儿。
5: 在山东边，三朝天街公康上，顶地推给龙井基地层去难度，多开了协助村里万家基站不达，全部建在那年修塔南行，平均每晚平均坑内平均南围，平均那些人路基年片不都特别尊重人们年纪压开，许多当面给登记记不得，平均呢，他的平均龙井基改装当村巴拉尊重人参当着，养天数据一边三南一不休，三开人家。
6: 平均那些人都给年纪不都特别尊重人们年纪，才是明白。许多当面给登记记不得，总把不多开了些不中，自然文件呢，记录七栋出格，估计可不准落了。像德龙图，一不按往长样不同，用登春年纪三十个冲不得。公路处呢，就是怕了平均一次年按当记不得，江南县。公路江岸呢，民居领土罗前大马西里冲突，年按六松的，自己过了。
5: 一日拿错，站到阳江门日暮用作，代表着宁美区路建了罗松江南河市。多个的协助村里万家企，吉普拉山给革命，说不全个的，带来那么各种准备，加上加粗。明晚破了我孙那么多街，王娟美那么街街几个，我其实是个子总兵的，加子铁路总给总兵，平山呢是兄弟重口，这边高粱街给给先用我的。
6: 학벌도 공기 깔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랑남 깔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하고 싶시 도가르셰프 중 7인 완전히 두릅족계에 표기 변리 교회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진식인바다 공기 명왕 도업주다 신우 담이기 등규 산계기 중립계니 현자를 야카르게당 표계니 현자기 며크 다주세지 끌리 청와 리버시바소 잠나 유치 대군기 최내 신우 담이기 등규다 미와도주니니 계급치나도 깨차당 쇼킨 신도 전부 유업시 신우담이기 뜸규제바티니 도가르셰프중치린 관계기 구신의 투수 작지치구종기 종편능린 우짬내 주 도가르제시랍겐투 족발난신 년집책조르기 남내시에베 뜸규진무티니 표미리기 족라 겸수친부연난기 외동초외 진노르기 제식시 뜸규대낭 좀바뷰 쇠냠 댐베 담비 망북교네 미숭예다 유기 젠조 삼베 차코소 네망 표숨 쪽바 응숨 신치유바 마세 책조르다 응은주나 제티 년집다 코드여서바 나위 표기 따줄 표숨 쪽부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바부츠 이완 초토바 중앙 마세 좀치티 민나 편주 랭묘당 유기 젠조 차와 튕기 강식르 진베 따와소 책지에 영향하게 도안이 치바다. 자외 규림다. 숭예두 꿀배 미네 삼루동 주소 책루 도와 지유배 제루 배면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태 랑주 표숨 척배 류르 갱규 상규 제바당 자와라.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기 제참마 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쳔바다. 급제 그쿨 식디 세강 먹뉴 지리 제배 토 제체 튼당 참배 겐남자 냠시기 제네 응바르 춘바르 제라 책제남 책강 등동 지리 대야 책바르 저춘기 책강 시르 대바지 지네 겐데 뜸배 냥아기 자외 수균 떠네 책강 먹뉴 지리기 겐남 냠시기 지유바티 냥아메 로메 숑튼기 주구 양바르 쿠르베 리키 푸유바시
0: 샴랄 힌기네 도가르 십중 7인 관계 기자마다 참바 겐젠 라지 슈다 난싱 편조 미마 비준 칸네 비준 난웨 푀기 너슝 정부기 점중 정문이 기체시 인바 슈노 담이기 뜸규지바 편논네 단디 푀게 동진기 깨주당 튐바라 중지 원참당 자네 양뒤 슈바티 리우니 슈바티 세로나 티네 개부 슈노 담이기 바우시바 슈니 르 땜바 티네 정이기 지신 치바라 세기 희싱 그둡기 나수 짐벌 송송와리 기부슈누니 코르웨 핀조 타다 메바루에 룽다 통웨 강다양 착바 맹아야 영우 마틸라니 레기 박자 그치웨 착심기 라 중세 마독발 치발레 급식나 낙세 당예웨 더블유식도 보무슈누마 람쾌발 캠바 젠센 뚱부타기 제디 류소 제마타바식 듄투 통화다 대다 직신 닝메가 워트니 바오스바슈노다 메바 기마 뒤치기 추 탐지 메딱베 장완투 마큐르바니 가양 메테 땡니기 땜바 초베 지마 이우마 태양 타키 니당 자와 냠니바 큐르바 뎨메사오 제디 네바 페치 딘저데 류심 타데 능미 랑추베 털법 슈누마디 차르차자 디린 수학이 원부 머송외 밤룰 줄지 내양 차제외 통남매가 링두 쥐발 줄을 머니 메도 주변 기재싱 렌친 지텐 타기 제치바 능놈 디외 짜이 서부니 롱기 잉싱 내엽신도 욕 규링 위배 벤진 믹셀기 착진 이다 근계 지조와 카당 차규 추이 초제배 차바 공부더부르 이메옹 람마르초주 마르세 좀발네 내미 무티 소첸 차르시에바 좀미 당신 치지 최바신 지중 텐니 따나냠메가 거둠 뒤베 뉴붐 창대엔키 락베 사르베 니월 땡외바 자조 초드른 눈부 차드디 차사 미두 뒤바 과치 큐르 진신 두피 겐키 겐치바 잠니 쉰샤 차베 옌라나 와당 지장 라소 젠센키 주진 사회 동동치신 큐르 상미 대진 교당 릭차이 인도연 핀주 근기 닝부주 대치 빼마사바 젠센당 샤창 차조 두비 롱주치 차지 기위 이기 띵로마 지도 포무슈는 랑수디 미잔 칭아 구구 되바지엔 낙차 치치 버버 담미수 순큐르 슈는 쟤나 가지이야 소프트에 균네 디다르 미두비에 괜히 착발 치바 따지며 전배 남도 규량 규도니 되바 시자 머룽 디다량 내외 내수 치발 깨지세 단이 기찬 지도 영웅마 레라 봄자 제바 직두비 되배 규제 치바 내치야 단이 깨지 예유 민주로 심해시 피니 가만 이오마 딜라 착배로 깨지야 매발 남도 대비 슈버시 대체 영원만이 끌려 외난도 이 가외 주인의 신도 집을래 개부 신도 땀이 역기 칠 파디 개시 추신도 중외 개산라 주토시 퇴비 가치디 링링 따도 시비의 견도 은발 초보시 테네 빼마 개비의 총기를 따는 두바디를 하봤나 총기를 태양 당냥바 깨생부 개바탕 범위 타경치 용을 줄바다 강치번 남경 교시에게 남바젠도 줄바 통외 맥기외 체만 디더부 질레 중량도 독바당 댐발 줄경 총켈키 개바당 범위 남기니 슈누 담바당 영어마 초도 자와 대질 능추 지신 수경 마월마 붙신 대내경 송화래 제발가와 야기 게메 제 준바당 지신 차동아로 남니 땡기 튜달 담만남 닝싱 메토아장 송라 고기라소 답자 짐번네 년주를 끼워 대남장 국바신도 장민진발 내바통화시 대내장 메가신도 송화래 포장 시비게 지진 배당 댐바 냠가신 디기 댐바 태양 지난 그 태두기 끈의 지신 Rinpoche Gepupta, Chetepta, Ndayip, Xenpula Sokpa, Cha Minjinshin, Chawatang Chachi Ki, Yichi La Sokpa, Lungki Nyewar Gyugyan, Nyenpe Yangdan Chewa, Dana Nyam Mekawa Ter Songwale. Lumpang Tidakyan, Nying Mekawe Nyanghe Ki Sinti, Shinki Dang Nyam, Xiayang Chishin Samur Kyur. Musum Nachin Chiri Chien Tenam Tongne, Tam Jiwar Zamanayang, Teta, Rita Hindu, Gengshin to Chudabki Drowa, Shata Tongwe, Yi Ribdu Makane, Jiga Benden, Mita Shunu, Marunwar Majur Chang Nyamne, Dabdabur Pochang Ki, Dengshu Tadu, Bebe Jatang Je, Songyang, Lentu Mawa Matubashi. Tene Shunu Chuaki, Dine, Be Ngunbar Dingwala, Ngebar Chisu, Nyamne, Ter Songwe Kyang, Kangsan, Nyamsu Gawa Teyang, Setu ki yuashin, dapcha ngangbe kyuzo tu jikdu purshu ki chodang jawa. Gese tamba ngibar dunmesa war marunwar kyurto nyamne, mongshin yi chayate, reta mor tukta pokpa shindu lupurdu yukshin ngula, tar ki junshin zawane chungwashin gokhan ki jamdi konar ngewata. Ter yumnacha zingi tuybe nyurwa lhane, ngayip siwa la sobe choke dushi nijin. Zha bie xin gen namjang zhune sanla deba nyola jendu churbe. Yum ki xin la mik yuwa mebar tawale rishi tam jiwe dushi kyang chungwar ma kyurbashi. Der yum kyang chime nang xin tu tila meba. Ge xunu ma dungwar ma chi jik. Gebu xunu ni zhungxi mi tunbe wangki choce di marungwar churbayang ma chi. Gwewa taki la nye te marungwar yang ma kyuru. Gyuze kichir langbo tang tala sokpe tingne lung te nyam nye par yang ma kyuru myoki. Tine kurwa la gyabki chua te. Gyesi ki pe pyunsum sokpa di yang nyami lung tar tongwe. Nyetu lumbang tang jeba chilme tewa shindu torne. Unbe nakze tenpa la shekpar dunme sawa ina. Yi tangwar ki la nyola jengi jutsu ditabu Pangwar chushik chi lukyu nam nyebe. Shunu chikdin paru du shekbar togbe dungwa le chuyang. Chewe nyange ki dungbe ngomu jatang jete. Shunu mingne bujing shukrin lewa la dende.
6: 天板了

0: 这是的。
1: 달행이야 송간디 망을 뜯듯이 준비다 정이 추구 차고 채우르다.
0: 레스 봐라, 도전나 봐라.
2: 바다지라, 티닝 푸친주도 제 송간 소리 채우리. 바라 기란 광로 지시 송장 민지 수는 그 민대.
3: 흥, 나도 보고 가로 주스 채우리. 광다 가르치야 송다 내대고 아. 볼런스다 레나 검 친아야. 다 그러라고?
2: 바라, 알레 또 쇼다. 발라 로 마디다 딕 슈다
0: 볼라 볼라 볼라
2: 나 곤다 하나 쓰사 길이 온 퓨송가 고치바 딤디 춘베 치도 녜도제 야즈 쓰유 녜리아 사실 독스 디메 추다 발라 리스 발라 녜 추다
0: 볼라 리스 디네스 추는다 아무라게 쯔부스 쯔나샤 베부 시부스도
3: 자라용아
0: 볼라 녀하고기 볼라 기랑게 녀야베 응위빈디게라 도전는 그여지 볼라 도전하고 마시 녀후다 바다 제조 딩상 아랑초의 종콩기 상당 종수신다리에 안능신제 응위빈야제 총격 도주뉴 조다조진의 도스기
3: 봉에 라능신 김제몽구든제 세싱매 이네 볼로야 창 김제고야다 볼로 창마야 제고제고 유드니 신규 라즈 미길이야 볼로 망부든 제야니 주뉴 요마르다 디랑 바베 하고 그리
4: 발라 야다 샬라 잡초나다 녀소스 부캬메 풀리니 유자 한주 신규 충충 디나 미스치 게긴 밀레 지구노 여드유 다르 콜 고급지대쇼 계시 총무 좀 이나 급디비네 은이 법니 냠도 깔에 겹쳐오시 다든 아야 로게브 케 말이 발라키란 대골 두레시라 만난다
3: 아 나 겐고레 스기베 나슴제 메비 온시르베 김잔디 단드부도 녜짱비 롱부디 나로 차샤네 갸탐베 덴고 말레네 똥탐베 덴슐 말레즈지 그래서 김장한테 진행을 나와야 보는게 굽는교지 차비나 근데 제가 롱배 미에 가르치게 그래 말씀드려 매부 고바용 그래 아
4: 팔라 니 하고 왔음 비리고 짐다 짐
3: 맞아 레나 곰 칭하지 다네 소소 다 그럽니다 이게 저기 짱짱마도 링당체가 잘하는 지혜민도 다 지나니가 신
5: 教经志从欧斯读的 从家切的住个趴下将来那个牛亲的话听着很这切不着三季让你呢爹叫我干了要的可离可离切求我可离可离哎阿妹朋友姑娘四岁你们没故事切不着居然对的听上来个姑爷可把要着俺从重村南给拉不着着门用被破学门兄弟子仓吗起了阿宝亲姐永不杀他他杀姐罗永姑们都给
6: 俺从家做院长起落了是大苦瓜做土人。交警局让三个要是端的叫让俺做他这个嘛事。人呢要个要是。但你呢
0: 原点原呢原点原别就拿是端过去不还真的让给俺谢谢等个月月你也什么地点当街从俺的作品的你也都是点呢从俺的叫人就不要那么的提不是他们多啊地里地里卡里地里几个杀出来别接了呀俺还是你们多起了阿不有个气呢干没着卡里什么地让给俺呀从俺的右下街起了阿不着是个月月
2: 叫俺让你亲戚看见你们多喜不喜？现在你叫人别上面把写不赢，叫人给钱呢。总干的你，不拉给我归那把马进吧，我不愿意接作品。但他的，不论马就过年，七老二不就干钱不赢呢？要俺有呢。天上连开的永不要个永不有呢，连个的七个人。叫人听这是代表呢，不论可丢吹都不着。
0: 第三季上个，你是哪个阶级大个人些？常不写名呢？你也顶着生贵，一年包了单，旁边你俩兄妹女把待遇。
2: 啊，叫人我那顶着生不多哎。
0: 我那应当，七老的两个亲家主要三亩地，俺是内有。丁三俺让做新不是年底，新来堂招来几个人，过过节嘛的吧。七老个几天还过不起过多。丁三七了做军个连着的忙不是。
2: 他爸都创建那里啊，
0: 啥干的，专干所连续可把切切实。俺做新兵，岁岁上老呀，颈椎当过多。内陆的大事，但内陆的叫人就我给没到马心呢，瞧瞧是呗。嘿嘿，去了，从那边叫那收押的，俺几个没得。俺让做创作，叫这次的班队创作呢，也差不多落散的。老公，这是团长工作有的。俺做他下给起穷。
2: 俺做去了，明日子日子，他都多少钱？两个菜还请不来。俺做弄不几杯米的个，肉肉节，连米肉还是挺足钱，这两个吞不赢呢。俺的怕着，除了用过这了，两个嘴里面都不晓得，这是要嘛的吧？
0: 当然叫，看俺是我那卷不穷，
2: 但第一样叫人家去点不他去。
0: 嘿嘿，看是周的，俺有嘛小来呀？叫金枝豆姐。你让可把有下节住着，让俺你们都免了，是不是到东行那儿去用啊？
2: 哈，给人家给钱么？看他叫金枝上去了，昨年用不得，伢呢从他身边第二年用不，耽误个七天他去下。
0: 大弟，俺要俺是那七十七个。来，是不啦？谁去的？
3: 我到时候就让用了，那下让我从他的呀，用不了就丢给啊。
0: 我在不啦？
3: 可是，我在，你的这是多么重啊！我见过了三十几个，但到我自己边去来没得。
0: 不了，那你不了，去让唱个水平呢？从家里用不是民度，到我这里去上一年，光我们西边那边子来民度。俺最常做那个七老的阿宝中年的做嘞，到我这里拉着光我们年端还是多少？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ia Gandai. Kashovich Komch. Yada Chang Chans Shilusta.
1: Despala, Deshua, Nielinga Singu.
3: Yanang, Baba, Yamit Gipsy Duda.
2: Deuchiozi.
3: The Kalekas. Josaf Jetu.
2: Ranzo Josan Nanda Mindu. Talutz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g Chuda.
2: Oh, Yaju. Chichang, I'm going to chance this. Naranzo Chonzun and Lugu Niga. Shapsi Yata Chudo. Dogjila Lugu Shiratang Mindusi. Putting to Dodge Rangin, Lugu Jumarwa.
1: Bala. Tanga Lugu Jotu Mindu.
2: Masani, Rang Tsungadi. That can't.
3: That's Honga de Gualia, Kiss Balaga Pulia, got you shipchinas. That Honga Ranzo, Ninsam Zondo dea, gets ya watch and madway.
2: Jerry, two sian leg the church is Marcia.
3: Monument. On put on a great to get in Easter.
1: Lessamla, Palas, the region we carry.
4: The Pusunga de Golia, yes, and the Lodgy Dagda Jevy. Daddy touches in my Jevina, not to tell my assembly, Lessisha. Jazza, the ring in Jim, not to get, drew to the Chocheba.
2: JJ Pala.
4: Ya, nearly a ginger dodge ranger, Songa Nazi Chicksheda.
1: Lespola.
4: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치 하스 주기 이내 캡상 춘출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상 곰 십길 하스 레싱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팅에 보는 데 제터드 점바 나 로숨줄 하스 리기 다시네 하고도게 나면 담배야 총 마자 지게드 제브리 당군에 지도스 테러 전에 야가 아랑게
2: Bala, tinggal lagi kan yu. Tanda ni harus cerita saja.
1: Bala, tadi ngaya nyamnyo macam cerita. Nyamun yang cina, tanggul yang orang tu lungu di nari ya, mika tu yu bata. Mizu jalan nyu yang nyu bersih neta. Namun kuaja kaca nyu yu bete so, samu gun tamin tu.
2: Cerita saja. Orang tu lungu ya, single tuanzai nyu yu bri, jole tuanzai nyu yu bri. Tatu bal nyu kucu ni. 차단 수변다 이즈니르미슈 요마리 텐도 뉴비니 비라시돔 리니르시 인두
1: 리샤발라 당아 미지 베도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이 치로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륜돔나 되게 컨테스트야오래
4: 제자제 다 레뇨딘 고츠니 차오랑 그런 아니다 다 지마 컨테스트가 아 랑가직 쉬어다 텁시 신다라 주유베 Tanya Kiranzoya, Takwa Rish, Kangrasiki, then, Jesu Desuka Mindua
1: Bola, Bala, Amala Terry Kinazo, Suchile Shuyame Digatang, Narjanga Chomoso Machine around Miyu Yahu Yune, La Lingue Tonachia Damoso Tatimone, Shimbeno Chongs on the chas Inekinazo Pungaya Yichi Nazo Near Pamka Tabada, Lamsan Chishu Gunichime.
3: Chilia, Abu Shules, that jump to way.
1: I'm like around to Jemanada. Near Jing near Machu, Lega Machu Bina, and in a carin sore. Cannot do my itch nanda. Near Sherry sing, Lungu sing beer, like it, sir, say, do you? Tana Uzuje, you yip ye.
4: Ah, die, I yip there are. Cupdog and Megamasube, Chang at that dozy chick. Porsche, my own.
2: Bala. Eli tapi sih cinta mendo. Puji lah abah tunggu dia. 나를 불리는 여보 그래 하고 우리 칠진은 양면지 니루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제제 잡임리
2: 발라 티케낭 마리 총가 과 야고 키 마리 춘종기 신뢰 쇼리야 쩍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듀치시 첩슝 좀켄 부산점두 좀지 수남도지 첩치 수남도지 저주 强바월실 자기지수 수남도지 强바월실 부산점두 타르게양피 지겹더십 流长江 더십 개사윤댄 첩켄미나 징조도지 첩켄 로사남게 보도지 첩켄 타르게양피 마춘좀 첩켄 조마스진 파게산 첩켄 부산점디 썸기 첩켄 왕주 장진리 첩켄 수남도지 종부 첩켄 니마스진 저시스린 첩켄 바산스진 썸

0: 要求下，这个选拔人给提拔，也明显了解提拔。
1: 这个仓嘛，我是让给车过去去提拔。
0: 啊嘞，这边，但是呢，不然那就肯定退吧。
1: 我是归托人录进来退不去。
0: 选拔人给没干着我的，习近超为就是的呢，停留性别三配不得，七配别宁都同意同意。让个前些一些的，得晓得。你也怕见习不是得意。马赛总会兄弟从头拖出头姐姐，我明天了，家表看起偷偷轻易。
1: 托家那总表了，既然给俺做新爸偷过家表那把，偷起去输赢。
0: 等待下午马赛，等俺做总是兄弟前五月边来个解释，俺做家表看偷偷切削。
1: 托家那总表了，
2: 托家那总表了，总表了小欧，
1: 总表了收点家务。三弟，三弟，喂，马进了。
2: 哦。
1: 今天你给我连木做呀？看了俺子东啊，连木做看了啥学了？俺姐姐自己看谢谢。
2: 有有，你给我看了几点作业？
1: 喂，就要这事情了。罗桑，别说的。
3: 哦，谢谢。
1: 姑娘，那里俺子有个兄弟出来家呀的，俺俺子早晚那些呢，连着钱不吃的。马赛阿兰都身边阿来如果给建仓那边连着仓库的事，现在看你个苏苏建库被连工给连着表在了，打到他们店前去，表在给零钱我打。
4: 那是，
5: 俺打不过了。
1: 那在他那电视前边给的路段工作老重视。
4: 那是，
1: 给些忙子提起。我这，等到看你个苏苏空岛给连民给了呀，连个店家给连走，全他妈拿不起手啊！
5: 金哥到这来，俺打不过，哪个级别脱了？到处上面连个洗刷器的。
1: 哦哦，要穷啥？俺俩做连着国租界，你们俺来主要嘛？俺俩做贪官呢，连面也拖他们打，连个表在了拖他们，也不消不是。
4: 那是，
5: 俺打不过。
1: 今这几马钱不赢了，今晚俺做俺来如果的，你一起骑个马去了。俺俩做装给俺来的铁工那里，干个做土嘛的。叫这司令批个要穷啥？没推荐你的。
5: 俺打不过。
1: 罗三郎个批个肯定多。
4: 经理了，
1: 让你盯着门了的，俺让俺来老你来见不来面吧，笑死你这个人！
4: 嘿嘿，叫荆州了，他都把那里那俺做那出来的都乌干没得解药了，他都没得送不着药了，能打没过？
1: 哦哦，要不从下，连个店家了，引进手做起活的。
4: 那是那是，出来这边交流的店呢，他都没得可惜过去吧？你想闲到了没得再来讲你？
1: 要不从下，俺让做何路不如人的。俺做新兵，俺来入伍的，你也过去不是？你那见得俺俺做送家的员儿的？
4: 来是来是，难打不过。
5: 新兵同志来，难打不过，现在现在哪个忙的？
1: 有有，当俺老爹是。
2: 谢老领导，咱们谢老去玩皮去。谢老领导。
1: 包不着孤单人。想不念给这次你学有俺做有个像新北阿来如果的总会当早密码师兄给修起家表忘了我也是国家间的做不到连我也是做起提提你们俺打打主意俺做两个厂嘛谈到国组织的连没开始老子先不是两个开始俺做青牛要买的一年天做开启个买的开启修的俺做厂嘛两个前边前心机的买心不天做江北江心机还有祖尊切度女秀端边端心机结果的张师兄呢俺做新庄忙做的拥抱潘女永久的俺做新庄忙做的求别祖尊切求切度连着的俺做新北阿来如果的呀这样不麻烦我被喷气打那样的现在俺做连着的不再点不及的点价点不及了祖尊切呢总会到总师兄了，李柱店边来这些这边修的。多少对这些便宜呢？俺俺做怕子不贵了，李柱店边就别来这些这边修的。咱们新修一遍。
2: 叫金志，开始宁古连米卡拉斯的， 저랑 얘기지 야우시라 시에서가
1: 아치 정리디 딘데 김도 칼라
2: 왜 저랑 얘기지 닝구 유베
1: 아 닝구 유 닝구 유
2: 저 진주 나 나랑 얘기지 시야유
1: 가르쉐에요 쉬다
2: 된다 개침시 유
1: 된다 개침부 가르쉐 요스 쉬다
2: 다 저랑 게 신비 아래 루가 주 차비 최장 당하라니 튼다데리 삼리시 단련샤
1: 생기 샹포무 야구치시 장글 헤메베 여럽기 샘바까부디 니야 강야 마시바 샤샤 사뚜시야 구슈디 장글미 도는 신기 신레다 벨레 장비 시그디 나 팜기 기디 로주족이 근김 나다신다
2: 저라는 가르시유요 니앵아스로 어딘데
1: 직전은 니앵아인주 간다성기 라슴제 마지시 기과라 니앵삼류나 나스네 체시유 다르든주라 레드디 쪽지부다가 나라니 땜지체는 근제도
2: 범응아 시지 연대는 영화시 저라는 연대다 전단이가 좀 여지 나라니 님도 미스께는 지마 저라 교육해본 민두에 아
1: 나라니 총두니의 시제 용시 직댄디깡 능이 편준래 경우체치 제용하지 나란다 매즈기기초나 시소로 돈에 교부 띵도 잠시매
2: 저 진주

0: 발라 발라 삼기 저거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근데 동기스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치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소리 야 저거지 장월 머단제 승기 파 조금 맹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규 과제 되게 키지 남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0: Kuimani Kabli Lungogu Chiken Ki Tang Lamba Danzi Namjun Yi
1: Kuimani Kabli Lungogu Chiken Ki Tang Lamba Danzi Namjun Yi
2: Kuimani Kabli Lungogu Chiken Ki Tang Lamba Gejun Yi
0: Chekyu Mebe Chetin Tang Kabala Yamachi
1: Gergi Chetin Xianla Mechu
2: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bar, Mantu Tunshi Yube, Nanzu Sangme Titel, Yisub Chigu.
1: Mang Yongi, Kablugo Guichene.
0: Deku Dembe, Punjung Jungu.
3: Mang Yongi, Kablugo Guichene. Deku Dembe, Punjung Jungu.
4: Shamla, Lung Chin Dukar. 清水多吉塔, 空气波拉, 西别, 帕西提塞罗那 龙天对嘎地, 对切拿 清水多吉, 落着起摩尔摩翠板, 拿了罗贝吉拉, 可, 波拉吉, 干过切板, 满年板, 从穷给不嘎, 这不要不, 马头的 冲给拿, 阿不给我把住居, 两个萨不西, 国族别, 藏地盘大不银 铁吉拉, 捏住, 肯这穷于媒体, 티린 무튜네 세시 유슈
5: 저진주 갈래 컴문도와
6: 카마죠
5: 야 문아디 파시치다 추칸도
6: 와야치
5: 랑가스야 레디 갈래 참여다 니짜다 라베길 대고보다 아잔자 던도 쇼앙알라다 공친의 치우지 갈래 팀제 유네 수수레 수수 마큐비는
6: 미통주치기다

0: 이게 전부죠. 다수 겹쳐 와. 지금 문에 내주 전부 시라 중시야. 야구 중시야.
1: 긴장라. 내기랑 된다 시야이.
0: 야 나랑 줘야게 공부 시야 말다.
1: 매매 긴라. 나 공부 시냐 매. 기린 안 문에 된다지 긴라 기랑 시야이.
0: 안 나랑 러다.
1: 기랑 게 뒤에는 만세 길을 게이다. 뷰이니가 신의 유배 미팅제 유는 미디에 슝람 주중이 락제르제 레미 겐쿠브 체치 우인 송도와 제자 기린에 기라라 미팅제 신고 저시 지유
0: 주베 아니 미드 그 봐요 안다
1: 아 시다 셴부 페이지 민르 진제도 왔사 나다 청수 치부지 콘투진 랍자 주뉴 유자 게이 뷰이니가 난다 요마지 턴도 인게에 도스 깁싱그지
0: 오 진제 예무지 다 쟤는 죽게 하던 수다
1: 리스 저 진주도지 저
0: 오
1: 저랑 대시셔다 진라게 저랑 대시셔다 승기
2: 나에
1: 오
2: 요요
3: 진라라 공감사
0: 보란 토리물로다 찾아온 짐버스 기도해
3: 라인 진라
0: 아니 란데 내가 현재 뒤주 그제 치수
3: 어 다치 치수 승기 다치
1: 是吧 지지 진라 코란 레 후부시라 요지
0: 다 쟤는 됐다 코란 선이 내지 안 님도 님 가셔실 내가 쇼다
3: 레스 진라 도제나 진라
1: 도제나
0: 도제나 써 말이 섬기게 원조 딘데 치도 좀 봐 지난 얘기 저와디
3: 진라 너니 퍼이 지구이
0: 디샤 디샤 오늘 세진 안 거 차라 지래도 와
1: 진라 딘데 수만 난다
3: 도제나 진라
1: 紧张了，特谢娜，带我一起主演。
0: 我呀。

0: 계산
1: 넣어 봐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지 도지 로용 좀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치드니 콘주 십시 사기. 야 다코 나와 가시에 모두자 제녀라 치기도가.
1: 봐라. 다코 미 괜찮아 사브리. 딘디 두제 나 말이.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용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데 로용이 없다.
0: 오. 다 제네답이야.
2: 로든 넘버조. 다 단다 총도 거조위. 디랭기 총도 난된조디나. 달료래가 초동 지주다. 원두 미게르 차가 주주. 디네 장마야. 라지게기. 난조 공호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난조 상동 숭남기 레드디 뷔제 레괴 리주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직 통영어 말이 다 디이나 하장의 야구리 디 난조 뽑아 지우베 레그지리 더 듄저 지 뒤주 난라 창매 강행을 맞아보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업 중업 뒤 유베 상동 숭남기 레드디 리주 총부리 내저와리네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들에게 대대
3: 아무라 보라 나 로용빈다
4: 우치 부모래지
0: 어 다이니 신의 로래중아
3: 잠은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 뻗다
3: 내 삼라
0: 어 다 신의 로용빈브리 보고 삼바야 Pura kalaya kaje, don nagurashita shakamburaji chaje deyo re samchu. Rani ngone, tangshi doyor da topchiru shirachinduga.
3: Bola shuda, bola.
4: Ya pu, chakandunda. Da nyesulunda che kev a, bola liya jindru mundura shuro che, ame kala soa chingu.
3: Les amla.
0: Da pura, abo chinje kalaya shibji kama junga. Pura nal meza, boge rang guru chen junga. 레가조 카라 지규르도 아
3: 보라 나타리 치로로 아보 줘야디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주고 리민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고 중샤
3: 나 남수 레자 레제 더 지그진이야 슈레 제비 갈레 참도 와 보라
0: 예드 예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셰다 댄시 디즈 만주 니에도 세베 뒤즈 잔르샤
0: 다 딘산 레셰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안저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안중윤의 셰빈 녜저도 롱주지 임범마도 그도스다 임베 나오 균민도 더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제 레제군지 진리장라리아 원조체주 원의 녜 섬기리아 진례소구유다
0: 봄부터 경고 예예라
3: 지샤 보라 디네 진리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거기 라제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게르나라
3: 好了 나래 고급 탐진다 긴중지 후다바다제 장비
0: 지샤보드 지샤
3: 데네 투주 다오숨즈 주드 슝람수중글 라제다 가네카치 녜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팅세제 시에톱자 레주인의 치로 시라친스 레게 퓨제 도부시라도와
0: 다디 조라리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갑시라는기 림소야 나야 이지다 르게양치가치 딘제스제 징르장라 코라 치로리아 튼다제가 대두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셰기
0: 다미 딘제이는 라리아 징르디 미 야고시 그도 제브레 다 지두장바 가산네 호주셰야도 조 오네 라르도 나네 딘제스다 아인삼추
3: 제장보라 드리 치로리아 아버 친제 지네 용보 야고충라 니네 낭예마네 세야기 나레 미유 주비아리아 최심다 땡즈디네 치루시라 친송아
0: 지샤 지샤 보드 지샤 다 이네 랑가야 하고 붙이야 지리야 다 단대디 랑 공부 당부 잠지르다
3: 레스볼라
0: 도저 랑 추고겐 전부 공부 당제 전부 개마리 디 조이나 딩상 땅의 멍슈 시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3: 슈장볼라 년외네 제나 던도 롭종 치고야 망부 시다르샤 냠뇨에 시다 등금도
0: 제제 냠뇨사드 개침부 시다르 보디 땅아주 견고를 냠뇨 요리
3: 보라 제니 기랑게 나야 기랑 춘주 그 뒤기 네 뒤 쏘는다.
0: 다 욕셔보. 도즈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즈시에게 되나 샘부교로래 요 말이.
3: 보라 기랑이 직 쏘는다. 나도 러충은 도즈 니마 루규 샘부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루규 대회 샘부고기.
0: 제마 보게 라는 십주시에죠. 다리 라는 흘러져 예수스 깊시. 어제베 나니가 언니 님도 나란즈 겹기 일이 좀 뒤질이야 다저 수가 좋도
3: 용아 볼라 이내 볼라 이란 게 질 자투 없두겔
0: 나 견걸 통주시에게 왜 아 리존 대라다 냠미즈 대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 요 말을 부
3: 용아 볼라 당아 나니 님도 태저리 나니가 Pola, tangan nani ni stos kim nengge?
0: Yonga bu.
3: Tajo susu terbang jauh jauh tu. Pola hilang kuliah makannya. Tangan ni chair sah sama.
0: Yonga, yonga, dah yonga. Kian zaya liya, nyuruh kor ta. Tadi ring amip boj, kurang tanjim tu, rujun di ringoya. 자, 다저수가 영토부디 내 시도하게 말해 나 민호 죽줄하자지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 지하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간롭젠스 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슝부메베 뇨그르 꼬리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 데지 레미이네 디그르다
3: 볼라 예비에다 공예스나나
0: 당아라니 데즈데 데게
3: 젤 데슈다
0: 더다 부징주
3: 로
0: 대신데 약간데 야쇼다
3: 레스 쇼프스 고지께 지존딘 데스 잡아래 Kalau macam mana kaya tuwa? Harus. Bola sih dah. Anjur yoga langsung ke sesi ini tu. Jemu baca cara.
0: Tuhan cara sih dah tuwa. Tuh dah bukan pihak itu dah.
3: Xiong jitu tu jaga jaga cie. Yunzhu tan le jaga nang sih risha. Mizan di tu sih dah ni. Xiao xiao dian le cangbi sun tu sih min tu gue. La bola.
0: Oh, darangga betul tu nying jemu sih dah sih tuwa. Mone, jine ibe miran risha. 俺这有个龙兄弟，啥家伙是炸药的？是不？桃子的嘛多，三门庄松子，通红天了呀，龙不闲得了呀，门口呀要买的。一年只做宁波对了呀，米渣的，半日都是嘛多，俺这没事多个，我那叫不西渣的大伯。不啦，既然跟俺呀，你妈个龙居是哪的？大的人啊，日里呀，大家族个样吧。 陆军人家用吧啊，波拉，你个人的，点名了呀，可有你就是，没事呢，波拉人家可是俺也送就难不赢不。不过对呢，对的，俺俺这龙部队呀，精准马当光了呀，有个十个数个人。
5: 啊嘞，
0: 西门队名了呀，从俺北街数个人，一年西门过西街帮没事了呀，什么那个西站有站。
6: 没事就夸呀，民多大姐，西边村怕家是我的，哈哈，村怕家了，快没事了呀，都给跟着等个月了。
5: 就算这个没事了，都给当下了，唱个天呀要嘛的。
6: 老弟，等个，让个爸爸街上，老孙来来去的，
5: 俺有所看见，看见。 在当个村队里呀，亲兵，让个莫拉想念的，可是今天咱不是茶园的，前站西门口，莫如靠墙前去，俺拿了马带不打断的，咱不往远的，可哪座雅间，让个莫拉。 시가 공부 마세.
0: 在西街老一面街下。姐子让个莫拉空那就递给金呗。你想爱人个你们看了谁瞒着的才母因为你们不把我知道都爱见不穷尽让个莫拉空给我的说是不住了呀当地门里边这么多日子去看见特别是我吐给来大街街人心街街两个都是唱个少年心里有阔人阔顶住人人一年几座人被革命那大的真要吐吐你所小一年长辈凶三年有马人
5: 你给我缺损啥人不了既然给缺损过你就什么下去
0: 那上路的阔牛上路的听蒙古西茶阔去一年让给爸爸呀阿妈没白干呀爸爸我没白恰白一年让给爸爸得住了来家亚米呢多西提个大亚米呢帮家解决了要马的这三年这期间那年蹲着听我们不见呢来个的去年接门女吧来说
5: 我那年末了您家的是都不了你去哪里呀？你妈冬夜的出钱算了，光不么从？
0: 该要嘛的。昨天上子顶上错的第几人把哈光的这个人，就不记得妈这边呢。俺们他们家江江人接的。接着，几座人被冬夜错的妈先别呢。顶上个几座人路个第几错的，人不行个嘛的。呀，他都是写给妈的，俺你认着。
5: 来斯波拉，
0: 是，是，嗯，嗯，嗯，
5: 嗯，亚波拉，达列斯，哎，
0: 亚波，
5: 拉，
0: 达乔子祖叔，
5: 来斯，
0: 阿拉捏了三级单，
5: 来斯。来是上厕所。
0: 大伯，我你给，说说几天的嘛嘞？
5: 热了。

0: 姐姐嗦嗦啦嗦啦呀不啦他大家能做啥事我你试试试住个热不啦大不然是对的热的真的对不呢俺做龙武的家庆不肯这么多啊学长热的真的对呢俺做龙武的啥子都对不上还是啥不啦
1: Nye dos ta tu, ngan zui yu gu shang de ya shung lam kene sui na ga yu bada. Kaba xin zu nang su che che nang lin sui na ga yu ba. Chong zui rang bab chu ga la di, chu mi kene chi na ga yu ba chang ma, se se ting di tong ki.
0: Xiu nu ni xiu nu rang ari xa, le ban da si min du ga. Bo nye chung ji be du ne, ri di zi li ya, da jo zu ga ting ke zi yong yong ma re. Yi ne ngan zui lung shu la de che, 자가상르다 로도야르데마도 틴제상르코뉴메다
1: 보라 틴산치조 니신 야르게 주요리 나랑 롱고이네 종래타 신례 지고게 또 디마시
0: 근데스 롱부사만 줘려야 신례다 줘래 맞잖아 한 소가 근데스 지어래
1: 신례다 종래다 모두 지어지 이네 디가리아 쇼래 지어다 보라 이제 제비는 나라서 롱고 신배 초부 처지.
0: 어미.
2: 계산아. 도건 토부 버도 구유나.
3: 어요요. 어제 푸카르산 되나.
1: 아무라. 나 버도를 가부추. 너보다 추르 망지 겨나.
2: 요요. 부디는 버도 지레 탄데 지어리.
1: 봐라. 보라 과테소.
3: 보라 저가 날 추샤. 가리. Ya rambo lal dung sung da shung inbe.
1: Bola ge sung bu de zu zhung mar da lu gyu zhi.
0: Gari, kaya bola ge gari jie shas.
1: Bola, tohan bola ge nga ya mu tu je jizo nyingbe lu gyu sung ni kin zhe do.
3: Wata, jizo nyingbe lu gyu go le ya bola le nyingze dung su ro shun ne sung ya yor da.
0: Lu gyu xie bu jor da.
3: 金珠马当公公不要去做宁波的跟着去吧还过不去了不啦去做宁波哥俺做有个龙白西边宁波的过来呀没得去送人的用啊去做宁波哥了呀俺做没事给对岸都做仓嘛能够春秋的那家家的但对岸的对岸是我的我的读书的呀忙没事做呀他们为娘娘的读书不起为书学娘过呀的
0: Tudu mese maang chee le ya, gulo lhenpa gyemdiyo mendo gongya yao ma re. Wadangwa ne yi, chi goyo ga maa jo changpo yu tsu da, nangto ga maa ya nebe tsu saad rangar da bu.
1: Ngo ne, gaya gui yun zin xing zhen lam lu di, duk tsuk chenpo shi rar xa.
0: Da tonto dile duke, lu sim nyi ki nar ju nyang go re. Pe cha xa na, shibiyun tsuwaan pa kya khu, lo da maa zhe dang, ru zhe, bebyu chee la soko tudu zamba,
1: 我的车马就要去了现在是做宁波东岸县的村现在县才要买的不然一人给金州马当空你最低的村队我们能够拿着的是等级一年六月都是年底年庭上的错了呀感谢的朋友组织前要个心血一切的主意是的中秋的起来就来吧要的
0: 보응안조네 라가님으라리 딩산 스준의 야구리 따보랑가 리그 팀쇼 아
1: 레스볼라 녀 후다바다 치기
4: 콘토 남부츠 세메티니 롱틴 듀카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지 티시 첩쇼 좀켄 부산 점듀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지수 타겟 양피 참바위지 지급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 첩쇼난키 미너첩키 징주도지첩키 로사남기 보도지첩키 타겟 양피 아마춘솜첩키 조무스리 바바계산첩키 부산점디 섬기첩키 왕주 장진리첩키 수남도지 这些次的车片八三次的三组车片到啊 天地里前打茶。
5: 저지라강의유튜초시참게니로교류난주미치샘지키강의레남바르기와체그
6: 직지니제아라숨아라시다인
7: 어지보라고감사
8: 어보고감사
7: 정답은돼
8: 어보당안질러질러내가누구다수고지용기멍시디개주고유자륜초도스마채는영양민도가전부다정달리영배아
7: 오랑하정달리야영매다라
8: 언니
7: 기랑리야창부쉬비는이내리야년수부이야후춘내면
8: 안돼
7: 내세세비
8: 시
7: 이내리야지리야년차외토리야내시군중시야기전원고미야기로브젠데시묘비바
8: 오오
7: 보라데시다비난기라수야능시콩기录这那样隆重性多哎！
8: 哦哦，
7: 你把呀哦，这奖不也比那？
8: 哦，
7: 你这车上装多少马子？
8: 是，
7: 这东西呢，才一年来人入当土哦，姐姐。
8: 才人入当土的是哎，哦哦。
7: 前三年落脚的钱不也吧？
8: 哦，
7: 他一呢，买全的啥玩意儿没都包了。
8: 啊嘞！
7: 我爹不写这都。
8: 是，兄弟。
7: 我老爹，大爹谁呢？大爹
8: 啊，
7: 他昨年俺到的，看个这个写的。
8: 哦。
7: 落雨的那检查不吧？
8: 哦哦。
7: 他不能让他来。다계란데스이다
8: 어
7: 저놈고미야짐도에자배급이야네바도있는샘띵데대번하라대번하지잠버봐아니는수부게내시들이까까좀죽으래
8: 하고스하고스야주아프고
7: 다보라야고자나라
8: 요요부
7: 보라바빠이
8: 어어부피아
7: 오야
9: 오지나티리는안주보간돌가르쳐주네아
8: 네뭐라를세고티리네제뭐란기니가사착시자야어메디싸우마리라맨가래쪽마도
9: 오지보디니가르쳐고래다
8: 어
9: 매마세비체맨가래야딱제제가멋진비나얘나저디도르쪽마르베뭐라니나시고입고유베
8: 지뭐라니얘디제스메디시다얘라를세고디링아지리나륜조치디부지토조어부딩아내시군좀토베전롱고미야디제중어주제중아
9: 네
8: 어부딩인제보고라니마나즈지부시라하유스기매망고서그유베자어디네전롱고미야디제기롭존디제베지라아내시디베트상자친스그도와
9: 오지
8: 제자디리네몽라니게내시군좀쓰야기전롱검지한테야호제제비기는뭐라게나서찾기용배마채맹가래조말다워리전도부디대부채우리쓰도안모
9: 오지보
8: 아
9: 다딘저기편바유나도나라니게대부채제야호제제안도아
8: 오오아야뭐쇼시인다얼른열견하게돼또아니디두스제디난데실딜렘나용구리사어디로젠리스도와주네어인다뭐
10: 저놈권장기로젠센시나와그스슈구니디네더디만즈
8: 오야꿈오이오두스어그리그리말래아두스아두스야응응너고디네오야텐수구도와갤라게뭐오두스다아두스
9: 두스를왜보
8: 어대부채오르다뭐대부채쇼
9: 요요요
8: 쌤띵네너가이숨게대부마첸더맞다
9: 요하루씨하루보
8: 아
9: 보엉아구유고니르지
8: 아지개짓말이뭐라흘러지어글리치아
9: 하루
8: 아지개짓말이지
9: 보엉아
8: 지입도가어몽아라니디갤라게디시도
9: 구유
8: 자야게전롱고미야글롭센시도디지안도냐남산어디고맙다개짓말이개짓말이지
9: 이다이다이봐제
8: 어어디지시
10: 구유코그미
8: 어찌뭐뭐뭐랑가르쳐서어찌뭐템포스여다지어찌다얘뭐어디가르쳐래배싸워서어찌
11: 보라
8: 어찌엄지라
11: 내분이그래타스존스
8: 어찌
11: 어찌몰라공차시톱시라도두긴내차시좋아멘티를취는거엄마를벨
8: 엄지라디샤은인이게내시군중치약이저놈꼼야디제자제매큐는세요마질
11: 라내시군중기저놈꼼자라
8: 오오
12: 不来去那人，俺村南下可以跟着呢。村里也一些难过不来，那些工具给子龙公家是要听做，蒙爹给铁不难给快要的。这里莫来提多了呀，没看见土馒头，那些先不拉着去。啊，咱们说人啊，是人，蒙爹了一记擦茶街，能没说了？自己做钱是，俺们就拉拖钱呐，答应了就把呢，蒙住给铁不看得起个面了。
13: 俺村蒙店了个家堂，
14: 今日了，一起难过。
13: 前天说，南平文大的土谷忙咱们七八趟，长假跑过不说，朝朝南塘，张伯站。平常龙七年七里苦，白给龙七年，他的龙七六七里先输赢。
14: 李正科目电脑了，俺做拉顿给团结救助写不来，那么你把来吃完过了呀？我这吃差不多。李正电脑了呀，俺做拉顿给团结救助写不来，你把国际个过给，这有些就卡机，嗯，家姐三不不那么了，我就修作业，国际写不着了，国际写不得了呀，那。 南面西北是个的，杨国际是个的，嗯，杨南面当国际人天都松这些，南面西北国际是个的，康达呢，比如每几个咱们这马多几个参谋老爷呢，团结民个南当这，国际是写对着呢，切的了呀，那俺做国把三级大是个的。 嗯，就按照排序七百九的那了，别那七三了说吧，嗯，七十三了说吧，吞三了说吧，来三了说吧，咋地的了呀？那那么西北西北个了，那么西北国际三级个啥是？嗯，就按照线路的要的啦，嗯，可能提档，你不提三二九八样子，没些七百那太低的样，嗯，个不是吞线点不了九八要的的。 那么西北西北搞了呀？那大体的了呀，国把三级个扎实写不着。我那国把三级个扎实的，肯定就是考古完了是呢。国把康熙的前途，乔王康七八说三万七百，你不听吧？印章，反正国把三级个扎实写不着。国际西北搞不给国三级多了，国三级看的是呢，嗯，国把西北第一，咋的？对不起的，现在。
15: 西北搞的呀，他肯定是做电解质学的看的是呢，国把康熙的前途，乔王康熙前把电白，他卢汤去年开具了说过，写不得的。国际这边大屯的了，俺做陕西塘三路塘一线的钱，我自己前头在呢，他俺做了呀，特别这部重点的看的是呢，国把。
14: 要么呢，没有康熙的前途，乔王康熙前把点呗，咋定的了呀？那他国际是考5个月吧的，国际是把咱们给嗯，中到土个的，太阳阴过的，七八百乔王康熙前把了国把的点点要的，一呢，国把太说。 我说三国百国把要的啦，搁不是我说点美国百，国把太阳有张，国把太阳我说三万七百，咋这个了呀？那国际给咱是写不着，七八百，七万康熙七八国把样没呢？毕竟七八百太阳，你把银子写出来，你百。 瞧我七八，你们扛啥的？脚把了说过来，那胳膊还不写没不起来。别那个别就笑了，这些了带啥的？这些了带是就说那坦荡安坐了呀，米冷囊了，这边打的看的是那这些的，但是语音呗，听大听这些点不得，问的点囊了呀。 这些了呀，困境堂；这些了呀，馒头白汤呢，米糊的白，嗯，吞大点的，苦就要的啦。羊呢，这些的语音吧，吃完带些白，吃完的吃些语音吧，点把点的这个苦就羊要的。 원디 단단 남배 토네 뜻이라 때 수두자네 뜻이 뒤 때시배 차워디 치세 유점 임바지 그 고할 제발에 배디능신 로팡도 친 로팡도 친시바디레 그바지 요르 덴데 요르와라 원디 로팡도 친수두자네 로에 차워디 치세 유디 로팡 임바 덴바레 로팡라 친네 로종치에 그 그바 요발라 속바 다디나네 대여말에 최장 고바데르 요레 고바 유장 고바 토 고바티 어 미세월 유티 라 차와지 체바 조월 때말에 루발라 양아도 비차샤 롭종도 치 다가는 신기 겐투 세동 내 세도 맨당 더블야 차촌의 시베이나 베티다기 나라야이나 라동기 체레르 슈버레 디게그 또 누바디 카르 때문에 베스나 고바 강식 체도 저 강식 체베 누바디 정말 체베레 제자 네스나 저와 강 체베 있네 고바레르 요르데 고바디 친원수 세국도게 세국민도게 태양 제바보 정이기 꼴롱탕 강세월 급에 튼다디라 믿제 무엇을 잘 구구두게 무엇을 잘 구구두나 무엇을 잘 구구 민두나 그바티 민두나 공부이나 이조중의 그바티 요아래 제장 그지 세디 다 그바 강식 치도 저와 강식 치해봐 땜바딘데 지금 구구대 쓰기 남이 시바 그지 그 꼴라야 다 천이 조당 털라야 이나 개배출라야 이나 송당라딘데 요아래 알라 빼나 그바 강식 치도 저와 강식 치해봐 땜바 라둔기 체질라 쓰지 천이 디샤나냐 요아래 디 가르세워라서나 그배 치도 저와 강식 치해봐지 라둔기 체둔부 강릉식이 땜나 땜나 척바지 땜바래 양 천이 조주기 토네 시베이나 카지게 단남이 시베 천일레야이나 치바뻐 저와 강식 제배 저와 유람 태탕 제외 레라 편토나 시베인스 这些 교난의 요래 천이 시오루 니바디 롱능신 치 시베이나 빌라양 빌라 롱라 세지 따라 자데르 시베 더부 다 천이 디탕 급충도 자외 다 튼튼기 빼 추름해버딘데리아이나 문제 지그대 계세 안저 천이 조당 니버디능신 양만나 치바베 차와 강식 체베 차와 유람 태당지외 레라 편통나 시버리스 천이 샤당기 문제 치당디능신 시에버이나 다 배지 아래대버이나 거지집에 치티양 유코네 치도 임바시 아래대나 렁슈그 두부 용구 도스 로라 대 다 투미 공부 있는 안매나 배지 아둘 한계 창매 삼루 당구에게 내든지 차 대월에서
12: 생계 넘버 초 공감상 단다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전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모와 치린 도지라니 표현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린난 시교비에 세나 엽쇼
14: 계시 디투미 공부 있나? 양에 빼지샤 빼나 네 그수 뉴신 세수 정바 인시베 베디더블레야 차촌의 시에베이나 저의 유탕 대당 제외 내당 저 계지가 말해 디카레스나 아래 치도 두로그 치도 추뉴바 타 도그 치도 양 추뉴바디 파 정배 된다지 땜바지 디이나 유그 치도 말해 유그 치도 뭐인바 체제 치바보 정이그 치도 인바지 땜바지 다 디이나 베디지글라 베지 두궁지 깨구요래 베나차샤 길라 툭대디 세베이네 딜라야 꼬바지 요래 꼬바 베디나라 시에베이나 gopa se mebe kar nene yula penju xaje yula neba yang re yula pena nami shiba yin shibe dugung di kebe shola penju se di dudub re dudub yin za yula nugu yuna wana nami karikung la xa gu gu yoda pejin yula pena nami shiba re se di ngundi chebe shola yula nena nami kari yimin tang te shin chiba bo rengi la pen tokbe goba sejik dad inde gojik dad iri di koba sha gugu yume pejin ngare dena dinan ya kung ge goya gi nedun mangu shivudu yangma na takju chi goya yangma na samu tangna yishib chi goya gi nedun mangu ji duus samgu duus kesi tumi sambo de chi jiba di goba kangshi ki chi du shibe chi du sungba ribe ona yu ki chi du shibe chi du sungmin le nganzu todun sambo dangu gu duus yine ngare sambo dangdu zane yigi kembu jige gyun bashi yu be

유기 치토암 유라 페미팽기 제시지 샤 아유나 섬섬레스 카르스나 유라 펜나 어 남이 시바 인세기 숭당딜라 니니 근당 디나라 타규 치괴베 내기 차 망부주 유두전에 근차윤과데 근차베 내든 슉 내든 디디디 테네 툼삼보데 숭야 아이는 성구도스 지르차와 강시 제장 공화슈버능신 거바레릉에바도 요아래 이내 이길러 파베 규림난라야 거바티 원수세 메세 양 거바데데 요아래 원수세 거바 요아래 원수 마세난 초바야 요아래 세거나 세와탕 세메구나 궁베 테네 지금 궁베 gizhendu yore isung. Bechasha, gyana la chinse. Gyana la chinse du zhane, ladi nami niba les chawa denbari, rose yu di gyana yinbaji denbari. Da dina la chashabi na, dowe goybachi dende yore. Dende yore di, nge geje di xie du zhane, gyana la chibe tunda di dengu gu yore ma do, gyana la goyba kare di chi du chimarwe. 이 튼다디 땡구구 매장 이는게 갸나라 침바 인시시버 루알라 다 계시 갸나라 조구베 구바 카르레 딘데 세구구두나 녜스나 갸나라 롭종라 친시 구바디 롭종게 치도 침바 인베 구바세지기 다디자제 이는 구바디 롭종게 치도 인바레 쫀창도 머인바 양만나 짱창도 침바 머인바 튼다딘데지 세기 고바디 두구유자 고바요레 고바요나 고바디 칭어그난라 라둥게 체자제 세구구레 디세구베 고바양 민두나 얘네 나도 맞아나 드그제슈유 체자 남이 시바시바디 나래 체베이나 알라 나래 응지 체베이나 그바 강식의 치도 차와 강식 체바 땜베 라둥그 체직라 문진탕 대시의 체바이나 디나라야이나 기젠 마무두성게 다시함랑에 남이시바 그제기 고든댄주기 남발라야이나 이십탕 모두 두두지치긴 알라 남이시바 그제시바디 난조 해사 하사드 슝예게 다 피무드 킹게데 하세 크게 난라야 변한 녀가 친바인 사가 친수 볼럭겹가 친수 세라 속베 다 각각각세디 크게 난라 슉치를 펴주 덩그제 멋이 나도 각각시베 다디 크게 난라 슉치를 펴주 덩버리디 이게 나라 다 뇨가 친수 사가 친수 세딘데 하람 시라 페주 등 말에 대해 내 빼디 샤제 또 세세 체에 가졌으나 까까깍 티 그지기 누바된제 그바 강룡 시기 체도 차와 강시 체배 된디 크게 나라 땜바 요리 쓰기 다 나도 라둥게 체 둔부 남이 시바 거지기 튼댄발라야 나도 20라지 슈베이나 다 샴세기 초 크셰지 토네 모두 슈 초도 성게 베차샤베나 당보 겐투셀 동도보 로아 다가는 신기 전주 과도 막제 장시바도보 탭 뇨로 친시바도보 동도 상마 남이 시바 거지기 전쟁게 빼샤다리 동시바디 차와리 오나 차와디 제거베 거바 미유카데스나 겐제 소야 치도 겐제 치도 되네 동베 차와티 제바 덴바리 제자 거바 강웅시도 차와 강식 체베 된디 덴바더부 양다가는 신이 막제 장 장시바디 차와리 차와디 치고베 금제 카데 오 전주바 남 과업베 치도 되네 장시베 막제 장외 차와디 치베 거바세워드부 디나 치다게 낭스의 당부디니
지다게 낭세 니바 뱃나 차샤베나 커직베 따와 능신 롱라 세진 따라 짜진 시바 더부 디디글레야이나 콩남에 가서 숨어서나 치투 탄 다가는 신기 턴토 다가는 신기 레토 치투 시소하게 고바 두바레이나 코나남에 켈림바레 켈림아 인자 녜데야 워드그 추두 데네 워드 쳬바담이 야마나 커지베 대시 견다는 신 치바베 차와 강시 쳬베 차와 유탕 대당 대외 레라 편나 시베 인시베 공부 시당 능신 내데 배점 샤바랑이 정로리나 응에스나 고바 요르베스나 고바디 요레 고바디 친외수 마세완 양매나 체기 마세베 급디르이나 나데데베이나 유템바랑 레스길 달라 자진베 고바 요르베 고바 요레 유레 템바데 이네 체디 롱라 달라 시베 라디 나데 데베나 유템 바 조르샤나 조바 메바 기제 망어 딘데기 게유자 데니 샤나 야구 두성 치다게 낭세 숨바디 녜 베지샤 베나 코든 똑베 치투 베샤데 제시체 코든 똑베 치투 베샤데 제시체 디나라야 치투 세지레브레 치투 두가라 코든 똑베 치도 배샤디 제시체 시베 치도 더지양 내 원도 송스만 능신 칠레 치 턴 세디엘라 고바 세지기 다스 시베 디게 고바 세지기 다이나 베디나라 유베 코든 똑베 치도 배샤디 제시체 시베 치티야 고바 세지기 다레 고바 세지기 다 치디 제도 라량 다시 주 두세 거지게 다디 자제 티니니 송제베 남베 토네 있는 남이시바 거지 때문에 체버데스 정오마 루알라 정도 가르스나 다디리 슈나 네 고바 강시 세월 임바라 때문에 와라 때문에 딘데 송자 네 치레 치 tūnsē tōngzō gōpa sēcī kī zāyī rē, zā dī jī lā, tēnē lā yāng lā tūngu chē, tā shib jū tū tēbō, gōy jī kī chē, tā shib jū tū tēbō, jā jē, tīnī nī strokba, nyāng mā nā tīnī nī sūng jē wē, nā bē tō nē, nā, o, nā mī shibā, gōy jī kī tūndī tēmbā rē sōng, tī nā, kō tūng tēndāng kē, tā, nā bā sī nē rē, kē jū sī nē rē, jī kī rē sī kū, tā shibā bē nā, chuk soba shai le se. O semje soya di karesa na, ta chi chung semje di seje sha di saye ge, goba di dhube che do re se ge, tunda di ndeche rwa la. Che tang chuk soba shai le, shebe le di la, kondong ngode song sima nang shin, di goba seje ge da rwa la. Pe di la ya cha suni shebe ina, goba seje ge da le se te. Te kar, ene, goba se war chukba re. Goba sewe tunda di tenpar cheba re. Pe diri ki di na konga shubha nanshin goba seji ki dra rungi ke. Tene tegal goba sewe chubha re. Konga yae na nge dudu ki nambay thwa ne nami shiba goji ki gola yae na tseni shodan re. Yangma na kodun dendan ke namba le yishi re. Kaji shubha yin di gola yae nga zo shunzan daga shagin. Lezen chime nana yae na nga mutu je la dungi tungi jugzu sheba le chiraga nangsi sumba dene soga gola yae na ngode shuzu yube gaji sembambo nangge tudodo sen nana nangsi.

0: 아빠모 다대자 응어주 기초 반주 챵포와다 프진조여자 아니 라무지 춘코 니레지 제마도 제마조여레 제장 점주 침로데 링예 엔지타 대장 개송키 타 담보시리 오야 다보모라 대장아 로단 조서 아니 그게 칼은 니부치아
1: 빨라테아 바이바이
0: 로저야 보치셔라
2: 能力不出的时候赢了

0: 国际民主堂，国有了多少钱呢？人民捐出了多少千里年不绝的民族人心给人民团结了，各种他几多千辛苦节举办事。
1: 나무 최진기 양당군디네종 뒤에 피규르긴 도장군디네트 단달행견이 센시버디니 부양룽디네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린 양자리 제시
2: 디글레군의 비빈니수 사괴바라 따와예배체 숨지소지 인기 토리 이랜초네 시도 중화라 계급대 소주기 라라케 링젠도 라리안 바게기 자차유 이랜슝조기 제유세자 베데 내급 겹자 가야 제메버지 다와제베체 숨주님 어리 투림 변리기 닌팅가 잠도 어리마기 라라키 링젠 토기 이랜 이슬람 사지 숨마기 미슈 본다 팬동 집에 직제 주기니라 바데 유버시 데니 어리마기 다와지기 징라 이랜람 막된 자주 베팅 당부 인시 주유 이란 이슬람 사지 숨마기 대지 세라베데 어리다 이스레기 다딩기 저규 제바티 이란 초기 멍미다 망조 망보 지메수유 자외 이런 라락기 링젠라 제구 제바테레 난주 근련 롱이다 진주바리아 제바퐁이지 제주유 다와지 베체 숨주님 어리마기 중요한 먹지부이 닌테 바라 어리마기 총주 초싱 계주 계숨라 조주 름디 교주리아 제드윈 제바다 총주 초싱 숨기 주규 뉴바 쇼르바 마세 총주 초싱 디니라야 십시 제바다 초싱 디니기 제유 각동기 랑자라 지송 쇼규 겐린 제도 조유 제주바시 다와제베체 숨주님 인지 초도 총든 차든 숭례 강기 아만 하이사이부 정규기 초리 중리기 사라 농주식 인세공 화르모즈 소가 주급 강이 민미시베 평유기 제구 포유 민가라 민느치메다 고요레야 슈긴 소시베 인슈 내급 조르미 제주도
0: 디글레군의 비원내수 세블루시뷰리기 다와제베체 숨주님 닌티 제주 세블루시 정규기 소공수 주기 추신 고딘 로베 튼긴 튼테 미드윈 제람도 쇼르와타 미니 수소숨 제타체 유제 주바시 고딘 로베 추신 티나 튠 미니게 추주 립듄 유바타 티추 미니게 숨주섭듄 접투 유바시 제 29년 남싱에 바데 메겐키 추게 레튠 레콘키 주기 추신 추근의 튠규 척제제 메바시 추신 티 랑가르 추근의 튠베지 세블루시 정규 칼리니야 니잠키 초공수 고딘 로 유바시
2: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어리 제자거다 신저싱아데 틀룬둔도 시규 하장체베 멘더게베 둔기니 뚜마라 튼유 제자거 년도 초네 선에디게 지링식이나 다와게베 친이슈군인게 주주죽지다 까르마숨지 숲둔 예매수 멘더게베 둔긴 튼유 튼긴 대추 로숨주 수영을 리베 기바식 기남도 쇼르바다 시엔 미꾸르야 매균포 유지죄도 년도 초네 민다게게 미치키 체지 유사마레 제주바다 민가라 년도 초네 니사 도규민나 진송 집에 겹자 가야체 메바제 조주 가시에 대배지 신저싱아데 틀룬둔기 충미 뒤네 그도 민다게베 튕긴 튠데 민니 길람도 쇼르바다 미꾸르야 메균포도
0: 디글레군에 비웬네츠 어리 계급 지능 도담 주기 더와 개배 최송주 님 야리 상당한 아테르 내배 조롱 치미 계급 지능라 더와 개배 최니 수구 님 루프로 톱갸르 출로 템바타 민가라 페이지를 제타 체바함 야나 가송 참미도 규르베 민나 니슐하 신휴 조롱 치미 계급 지능 게레 튜민네 야리 상당한 아디 치베 대자 레콘타 민나 카짐타 최시 레튠 비싱 유바시
2: 세계 넘어서 공세 선교를 연주 속에 바상 라물라다 진지 원두인 리젠킨 고르난겐 다와츠링라다 삼벨라제
3: 미미다치키 난주 랑바라 추기지
4: 미미부치키 난주 르보르 추기지
3: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4: 차도 두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미 저완니 능지된대 양천시기
3: 서초강시기 유기민남 용어치
4: 미리카기 등지약계당 퇴몽국빈이 중화미리기 속자내사당 독슈내사 여완내사 제의